6월 21일 일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오늘 첫 곡은요. 좋은 밤 네 생각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주말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잖아요. 하지만 생각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주말, 이게 참 어렵고 힘들죠. 나는 쉬고 싶지만 아이들은 옆에서 엄마 아빠 심심해 닥달을 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지만 왜 하필 이 주말에 회사에는 급한 일이 생기는 건지 참 원망스럽지만요. 그래도 주말이 반가운 건 오늘만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거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부지런하기는 해야 돼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랭카 Everything at Once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예슬님이 남편이 급한 일로 회사에 출근하는 바람에 주말인데 아침봉에 찾아왔어요. 황금 같은 주말인데 출근하는 남편도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고 봉디 목소리로 마음을 달래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제 목소리로 조금 마음이 달래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유성수님이 남편과 아들이 화장실 쓰고 나오면 화장실 여기저기 청소한 것처럼 물난리가 납니다. 들어갈 때마다 닦아야 해서 화가 나요. 폭풍 잔소리를 하는데도 매번 똑같네요. 이런 문제는 그러면 고칠 때까지 계속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조금 나아지고 티 안 나게 나아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남편과 아들이 같은 상황이라면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남편분에게 더 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이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그게 옮겨질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아들한테 뭐라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분에게 조금 더 잔소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노래 두 곡 들을게요. 프라이머리 개코 자이언티, 시스루, 비, 널 붙잡을 노래.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아침봉 청취자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 볼게요. 이준범님이 여름에는 해가 일찍 떠서 아침에 눈이 먼저 뜨입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동네에 산책하고 들어왔더니 입맛이 너무 좋아서 밥을 두 그릇 후딱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냉장고 문을 열게 되네요. 먹을 게 없어서 우유 한 잔 드링킹 했습니다. 좋은데요? 이렇게 보내는 하루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별일 없이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맛있어서 또 먹고, 근데 입이 심심해. 그래서 군것질하고, 그 다음에 TV 봐. 그러다 잠들고 일어나서 또 먹고 군것질하고, 그러다 잠들고.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정은혜님이 중2 아들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아이 말로는 초원에서 사자가 쫓아오는 느낌이래요. 근데 그 정도로 초조해야 공부가 잘 된다면서 엄마의 잔소리와 포스가 필요하다네요. 심지어 시험 칠 때 교실 밖에서 지켜봐 달래요. 엄마도 피곤하다. 스스로 알아서 해. 전법을 썼는데 이게 통했나 봐요. 알아서 엄마를 찾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게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압박이 있어야지 나는 움직일 거다. 이런 압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뭐 다른 친구는 초원인데 뭐 사자가 쫓아와도 저 기린도 있네 하고 이렇게 한눈을 판다거나 뭐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한데요. 그 위급상황을 안다는 게. 손민지님이 최근 퇴사하고 쉬고 있는데요. 늦잠 자는 날이 많아서 라디오를 잘 못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참 좋네요. 덕분에 행복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재취직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그래도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커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커피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네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속에서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챙기는 것, 내 마음을 돌보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 답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나를 뒷전으로 미루면서 더 애쓰기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먼저 챙기면서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홍석천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이 일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4004님께서 우리 동네에 진짜 오래된 용한 약국이 있어요. 특히 어깨에 담 걸렸을 때 찾아가면 잘 풀리는 약을 지어주시는데요. 약사님이 항상 화를 내시면서 지어주셔서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도 아플 때에는 그 약국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약사님은 왜 화를 내시는 걸까요? 너 또 담 걸렸어! 막 이런 건가요? 또 뭉쳤어! 근육이! 계속 뭉칠 거야!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스트레칭을 안 했어! 막 이렇게? 뭐 그런 건가? 어우 약사님 성대모사 하다가 사례가 걸려서요. 네. 아니 근데 예전 약국은 지금은 이제 아마 그게 법상 금지가 됐는데 그 약사님들만의 뭔가 조합으로 연고도 팔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지금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는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주 예전에. 네. 저 황PD가 봉디도 그 약국에 가셔야 될 것 같다고. 네. 목에 담이 걸렸나 봐요. 노래 두 곡 들을게요. Backstreet Boys, Everybody, Britney Spears, Over Protected.

0: time,
1: love,
0: joy.
1: I need space.
0: Love,
1: I need me.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988님께서 남편이 토마토 한 상자를 들고 왔어요. 조기축구 갔다가 누가 파는 걸 사왔다는데 엄청 싱싱하고 달아요. 근데 남편은 설탕을 뿌려달라네요. 어릴 때 먹었던 게 생각이 났나 봐요. 아 그게 맛있기는 해요. 토마토는 진짜. 그리고 그 설탕을 뿌린다 바로 먹는 거 말고 좀 둬야 돼. 냉장고에. 차갑게 설탕도 다 녹고 다 스며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리고 사실은 토마토를 먹는다라기보다는 그 국물을 먹기 위해서 토마토는 의미가 없어 이제 그 설탕을 뿌리는 순간 그 어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설탕 뿌리면은 그 토마토는 의미가 없대요. 근데 그 국물 그걸 한번 들이키겠다고. 근데 생각해 보면 황도는 만들었잖아요. 토마토는 그렇게 못 만드나? 만들 법도 한데 근데 이게 또 토마토 주스를 달게 먹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가? AI도 나왔는데 이런 건 안 나오나? 전혀 상관없나요? 네. 6477님이 우리 아이가 벌써 태어난 지 천일이 돼서 사진 찍으러 가는 중이에요. 어떻게 천일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만큼 자라서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경험을 주네요. 우리의 작은 공주님 이대로만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일 축하드리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은 계속 놀라요. 벌써 이렇게 됐네. 네,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그리고 매일 새로운 경험을 줘요. 이젠 좀 경험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것 같은데 계속 새롭네요. 어제도 새로웠더라고요. 네, 노래 들을게요. 이지, 응급실, 김종환, UNI.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0: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휴무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는요, 슈거레이 에브리모닝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올게요.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다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목 일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혼밥, 혼영, 혼술에 혼자 음악 듣는 혼음이 대세. 비밀스러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야, 너도 DJ 될 수 있어. 1인용 플레이리스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코너는요,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밀크 푸딩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8197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제가 인생 첫 알바를 한 게 1996년도쯤이었어요. 시간당

1,700원쯤 받았어요. 그때 명동에 있는 규모가 꽤 큰 문구점에서 온종일 서서 물건 정리하고 물건 찾아주면서 일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첫 알바비를 받았을 때 아빠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셨구나 싶어서 울컥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알바하면서 매장에서 듣던 플레이리스트 신청해봅니다.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누가 물건 찾아달라고 손 흔들면 달려와서 찾아줬는데요. 근데 그렇게 물건 찾는 사이에 물건 훔쳐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터보의 트위스트 킹. 왼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플 때 이 노래 들으면서 다리 운동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김건모의 스피드. 알바할 땐 재빠르게 움직여야 사장님이 예뻐했어요. 빠르게 스피드 넘치게 일했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단한데요? 왜냐하면 알바는 누구나 하지만 그 알바를 통해서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미치지는 못하잖아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시급 1,700원 극한 알바 1인용 플리 듣고 올게요.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터보의 트위스트 킹, 김건무의 스피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장병기님께서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 사연도 만나볼게요. 신혼부부인데 아내가 나가는 걸 싫어해서 혼자 캠핑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혼자 다닐수록 쓸쓸함이 커지네요. 차라리 주말에 아내랑 같이 집에서 시간을 보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혼자 캠핑 갈 때 제 감정 변화의 흐름을 순서대로 담아봤어요. 릴러 말즈의 트립, 조지의 보트, 그리고 엘든의 핑크칙스입니다. 그죠? 뭐 가끔, 아주 가끔 혼자 캠핑 가시고요. 아내분이랑 시간을 보내시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유부남 입장에서요. 홀로 캠핑이냐 함께 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인용 플리 듣고요. 4부에 계속해서 1인용 플레이리스트 이어가 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지하철에 깜빡하고 물건을 두고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된 유실물은 하루 평균 460건 정도로 지갑이 가장 많았고요. 의류와 가방, 휴대전화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해요. 유실물이 가장 많이 발견된 역은 방화역과 양천구청역, 봉화산역 같은 종착역이었는데요. 열차가 차량 기지로 들어가기 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또 지금까지는 유실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이젠 배송을 신청하면 집까지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니까요. 분실한 물건이 보관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호선별 유실물센터 연락처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시은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켜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일요일 4부 시작을 했고요. 일요일 코너 1인용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밀크 푸딩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 1인용 플레이리스트는 서효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은근 자기 자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괜히 피곤해지고 텐션이 훅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합니다. 동네에 작은 도예 공방이 있는데요. 쉬는 날에 도예를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 화병, 접시, 찻잔 같은 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만들었는데요. 감이 잘 안 와서 너무 작게 만들어졌네요. 그릇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숙련된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집중해서 만들다 보면 친구들과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일상의 잡념과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만든 찻잔 세트를 가족 지인들에게 선물하니 별거 아닌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종종 선물해야겠어요. 행복이란 자기 맘에 달린 것 같아요. 공반 주인장이 팝을 좋아하는지 늘 팝을 틀어놓더라고요. 그릇 만들면서 듣는 플레이리스트. 전상근의 어느 날에도 어떤 날에도,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아틀란틱 스타의 Always 듣고 싶어요. 도예가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 명상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가만히 하다 보면은.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즐겁고요. 비교는 오노, 도예는 오예. 1인용 플리 들어볼게요.

전상근의 어느 날에도 어떤 날에도,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아틀란틱 스타의 Always까지 1인용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고요. 아침봉 청취자 봉구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780님께서 아침에 아들에게 바다 보러 가자 하니 엄마 아빠만 갔다 오라네요. 6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같이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나왔습니다. 신청곡은 아내가 좋아하는 이클립스의 소나기입니다. 아, 뭐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은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나. 근데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어린아이들이 막 무조건 나가면 다 좋아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좋아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게 많이 갈리니까요. 네, 너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청곡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광고까지 이어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벌써 끝인사 나눠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벤스 조이 립타이드 듣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그의 실력은 프로선수에 버금간다. 이곳의 풍경은 세계적인 휴양지에 버금갈 정도다. 어떤 대상의 수준이 아주 높음을 나타낼 때 흔히 버금가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버금가다는 으뜸의 바로 아래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첫째인 으뜸의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할 만큼 실력이나 가치가 뛰어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하지만 두 팀의 실력이 버금가서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와 같이 대등하게 비교할 때는 맞먹는다 또는 견줄만하다를 써야 합니다. 버금간다는 한쪽의 명확히 기준점보다 한 단계 아래임을 내포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프레스.
9: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8: 뉴바옴,
9: 운동할 때도
8: 뉴바옴,
9: 장 건강에도
8: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

영화 이티에서 꼬마 엘리엇은 이티를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바닥에 알록달록한 초콜릿을 하나씩 놓아둡니다. 이티는요, 긴 손가락으로 초콜릿을 주워가며 엘리엇을 따라가죠.

적인 간접 광고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 이 알록달록한 초콜릿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자신이 더 좋아하는 다른 초콜릿 회사에 먼저 제안을 했었대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 이 외계인 너무 못생겨서 아이들이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거절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기회는 다른 회사로 향했는데 그러고 보면요, 기회의 문은 언제 어디서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와 둥지를 틀기도 하니까요.

0: 6월 21일 일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E.T.에서 존 윌리엄스의 플라잉 테마였습니다. 영화 E.T.의 초콜릿이 영화사에서 가장 성공한 간접 광고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실은 다른 초콜릿 회사에 먼저 제안이 갔었다는 비하인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안 보고 E.T. 처음만 보면 협찬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뭐 징그럽게 생겼는데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 정이 든 거지. 네, 이해는 갑니다. 근데 와 이게 이렇게 될 줄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 잠시 후에는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꾸며봅니다.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신 영화 음악들, 여러분이 발견한 그 빛나는 곡들을 퍼레이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 솔루텍
2: 1544-8777.
4: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5: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일요일을 영화 음악으로 물들이는 영화 음악의 발견. 우리 테레오3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청곡을 보면요, 좋은 곡인데도 잊고 지냈던 반가운 명곡들을 만나기도 하고, 처음 듣는 순간 마음을 확 사로잡는 보석 같은 곡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취향이 모여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아니면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놓치기 아까운 영화 음악들 한가득 만나보도록 해요. 미경이미 캔디 할롱. 약간 연식이 느껴지는 네, 인사.

캠퍼. 다니엘 데니 루이스의 멋진 연기가 돋보인 영화 라스트 모이칸의 OST 부탁드린대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달리면서 나왔던 그 테마곡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고. 너무 슬프기도 했지만 감동의 파도가 넘실댔던 그 영화 다시 보고 싶네요.

하셔서 미경님과 2071님이 함께 신청해 주신 영화 라스트 모이칸의 테마곡, 그리고 1104님과 2001번이 신청하신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Now We Are Free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영화 라스트 모이칸의 테마곡. 와, 이게 이 노래였군요. 여기에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뭐 주말의 명화 같은 데서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Now We Are Free 듣고 왔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미셸 파이퍼 주연의, 어머 미셸 파이퍼 너무 오랜만이다. 그리워요. 영화 Up Close and Personal의 주제가 셀린 디온이 부른 Because You Loved Me. 그리고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모두 최우수 주제가상을 탔던 노래입니다. 영화 아서에서. 아, 이걸 원어민처럼 읽고 싶은데 At the, 아, 뭐라고 하던데.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아서의 테마 Best You Can Do 이렇게 두 곡 듣고 다시 만나요.

1973님은 영화 마이클 영향으로 마이클 잭슨 노래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요즘에. 그쵸? 듣다 보니 학교 막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동료들과 함께 봤던 프리윌리 생각났어요. 어머 오랜만이다. 범고래와 소년의 이야기. 그 덕에 라디오에 엽서 보냈다가 당첨이 돼서 전화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엽서 시대가 있었지. 얼마나 떨렸던지 사무실에서 할 말 적어놓고 덜덜덜 떨면서 인터뷰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 신청했던 곡인데요. Will You Be There 신청합니다 하셔서 요곡 들려드릴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 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마음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절기상 하지인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8도로 한낮은 대구와 함께 29도, 대전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답게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더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하늘은 구름만 가끔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일대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시은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자, 1731님이요. 오래전 심혜진 배우가 진행할 때 듣다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듣는다고. 어머,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배달 라이더라 헬멧 블루투스 듣고 있대요. 블루투스로 킬빌 OST에서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듣고 싶어요 해서 들려드렸지요.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이 발견한 영화 음악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즐기고 싶은 영화 음악이 있으시다면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영화 음악의 발견 속 깜짝 코너 들어가 볼까요? 캔디의 플레이리스트, 캔디의 발견.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캔디의 발견은 영화 아는 여자에서 데일라이트의 아는 여자였습니다. 어때요? 좋았쥬? 903부님이 저 예전에 이 노래 들었을 때 가수가 장나라 씨인 줄 알았는데 데일라이트였군요. 캔디 덕분에 정확히 알게 됐다고. 아, 장나라 씨 노래도 참 좋은 곡 많은데. 0098님은 우리 캔디는 완벽한 T인데 영화에 있어서는 F라고. 맞아, 맞아. 어머, 이제 나를 잘 아네. 자, 그럼 오늘 캔디의 발견은 어떤 곡이냐? 바로. 2002년 개봉한 김태우, 김민정 주연의 영화 버스 정류장에서 루시드 폴의 그대 손으로입니다. 이 영화는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좀 염세적인 삐딱한 학생 소희와 무기력한 학원 강사 재섭의

문장을 그렸습니다. 영화도 되게 느낌 있어요. 이 작품에 흐른 그대 손으로는 외로운 두 사람의 마음을 잘 담아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모든 OST가 와 루시드폴 곡의 노래가 많은데 참 좋아요.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들어보실래요? 영화 버스 정류장에서 루시드폴의 그대 손으로.

네,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발견한 영화 음악과 함께하고 있죠. 영화 뽀스정령에서 루시드 폴이 정말 이렇게 하나의 스페셜 앨범처럼 곡을 많이 넣었는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 검색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잘못 검색했나? 이게 루시드 폴이었다고.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진짜 루시드 폴이 하셨던, 와, 그런 앨범이었더라고요. 자, 이번엔 추억의 흥겨운 노래들이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군호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그리고 이어서 5573님이 신청한 영화 밀수에서 김트리오의 연한 부두.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여보, 이 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9: 시원한 잠, 누잠.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현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접경,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0: 오늘은 여러분이 발견해 주신 그 음악,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악의 발견은 6631님이에요. 한때 영화 음악 작곡가가 꿈이었던, 지금은 아이 셋을 키우는 40대 엄마예요. 축구를 하고 있는 첫째, 둘째가 얼마 전부터 주말 이 시간에 훈련을 받는데요. 하사님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이가 바쁘면 엄마도 이렇게 같이 바쁘죠. 근데 그 참 기다리는 시간 아깝잖아요. 저는 책을 오랜만에 보든가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두세 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저는 그리고 그 근처 공원 가서 자전거 따릉이 빌려가지고 타요. 그러면은 내 운동도 하고 좋더라고요. 비록 일 때문에 주말에만 그래서 듣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래요. 이렇게 또 힐링이라니 다행이네요. 신청곡은 제가 영화음악 작곡가의 꿈을 꾸게 해주었던 동준 감독님, 이동준 감독님의 작품 중 태극기 휘날리며의 에필로그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전에 그 이동준 음악 감독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한국영화음악 30년 특집 한 게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뜨끈한 더위도 여름을 알리지만 점점 해가 길어지는 게 느껴질 때도 와 여름이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하지라서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고요. 이 하지가 지나면 아주 본격적인 진짜 여름 더위, 진짜 여름 장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주님들, 저와 함께 올 여름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버텨보자고요. 아자 아자. 주주님들의 시원한 오아시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이재훈의 오아시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은 하지인데요. 이 하지날에는 보통 8시 정도에 해가 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주님들이 저녁 먹고 후식 먹고 한참 수다 떤 후에도 밖이 환할지도 몰라요. 저도 참 낮이 긴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전에 왜 그 학교 다닐 때 뭐 땡땡이 치거나 아니면은 좀 조퇴 어쩔 수 없이 조퇴하거나 일찍 끝났을 때 딱 밖에 나왔는데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면은 그럼 되게 뭔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도 뭔가 어떤 일이 끝나거나 했는데 딱 나왔는데 아직 해가 안 져 있으면은 어인지 좀 오늘 일찍 끝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오늘 저녁은 그래도 온전히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렇게 좀 낮이 길어져가지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우리 0881님은 주디 하지 감자 먹어보셨나요? 하지 때 수확하는 핵감자인데 겉은 탱글하고 속은 보슬보슬한 게 진짜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또 스프 만들어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조만간 집에 또 감자가 넘쳐나가지고 싹 자랄라 그래서 지금 감자 가지고 감자 스프 만들어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집에 있는 걸로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이 하지 핵감자 요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1부는 주피티 축구박스 주주박스! 어제 처음으로 주주님들에게 선보인 신상 코너죠. AI가 주주님들의 사연을 분석해서요, 찰떡같은 음악을 선곡해드립니다. AI 주디 주피티 연기도 기대해주시고요. 그리고 2, 3부는 알고리즘 뮤직! 이번 주 추천곡은 지난주 주터뷰에 다녀가신 BMK씨가 정해주셨어요. 바로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주주님들은 어떤 사연과 노래가 떠오르시는지 쭉쭉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1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지능형.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입력하면 12시엔 주연영의 프리미엄

0: 맞춤 노래를 추천해 줬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주주박스에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239님께서 주피티, 나 채용 면접에서 최종 불합격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지금 기분 전환할 겸 맛집 부시러 가려고.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 회사 안목없다. 그치? 흥? 오늘 기분 전환 제대로 할 수 있게 주피티가 노래 선곡 좀 해줘.
1: 1239님 최종 면접까지 가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1239님을 위해 맞춤 선곡 준비해봤어요. 본인의 가치를 믿고 더 당당하게 나아가시라고 아이브의 I am. 그리고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승자인 거 아시죠? WV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추천해 드릴게요. 1239님의 진가를 알아보는 더 좋은 기회가 곧 찾아올 겁니다. 이쁜 누나다!

0: 네, IV의 IM 그리고 WV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GPT 앞으로 도착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이영희님께서 GPT 우리 회사에 내 후임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내가 선배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후배 앞에서 부장님한테 왕창 깨진 거 있지. 중요한 자료에 오타가 있었더라고. 안 와. 구겨진 선배미 다시 살릴 수 있는 노력 없을까?
1: 이 영희님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오타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라고 이승기의 삭제. 그리고 실수 한 번에 주눅들지 말고 다시 자신감 장착하시라고 트와이스의 Cheer Up 추천드려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어깨 쫙 펴고 당당하고 멋진 선배 모습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자랑스러워요?
5: 저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요. 한글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언어잖아요. 그리고 한글은 말하기도 편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이 자랑스러워요.
6: K-POP 문화요.
7: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음악을 좋아해주니까 좋아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K-POP 문화가 자랑스러워요.
4: 우리나라는 식당, 마트,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 참 편리하죠. 드라마, 영화, 뮤지컬 같은 예술은 문화 리더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에는 우리의 자랑들을 하나씩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야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4: 르노.
15: 넌 대체 누구야?
16: 건방진 녀석. 코코리 구르네.
17: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1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17: 취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18: 취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1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1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17: 실장 혜진초이.
19: 난 조디다냐.
20: 12시에 주현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21: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22: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23: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24: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22: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23: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24: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22: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24: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22: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23: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22: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24: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좋은 노래 들으면서 여유로운 주말 보내세요. 같은 노래 다른 선곡 알고리즘 뮤직.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알고리즘 뮤직 시작했습니다. 인별그램에 12시엔 주앤영 검색하시면 저희 공식 계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고리즘 뮤직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도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코너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0: 이번 주 알고리즘 뮤직 추천곡은요. 지난주 주터뷰에 찾아와 주신 BMK 선배님께서 직접 선곡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셨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1: 안녕하세요. BMK입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 노래가 제가 데이트할 때 듣던 노래거든요. 때로는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싸울 때도 가끔 이 노래 들으면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하루 기분이 좀 끌끌해졌다 하시는 분들 Everything 들으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BMK씨가 추천해주신 오늘의 추천곡 마이클 부블레 에브리띵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사연과 노래를 보내주셨을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달코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마이클 부블레 저 진짜 좋아해요. 마이클 부블레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오븐 안에서 부풀어오르는 고소하고 달콤한 빵이 생각납니다. 빵은 따뜻할 때 커피랑 먹어야 제맛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의 알고리즘 뮤직은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비유를 너무 잘하시네요. 마이클 부블레의 목소리가 오븐 안에서 부풀어오르는 정말 그 고소하고 달콤한 빵 같다고 하는 게 너무

너무 찰떡이고, 그리고 저도 이 마이클 부블레 씨가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때 콘서트도 저번에 한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뭔가 보는데, 아, 이거를 내가 음원으로만 계속 듣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언젠가는 이걸 그 마이클 부블레 씨의 그 크리스마스 그 시즌 앨범을 한번 라이브로 한번 언젠가는 꼭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내한 안 해주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태양의 노예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에브리띵 하니까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이 생각나네요. 그때 유시진 대위가 단아까 말투가 엄청 유행이었죠. 주디는 라디오를 사랑하지 말입니다.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 노래도 진짜 그 약간 제가 생각하는 드라마 OST계의 엄청난 그런 흥행을 일으켰다 하는 게 이제 이 태양의 후예의 You Are My Everything이랑 그리고 도깨비의 OST들인 것 같아요. 뭔가 그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제목이 Beautiful Life죠. 뷰티풀이야. It's beautiful life인데 그쵸. 크러쉬의 뷰티풀. 이런 노래들이 진짜 OST인데 그 드라마도 대박이 나고 그 OST도 너무 좋으니까 대박이 난 어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에 이어서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그리고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듣고 오실게요.

브라운아이즈의 위드 커피 그리고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추천곡은요.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630님께서는 오 마이클 부블레 Everything 제 최애곡입니다. 예전에 이 노래 불러주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요. 막상 지금 들으니까 남편이랑 연애하던 때가 떠올라 괜히 좀 어색해지네요. 이번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이 노래 한번 불러주 주면 좋겠습니다. 유나의 연애 조건 신청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나? 이게 연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연애하던 데 생각하면 괜히 부끄럽고 막 왜 그 얘기 왜 꺼내고 막 이렇게 되려나?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엔 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면 좋겠대잖아. 그러니까 한번 남편분이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그냥 간질간질 온몸이 다 간질간질어지게. 자, 그러면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유나의 연애 조건 듣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알고리즘 뮤직 계속 이어갈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짜보는 시간,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에브리띵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난 그냥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마이클 부블레의 에브리띵 듣고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신청합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신 거죠? 근데 그럴만해요. 요즘 그 알고리즘에 이 노래들이 그 릴스에 많이 배경음악으로 쓰시더라고요. 뭔가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뭐 야식 생각이 났다든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건조기에 안 넣은 빨래가 생각이 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노래가 요즘 알고리즘에 굉장히 많이 떠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날만해요. 네. 또 남과 김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에브리띵 하니까 모든 게 좋았던 하루하루가 떠오르네요. 물론 힘든 날도 있지만 매일 잘 버티고 하루를 쌓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빅뱅의 하루하루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힘들 날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쵸? 그런데 뭔가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잘 하루가 가더라고요. 좀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치운다고 생각을 하면 좋더라고요. 오늘 나한테 남은 일들과

축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이게 엄청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다 그냥 자잘한 돌멩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오케이 이따 이거 하나 끝내면 오케이 돌멩이 하나 치웠고 그 다음에 이 돌멩이도 한번 치워볼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들었던 날도 되게 가뿐하게 잘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과 김님도 스스로 잘 버텨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OI의 갑자기 그리고 빅뱅의 하루하루 듣고 오실게요.

0: Say goodbye.
1: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그리고 빅뱅의 하루하루 듣고 왔습니다.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추천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에브리띵입니다.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달달치사량 초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이 노래는 첫 소절부터 게임 끝이에요. 듣는 순간 사랑에 빠진 기분입니다. 달달한 고백송으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You make me sing, you are every line, you are every word, you are everything. 네가 날 노래하게 만들고 가사 한 줄 한 줄이 너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라니. 야, 가사도 정말 달달하지 않나요? 박정현의 달아요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BMK 선배님이 왜 남편분이랑 같이 연애할 때 많이 들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 노래를 같이 듣다 보면 결혼까지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의 정말 달달 치사량이 초과하는 그런 가사인 거 맞네요. 또 우리 영원히 내단짝님께서도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아내 생각이 나네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여보, 어제 내가 툴툴거려서 미안해. 내 전부 최정민 씨. 오, 사랑한다. 오늘 아내를 위해 꽃이라도 사가야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 진짜 결혼한 지 10년이 돼도 다 이렇진 않은데 그쵸? 뭐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고 여러 또 그런 건데 다 다른 법인데 그래도 영원히 내 단짝이라고 말해주고 또 이렇게 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10년이

넘었는데 꽃이라도 사가겠다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 예쁘신 것 같네요. 진짜 부디 이게 오늘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꽃을 꼭 사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주디한테 꽃 그거 사러 간다고 문자 보냈는데 깜빡했네. 지금 사 마라. 아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글래요?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대한민국이 좀 외려
8: 107.7 SBS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나야나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 여행 가는 길에 들으면 기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곡으로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해봅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마이클 부블레 노래 들으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여름 휴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신다면 또 오늘이 우리 나야나 님한테 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조만간 여름휴가를 콕 떠나셨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도 풀고. 자, 알고리즘 뮤직 여기까지 사연 만나보고요. 다음 주 추천곡도 인별그램에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나야나님께서 신청해주신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폭스바겐포드 랜드로버
2: 돈워리 비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돈워리 비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워리 비하겐

0: 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생활 정보.
7: 낮 기온이 오르면서 몸이 축축 처지고 쉽게 지치기 시작하는 6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음료 많이 찾으실 텐데요.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함께 챙기는 겁니다. 시원한 우유 한 잔은 더위를 날려줄 뿐 아니라 단백질과 칼슘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국산 우유는 착유한 후 3일 이내 냉장 유통돼 더욱 신선하고 체세포 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믿고 마실 수 있죠. 지치기 쉬운 초여름입니다.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시은입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김진님께서 아들이랑 빙수 만들었어요. 우유 얼음에 파, 후르츠 칵테일 듬뿍 올린 뒤 체리로 마무리. 여기에 연유까지 살짝 뿌리니 비주얼이 완벽하네요. 아들이랑 둘이서 빙수야,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노래 부르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제 빙수의 계절이 왔네요. 저도 빙수 진짜 여름에 무진장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도 많이 났었는데 진짜 이번에 또 빙수를 또 개시를 해야겠네요. 직접 만들어 먹기에는 살짝 또 귀찮아요. 또 우리 파리오구님은 주디, 저는 방금 김치볶음밥 만들다가 쨍그랑하고 참기름통을 깨뜨렸어요. 다 치웠는데도 바닥이 아직 미끌미끌합니다. 신혼도 아닌데 집안에 깨먹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네요. 청소하느라 진땀 뺐는데 주디 라디오 들으면서 기분 전환해봅니다. 맞아.

진짜 이 참기름 이거를 아무리 깔끔하게 닦는다고 하더라도 이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좋지 뭐. 그렇죠? 참기름 냄새 좋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4109님께서 신청해 주신 최애나의 스마일리, 그리고 7963님께서 신청해 주신 처진 달팽이의 밤구석 날라리 듣고 오실게요.

시에나의 스마일리 그리고 처진 달팽이의 방구석 날라리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김미나님이 주디 저 어제 친구랑 각자 돈 모을 계획 세웠어요. 계획만 세웠는데도 벌써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친구야 우리 꼭 부자 되자 화이팅!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저도 저랑 저희 친언니들이랑 셋이서 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뭐 주식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계획을 세우고 각자 이제 막 공부도 하고 공부한 것도 알려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설레더라고요.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나는 길게 볼래 나는 한 5년에서 10년 볼래 이래놓고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셋이서 체크해보고 오늘 어디가 어떻게 올랐다더니 뭐니 막 이런 얘기 나누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분인지는 알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면 이게 뭐 언제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실천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나님이랑 친구분들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7288님도 주말이라 이번 주에 밀린 신문 읽고 있어요. 6일치를 타이머 맞춰가며 읽고 있는데 몰아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읽는 게 어디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서님은 아르바이트 가는 전철 안에서 듣고 있어요. 지하철이 너무 시원해서 내리기 싫어지네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준서님이 지금 행복의 주문을 걸어주시면은 우리 다른 주주님들 모두 모두가 다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덥지만 그쵸?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준서님께서 신청해주신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챔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 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번호.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넌 대체 누구야?
7: 건방진 녀석. 코코리 구름이.
8: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9: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8: 취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9: 취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8: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9: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8: 실장 혜진초이,
10: 난 조디다 냐옹.
11: 12시에 주현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12: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3: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1: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2: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3: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1: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3: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2: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3: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1: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3: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2: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4: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1: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는 그럼 끝곡으로 나얼의 한여름밤의 꿈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안녕!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0: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클라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리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 타정 카동쇼.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선데이 방송은 무슨 방송이에요? 녹음 방송이죠. 자, 조민의 유상균 균디와 함께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빅바와 함께 나이스 오늘 대놓고 녹화하는 일요일 방송. 자, 오프닝은요 바로 지난 일요일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주 한 주를 돌아보신 뒷북 문자로 오프닝을 열고 있어버립니다. 자, 오늘 오프닝 문자로 뽑히신 분은 11110님이에요 블루베리 생과 수확을 하고 있어요. 날씨가 정말 덥네요. 아버지, 어머니, 형, 저 하루 종일 열심히 수확하고 저녁에는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온양 내광마을 깨복인의 블루베리 많이 드셔주세요. 그리고 강만자 뭐? 아, 강만자 조자. 아유, 난 강만자 조자. 나 이렇게 이게 무슨 이름이야? 강만자 조자 이은자 주자. 나 이렇게 읽으려고 그랬더니 강만자 조자, 강만조, 뭐 그리고 이은준 두 분. 많이 많이 사랑한다. 부모님 이름 성함이신가 보죠. 예, 깨복인의 블루베리. 야, 요즘 블루베리 좀 많이 먹고 있는데 눈에도 좋고 슈퍼오프도 아닙니까? 그죠? 야, 눈 건강에서 기억력 좋고 집중력 좋고 혈관 관리해주는 것, 면역력에도 좋고, 아, 항산화 작용도 하고. 아, 너무 좋은데 블루베리. 깨복인의 블루베리를 사 먹어야 되겠다. 깨복인의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수확하고 있는 블루베리. 요거 이제 그 치즈라든가, 아, 그럼 요거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이 또 이렇게 얹어서 쫙 이렇게, 아, 그 뭐야, 올리브유도 좀 뿌리고 그러면 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 자, 깨봉인의 블루베리 대박 나시고요. 자, 그러면 첫 곡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곡은 바로 이 노래죠. 빅 마운틴, 큰 산의 노래입니다. Baby I Love Your Way.

0: 자, 빅마운틴의 노래였습니다.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 이렇게 나오면 좀 반가워요. 빅마운틴, 큰 산을 얘기합니다. 어떤 산을 얘기할까요? 뒷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뒷북 문자가 소개되신 분께는요,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이거 꼭 잘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는 소중하니까요. 자, 문혜지 씨.
1: 남편이 요즘 자꾸 거울만 봐요. 처음엔 살 빠져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 신입사원이 동안이세요 한마디 했대요. 그날부터 향수를 뿌리고 출근을 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꼴보기 싫죠? 질투인가요?
0: 네, 질투입니다. 질투예요. 남편이 멋지게 하고 다니면 좋지 뭘. 깨지지 하고 다니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저분 멋있어요, 저분 뭐 좋은 향수 나요, 뭐 젊어 보여요, 동안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문현지 씨, 남편 너무 그냥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 이렇게 그냥 남편을 잘생겼다 그러면 좋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차피 뭐 예, 당신의 남자잖아요. 자, 5553.
1: 균디가 7월 10일 날 제주도에 오신다고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저는 서귀포에서 한

0: 제가 헤어스타일을 운영 중인데요. 매일 컬투쇼를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손님 머리 하다가 피고 웃기도 하고 컬투쇼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스킨디 제주도 혼자 없어요.
1: 자, 혼자 안 가고요. 매니저랑 갑니다. 아, 혼자 없어요는 어서 오세요라는 제주도 방언이죠. 제가 11일 날 7월 11일 날 제가 뭐 제주도에 행사가 있어갖고 제주도에 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꼭 오시고 한나 헤어살롱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죠? 한나 헤어살롱 서귀포에 여러분들 머리 하러 많이 가주십시오. 한 이분 이 한나신가 보다 그러면 그지? 5553 한나 쌤 그날 제주도에서 만나요. 자, 뒷북 문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일들 추억에 남는 일들 요거는 꼭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남한테 얘기하기 뭐한 것들 그냥 그런 제가 다 들어드리잖아요. 컬투쇼로 보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지금 당장 보내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는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광고 듣고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로 갈 텐데요. 이번 주도 이창원을 대신해서 남도영 성우 그리고 곽범 조합으로 다시 한번 만납니다. 광고요. Here we go. 대한민국이 좀 매려 107.7
2: SBS FM.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청소기 하면 하하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 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8: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0: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2: 하이마트로 가요.
13: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2: 하이마트로 가요.
13: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컬투쇼의 게시판, 각종 게시판에 어정되고 그지 같은 사연과 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리해도 처리해도 끊이지 않는 것들. 왜 이딴 문자를 보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지 같은 문자들을 어떻게든 읽어 제껴서 짬 처리해야 되는 곧단 코너. 예, 재미라곤 기대 1도 없이 들어야 훨씬 더 재밌는 코너. 네.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아, 긴 시간 지켜주고 계신 고마운 우리 이분을 소개합니다. 자, 배우 박명훈 동생 진전 개피 과큘레이터 잠자리 광목 곽가름 천재지변 정관유 조빠남 스파남 곽범말.
1: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인사드립니다.
2: 네, 안녕.
0: 자, 지난주와 함께 이번 주까지 또 함께해 주실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 대한민국의 대표 성우시고요. 성우님이 연기하신 약 1200편의 작품 속 캐릭터들 중에서 지금 딱 생각나는 캐릭터 목소리로 하나 딱 떠오르는 걸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남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가워 태균아 범아.
4: 네, 여기 레이디버그에서 아드리앙이라는 캐릭터인데.
0: 예, 예, 예. 걔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친구예요?
4: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다 애니 친구죠.
4: 다 친구.
0: 서로가 친구구나. 네. 네. 네. 깜짝 놀랐네. 네. 남도영 씨, 어서 오세요.
5: 네, 반갑습니다.
0: 와. 그러면 이 성우가 된다는 것은, 저도 어렸을 때 막 유명한 사람 흉내내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성우도 그런 거 어렸을 때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4: 많이 했죠. 성우 선배님들도 많이 따라했었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따라했던 건 지금도 활동을 왕성하시지만 이현우님. 그러니까 이현우님은
0: 그렇죠.
4: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말 이게 성대모사가 음색이 아닌 말투로 가는 거잖아요.
1: 맞아요.
4: 그래서 여기서 음색을 안 바꿔도 그 말투만 바꿔도 별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말해도 그 말투만 좀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어렵지 않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0: 초아야지. 차를 한 번에
4: 진짜 그 다음 광고 들으시죠. 이런 거랑 근래에는 많이 하는 게 이제 김호영 호영이 형.
6: 자, 지금부터 할 텐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즐거운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즐겁게 해야지. 자, 방송 컬투쇼 끌어올려. 너무 좋다. 너무 잘해.
1: 아니 근데 음역대가 좋아. 다양하네요. 네.
4: 그냥 근데 이것저것 많이 그 사람 음색을 들으면 그 캐치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우리가 하는 일이 자체가 성우가 하는 일 그 자체잖아요.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 그 특징을 갖고 그 특징에 맞게 캐릭터를 만드는 거니까 이 부분을 캐치하는 걸 알게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1: 저도 어릴 때 뭐 성대모사 개그맨 되기 전에 생각해 보면 했던 게 있어요. 성우 본 성대모사를 홍두깨
4: 장정진
0: 네. 되게 많이 따라하죠. 네,
1: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게 어릴 때 그냥 개인기였어요. 그 근데 또 꽂히는 포인트가 달랐어요.
0: 그거
1: 저는 저만 꽂힌 장면이 있는데 그 옥탑방에서 한이한테 좀 인생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다가 된장찌개를 끓여요. 홍특계 선생님이 막 끓이다가 갑자기 디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건 아무도 안 봐. 근데 나만 맨날 왜 그런데 꽂힌지 모르겠어.
0: 보여주는 거야 지금?
1: 한번 해보려고. 오랜만에 하는데 한이야 인생이란 말이다 이렇게 아 뜨거. 달려라 하니 이 장면이 있어. 옥탑방에 된장찌 끓여주다가 딱 꺾는 장면이었어요. 항상 이런 데 꽂히더라고. 남들은 모르는 장면.
0: 자, 오늘 그 뉴쿠미들이 좀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좀 있어요. 저 이글스 팬인 것 같은데 이글스 모자를 쓰고 두 분이 같이 왔는데 누구 부모님이랑 같이 온 게 아니고
1: 저희 그 완전 찐
0: 아니 여기 찐 팬인데
1: 고정
0: 누구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1: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애기들이 6학년 5학년 우리 집이랑 똑같네?
4: 와
1: 우리 14살 12살? 아들 그 저희는 딸인데 혹시나 뭐 이렇게 뭐
0: 이제 큰아들 누구야? 큰아들 여기 의자로 와봐요.
7: 안녕.
0: 마이크 앞에 앉아봐요.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7: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1: 서준이.
0: 서준이. 아빠가 가자고 했어요? 아니면

0: 내가 가고 싶어서 그냥 알아서 따라온 거예요.
1: 어, 아빠가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따라왔어요.
0: 따라왔어요.
1: 네.
2: 왔더니 어때요?
1: 재밌는 것 같아요.
0: 어, 그래?
1: 네.
0: 이게 들어봤어요 그 전에 이 코너?
1: 네. 그 전에 들어봤긴 했어요.
0: 근데 어때? 그때 들었을 때 어땠어요?
1: 그때는 좀 어이없는 것도 약간 많긴 했는데.
0: 맞아요. 이 코너는 어이없는 코너예요.
2: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1: 그래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0: 현장에 오니까 좀 들을 때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0: 와.
2: 우리 확신은 없네요. 그냥 계속 같은 거네요. 네.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 될 텐데
0: 아직까지 좀 더 들어봐야 돼. 지난 한 주도 왔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한 시간은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2: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면 이번 주에 보여드려야죠.
0: 서진이 그랬지?
1: 네.
0: 혹시 꿈이 있을까요?
1: 꿈은 아직
0: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막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1: 야구 선수도 해보고 싶고
0: 야구 선수
1: 수영 선수도 해보고 싶고
0: 잘해 수영?
1: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2: 가능해.
0: 저병까지 갔어?
1: 저병이랑 이제 스타트도 다 배우고.
0: 스타트, 진짜? 턴도 다 배우고.
1: 네.
2: 야, 진짜?
0: 턴까지.
2: 아예 선수반인가? 선수반은 아니고?
1: 선수반은 아닌데 거기에는 선수반 그런 그게 없고 그냥 거기서 연습하고 계속 하는 거라.
2: 근데 선수반 아닌데 6학년이 저병이랑 턴까지 마스터면 꽤 오래 한 건데?
1: 네, 좀 오래 하긴 했어요.
0: 개인 레슨도 그 정도 시켜주는데 원래 반이 큰 반이에요? 많이 있어요?
1: 많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0: 안 올 때도 있고. 네. 이글스 완전 팬인가 봐요?
1: 네.
0: 야, 네. 아니 그 뭐 지난 한 주 한 시간 내내 못 봤던 표정이에요.
2: 네네네.
0: 이글스 얘기하니까 확 밝아집니다.
2: 이글스는 요즘 뭐 야구 잘하는 것 같아요?
1: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니 뭐 계속 승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요. 자 가장 좋아하는 선수.
1: 저는 문현빈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0: 요즘 타율이 좀 떨어졌죠?
2: 안 좋아요. 좀
1: 네. 그래서 좀 슬퍼요.
0: 문현빈 선수한테 한마디 하세요.
1: 문현빈 선수 지금은 조금 타율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나중에 좀 더 타율이 올라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0: 잘한데? 찐팬이에요 찐팬. 저 우리 남도영 성우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잖아요.
1: 네.
0: 성우란 직업 어때요? 이 남도영 성우 멋있는 것 같아요?
1: 네 멋있는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너도 성우 한번 해볼 생각 있어요?
1: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수영하면서 물속에서 자꾸 떠들어가요.
0: 물속에서?
2: 네. 훈련이 될 거예요.
0: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왔는데 아빠가 뒤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1: 네.
0: 아빠한테 한번 될까요? 아빠 잘 놀아줘요? 아빠 어때요?
1: 아빠 잘 놀아줘요.
2: 그럴 것 같아.
0: 아빠 그런 다정한 아빠구나. 그지?
1: 네.
0: 아빠한테 불만은 없어요?
1: 네.
0: 용돈도 충분히 줘요?
1: 용돈은 근데 별로 근데 용돈 별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0: 와. 왜 용돈이 필요 없어? 다 부족함 없이 다 사줘?
1: 아빠 거의 다 사주고.
0: 이야.
2: 와 사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유욕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야구 보고 이렇게 하면 하루가 잘 마무리되는.
0: 행복하니 요새?
1: 네.
0: 와 이게 최고예요.
2: 최고야.
0: 아빠 엄마와의 사이가 괜찮지?
1: 네.
0: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2: 행복함을 느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0: 엄마 요리 잘해?
1: 네 잘하세요.
0: 맛이 음네?
1: 아니요.
2: 네.
0: 엄마가 해준 거 중에 제일 맛있는 거?
1: 그냥 다 맛있어요.
0: 이야 이게 장남이 이 집안 괜찮다.
2: 네네네.
0: 괜찮은 네, 장남이야.
2: 차남 얘기도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0: 차남 나와주세요.
2: 네.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사실 지금 뭐 다 좋았는데 뭐 한국은 살짝 조금 놀라야 될 만한 게 엄마 음식 얘기예요. 그래서 네, 엄마 음식 맛있나요? 차남?
1: 네.
0: 차남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거 엄마 거 중에.
1: 다 맛있는데 그중에 김치찌개.
0: 김치찌개! 이야 김치찌개 제일 맛있고.
2: 네.
0: 그렇구나. 형하고 관계가 어때요? 우리 한 살 차이면 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1: 네.
0: 우리 서진이랑 이름이 뭐죠?
1: 박서후요.
0: 서후하고 서진이는 어떤 형인 것 같아요?
1: 잘 놀기도 하는데 싸우기도 하고 좋은 형.
0: 좋은 형이에요?
1: 네.
2: 야 그래도 형이 좀 다정다감하고 많이 화를 안 내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지.
0: 그치.
2: 우리 때 한 살 형은
0: 뭐.
2: 리모컨 줬다가 리모컨으로 머리통 맞고
0: 장난 아니지.
2: 뭐 티 안 나게 조금 마셨다 걸리면 그거 그냥 얼굴에 뿌리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0: 그럼 지나가다

0: 얼굴에도 방울 끼고 가고.
1: 그럼
0: 이거나 먹어라 야 빵.
1: 그리고 이렇게. 그 저희 때는 그 정설이 있었어요. 너 학교 다니면서 나 마주치면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0: 같은 학교 다녀?
1: 형인 거 친해지 말라고.
2: 아, 같은 학교.
0: 학교에서도 형 마주치면 형이 오 내 동생이야 이렇게 애들한테 막 자랑해요?
1: 아 그건 아직 안 바뀌었구나.
0: 아, 그럼 너는 형 만나면 우리 형이야 그렇게.
3: 안 해요.
1: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나 봐요.
0: 그렇지. 에이. 그런 거는 좀 약간 서로 핏줄의 쑥스러움이랄까 뭐 그딴 게 있어요.
1: 근데 또 집에서 사이좋고 잘 챙겨주면 되는 거죠.
0: 그럼. 서진이 서우였습니다. 아, 네. 서우야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 돼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네. 든든하시겠다.
1: 네, 이 목소리 문동주 선수랑 문현미 선수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2: 아 그래 꼭요.
0: 예 지금 나이대가 같은 두 따님.
1: 네.
0: 사위감으로 둘 다 어떻습니까?
1: 아 좋은 것 같아요.
0: 어.
1: 왜 그러냐면 저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조금 화목한 집에 이렇게 밝은 남자가
0: 중요하죠.
1: 저는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포인트예요. 뭐 이게 뭐 어떤 능력은 그 뒷얘기고 잘 들어주고
0: 맞아요.
1: 공감해주고
0: 저도
1: 웃어주고
0: 와이프랑 이제. 그 결혼을 결심하고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1: 네네.
0: 예, 그러고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너무 좋으시고 근데 앨범을 좀 보자 그랬어 내가.
1: 어릴 때.
0: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싹 본 거야. 이렇게 보면서 가족들과 늘 함께 했더라고. 이렇게 막 놀러도 가고.
1: 그게 진짜 중요해.
0: 뭐 이렇게 너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잘한 결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앨범으로 했던
1: 맞아요.
0: 기억이 납니다. 자, 너는 멋진 가족이야. 아빠한테 잘해라.
1: 그래.
0: 네, 예. 아들들한테 잘하세요.
1: 그럼 아이 삼촌 딸들 진짜 이쁘거든요. 저희 첫째 딸 얼마 전에 길거리 캐스팅 당한 얘기.
0: 요. 네. 아니 근데 각범을 봤을 때는 예쁘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재수 씨가 진짜 미인이세요. 예. 재수 씨가 미인이셔.
1: 근데 첫째 절 닮았습니다.
0: 이제. 네. 아 근데 이제 눈이 예쁘잖아, 네가.
1: 갑자기 탈룰라? 아이고
0: 그래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뉴진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슈퍼샤이
1: 슈퍼샤이 슈퍼샤이.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옥상달빛입니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을 담아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 노래가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희도 큰 위로를 얻곤 합니다.
4: 세상엔 참 다양한 위로가 있죠. 노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되기도 하고 말없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니까요.
3: 꼭 큰 무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온기 하나, 함께 있는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4: 앞으로도 저희 노래에 여러분이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3: 지금까지 옥상달빛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자,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지난주에 이어서 남대웅 성우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예! 예! 자, 아내분이 그러면 이제 매니저 일을 네. 안 하십니까?
2: 아유, 더 열심히 하고 있죠.
1: 사실, 그럼 현장 같이 다니는 거?
2: 네. 사실 제가 또 너튜브 쪽을 또 좀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스태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좀 중요한 행보들은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1: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한 지 꽤 됐으니까 저희도
2: 네.
1: 그런 일을 공간까지 아내랑 같이 다닌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답답하거든요. 아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네. 막 다니자 그래도 절대 안 다니겠지만
2: 이게 부부가 아무리 같이 붙어 있어도 24시간을 붙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24시간을 붙어 있게
1: 되니까 그러니까
2: 24시간 내내 붙어 있다라는 저 그거를 부모님 때도 못 겪어봤는데 이게 뭐 불편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3: 아직은 없을 네. 거예요.
1: 그리고 네, 그럴 거예요.
2: 그리고 이미 네,
1: 매니저가 곧 바뀔 수도 있습니다.
2: 근데 이미 같이 그 매니저 활동을 4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대로 잘 행복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1: 오늘은 같이 안 오셨어요?
2: 오늘은 지금 좀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1: 네, 매니저뿐만 아니라 격리일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2: 네, 이제 그 큰 것들은 본인이 하겠다고 갖고 오더라고요. 금전 관련된 거는 좀 믿기에 다 안전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는 게 좋겠다고.
3: 그게 맞아.
1: 와.
3: 에, 금액을 에, 맞아요. 예. 그게 맞아.
1: 그렇죠.
3: 사연이

0: 읽으래요.
1: 예예예. 예, 예. 사연을 읽으라는
2: 거죠. 그래서
1: 자, 우리 남대영 성우가 왜냐면 이번 주 일단은 이번 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한테 기회를 좀 많이
0: 맞아요.
1: 줬어요.
3: 맞아요. 감사합니다.
0: 너무 안정감 있어.
3: 아우, 저번에 두 페이지짜리 나왔는데.
0: 예. 네. 거의 지금 두 페이지로.
1: 어, 고를 수 없어요. 고를 수 없어요.
3: 아, 예. 잡은 거겠네. 아, 예. 오히려 두 개짜리를 아 두 개다. 어머, 이렇게 난 긴 게 걸리지?
0: 저희는 골라요. 네.
3: 자,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 안 봐도 뭐 다 보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다양한 톤으로 저번에 했던
1: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3: 이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좀 재밌게 들리나.
0: 오.
3: 일정 톤과 일정 속도로 가면 안 돼요.
1: 오.
3: 네. 속도도 중요합니다.
1: 아, 그럼요. 이게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3: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품 명품. 어? 익명이 보내셨습니다.
0: 익명이 보내셨어요.
3: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8살 남자 조카가 엄청 짓궂어요. 한 번은 조카가 요요 장난감을 두 살 어린 여동생 쪽으로 던지며 노는 거예요. 요요! 이건 대본에 없지만 그 모습에 언니가 놀라서 어머나!
4: 아들 요요 동생.
3: 요요 동생이구나.
1: 예?
4: 요요 동생 얼굴 쪽으로 하지 마. 그러다 동생 다쳐!
3: 라고 무섭게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도 그 녀석은 계속 여동생 앞에서 요요를 가지고 놀았고 순간 힘 조절을 못했는지 요요가 6살 조카 눈에 탁 맞은 거예요. 어머나. 아이는 당연히 대성 통곡을 했고 저와 언니는 깜짝 놀라 아이 얼굴을 살피는데 요요가 눈에 제대로 맞은 건지 조카 눈이 순식간에 반태기가 된 거예요.
4: 세상에 우리 딸내미 눈에 멍들었어. 이놈 새끼 너 이리 와. 요요 갖다 버려.
3: 그렇게 한바탕 난리 부르스를 치고 우는 조카를 달래서 외식을 나갔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는데 조카가 남자친구를 마주친 거예요. 딱! 저도 없는 남자친구가 6살 조카에게 이르더라고요. 조카! 조카는 남친을 보자 얼굴이 발그레져서는 몸을 막 베베꼬더라고요. 근데 조카 남자친구가 심쿵하게 조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어? 너 눈에 뭐 묻었다? 오늘 세수 안 했어?
0: 우와 뭐야?
3: 하더라고요. 그 말에 조카가 부끄러운지 멍들었단 말도 못하고
4: 아 깜빡했어.
3: 하더니
4: 내일 유치원에서 보자.
3: 라고 한마디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 조카가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언니에게 하는 말.
4: 엄마는 오빠 뭐 먹고 나왔어?
3: 순간 조카 말에 저는 다 빵 터졌네요. 그리고 언니가 혼잣말처럼 아니 뭐 안 먹었는데 저런 돌연변이가 나왔네 하는데 너무 웃겨 혼났네요 진짜.
0: 예, 아, 야 정말 고퀄리티의 목소리에 저퀄리티 사연이었죠.
3: 예. 기본대로 한 게 거의 없습니다.
1: 예, 예, 예.
0: 정말 고퀄리티 목소리에 저퀄리티 사연을 읽어보니까 예. 중간에 잠깐 괴리가 왔어요. 이게 아, 지금 재미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헷갈렸어요.
1: 어, 그러니까 진짜 고퀄이고 네. 중간중간에 이제 그 사연자의 목소리로 계속 빠르게 읽으실 때는 진짜 VJ 특공대 같은 느낌이 좀 났어요.
0: 아.
1: 와, 문전 성실을 이뤘나? 뭐 그 있잖아요, 이거.
3: 콸콸콸.
1: 속과의
3: 남자친구.
0: 아야.
1: 잘한다. 아이고. 자, 한번 또. 옆, 한번 더 세 한번 보여주세요.
0: 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3: 아.
0: 속도
3: 아.
0: 속도의 변주가
1: 아, 있죠, 있죠.
0: 어, 왜냐면 이 긴장감 텐션을 주더라고 듣는 사람한테.
1: 아, 어, 진짜 이창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가 않네요. 네.
0: 진짜, 야, 이, 하나 배웠어 진짜로.
3: 아 진짜.
0: 이, 일정한 속도로 읽는 것보다는 빨리 읽었다가 수상 났을 때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런.
1: 느낌. 알았어요, 빨리 해요.
0: 가보겠습니다. 콩 국수집에서. 김태경 씨, 요즘 주변 여자들이 SBS 드라마 멋진 신세계가 너무 재밌다고 특히 남자 주인공 자색 역으로 나오는 허 남준 배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드라마를 재밌게 봐서는 알고는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에
1: 무슨 아무 때나 늘렸다가 줄였다가
0: 아니 아니 아니 배우는 중이잖아요 아직. 네. 늦은 점심으로 콩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예, 서너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었고 제 옆에는 60대와 30대로 보이는 모녀가 콩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주문을 하고 식당 옆에 걸린 TV를 보니 드라마 멋진 신세계 재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옆 테이블 딸이 어, 요즘 왜 이렇게 갖고 싶은 남자가 많은 거야. 진짜 차세계 아니 허남준 널 갖고 싶다.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라며 강한 소유욕을
2: 표출했어요. 그러자가 그녀의 어머니가

0: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죽어서 구천을 떠돌다 너 혼자 들러붙으면 모를까 넌 절대 못 가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콩국수 면발 콧구멍으로 뿜을 뻔했네요. 괜찮아
1: 잘 될 거야. 나이스. 세상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마무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2: 아 이게 대화체가 없는 사연입니다.
1: 아 그러면 어려운데. 네,
2: 이건 이런 게 사연이 야. 제일 이제 그런데도 이제 개털로 온 거면은 네. 정말 그지 같다는 얘기.
1: 대화체 없는데 길잖아요. 네. 설교처럼 들릴 때가 네. 있어요 가끔.
2: 자 이게 익명으로 보냈는데. 근데 이게 본인이 가로 열고 웃긴 사연 신청해 봅니다.
1: 아하.
2: 본인은 그럼, 웃기다고 보낸 거예요.
1: 네.
3: 와 길다.
1: 아, 예. 일단 그럼 제가
2: 제목은
1: 안 믿죠.
2: 이상한 선배고요. 익명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엄마랑 대화하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 웃겨서 신청해 봅니다.
1: 안 더, 웃길 가능성이 크다는
2: 얘기. 예, 예. 더 편하게 엄마 기준으로 써볼게요. 이제 그러면 엄마 목소리로 가야 되겠죠.
4: 제가 대학생 때 참 이상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벨트가 없었는지 매일 빨간 노끈으로 허리를 묶고 다녔어요.
1: 멋있다 멋있다.
2: 여기까지 괜찮아.
1: 멋있다. 지드래곤 같다.
2: 야 이거 노끈맨 노끈맨이야 노끈맨.
4: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친구를 불러서 끈을 자르게 했습니다.
2: 야 이거 뭐야. 야, 이 노끈맨
1: 재밌다.
2: 너무 꽉 묶어갖고 그 풀 수가 없는 거야.
1: 나비 매듭으로 안 하고 등산 매듭으로 한 거예요.
2: 야 노끈이 그 빨간 노끈을. 야 이게 뭐냐?
4: 볼일을 다 보고 나면 다시 끈을 묶더라고요. 매일 끈을 바꾸더라도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는지 그냥 그렇게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의 허리 쪽 노끈을 보면 그 선배의 볼일을 본 횟수를 알 수가 있었어요.
2: 계속
1: 재밌지
2: 짧아,
1: 않아?
2: 계속 짧아지는. 계속 짧아. 아, 오늘 한 네 번 봤다. 아 너무 웃긴다 이거.
4: 끈 묶인 자국이 3개 있으면 화장실에 2번 다녀온 거고요. 자국이 1개 있으면 볼일을 아직 보지 않은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오빤 똑같은 옷을 3달 동안 입었어요. 이번 봄엔 입은 옷은 작년 봄에 입은 거고 이번 여름에 입은 옷은 내년 여름에 입을 옷이었어요. 또 그 오빠가 머리도 자주 안 감아서 노랗게 염색한 머리가 항상 떡져 있었죠. 그래서 술자리 벌칙은 그 선배의 정수리 냄새 맡겼어요. 노끈으로 허리를 묶고 다니고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머리도 잘 안 감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나요? 참, 그 선배는 인기가 정말 없었답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웃겨 정말. 괜찮아.
1: 아하. 부인이 너무 좋았는데. 와 본인 몇 개월 만에 수작이다라고 판단했는데
2: 아니 진짜 이 정도면은 뭐 손꼽힐 만한 네. 사연입니다. 근데 대화치는 없었는데 그죠?
1: 네. 와,
2: 설정이 너무,
1: 너무
2: 노끈맨 노끈맨 너무 웃긴다. 와 예전에 그런 노끈맨 사연이 온 적이 있었어요.
1: 노끈맨
2: 노끈맨이에요. 네. 노끈을 메고 진짜 이 사람처럼 노끈 메고 허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라고 다 전라도 어디 지역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노끈맨이 막 길거리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여자한테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앞에다 침을 탁 뱉고 가는
1: 그냥
2: 그런 노끈맨의 사연이 있었어요. 바닥에다가 그냥 바닥에다가
1: 너 찜 뭐 이런 건가?
2: 뭐 이렇게 하고 띡 하고 가는 그 노끈맨이라는 사연이 있었다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사는 후토크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못생겼나 예쁜가를 시험해보려면 그 동네를
1: 가라. 서성여봐라.
2: 그런 노끈맨 사연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1: 예. 아니 근데 벨트 대신 노끈하는 패션이 또 꽤 있었어요.
2: 그래요?
1: 예. 명품 브랜드에서도 시도도 했었고.
2: 우리나라 그 노끈?
1: 그 밧줄.
2: 그 밧줄이잖아. 있고. 이거 노끈이잖아.
1: 아예 그
2: 노끈.
1: 노끈.
2: 안 풀려요. 그거는 진짜 꽉 묶으면.
1: 잘라요 지금.
2: 안 풀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드라마 멋진 신세계 OST 영케이의 노래 다시 돌아온 계절 듣겠습니다.

0: 자, 아 이제 또 우리
1: 도용 씨한테
0: 아, 한 번 더 있군요.
2: 예, 예, 그럼요, 그럼요.
0: 야,
2: 사연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0: 어, 아. 하나가 딱 좋은데 두 개니까 부담이 되네. 아니,
3: 한 장짜리죠.
0: 한 장짜리.
2: 한 장짜리. 어, 한 장짜리. 아, 아 한 장짜리. 남도영 송 최고의 송 연기 잘하는 송 네. 학원 원장 송.
0: 자, 요거는 그러면 아,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로또 1등 되면 익명. 익명 요청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시골 여자입니다. 장인 장모님은 농사를 지으시죠. 남들이 볼 땐 농산물 다 얻어먹고 좋겠다 하시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주 주말마다 농활 체험이 따로 없습니다. 유유유유유유유유. 풀 베고 모심고 삽질하고 물 주고 개 털고 개 털고. 와, 아무튼 농사일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 진짜 힘들어. 지난달이었습니다. 수박을 심으신다더군요. 2000개 정도 모종을 심는데 정말 너무 덥고 힘들고 죽겠더군요. 몇 년 동안 내색 한 번 안 하던 저였지만 그날은 왠지 한마디 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께 어머님 제가 이번 주 로또 1등 되면 이런 힘든 농사 말고 최신식 비닐하우스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농작물 키우는 스마트팜 시설 구축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먼 하늘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더 늘어줘.
3: 재밌는데?
0: 맞습니다. 어머님도 농사는 질색이셨던 겁니다. 어머니.
3: 재밌지 않아요?
2: 고퀄이다. 진짜 고퀄이다. 이거 남도영 성을 사연집품 명품 코너에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0: 아유. 예, 예. 즐겨 듣던 코너인데.
2: 사연집품 명품 월요일 코너에 생방송으로 한번.
0: 아우.
3: 와, 네. 네. 진짜 쉽지 않은데.
2: 거기서 딱 이 목소리로 10만 원짜리를 읽어버리면 아 레전드가 탄생하겠죠.
3: 야, 시간 되세요?
0: 아유 무조건 맞춰야죠.
3: 와, 제가 사연집품 명품까지 갖다 강등돼서 여기. 몇회 실수.

0: 그거를 하고
1: 열심히 네. 네. 진땀을 흘리고 막 네. 그래갖고
0: 사사구를 몇 번 던지고 나서 예. 아예 쫓겨났거든요.
1: 안쓰러워갖고
2: 저 오늘 하는 일이 나레이션 일, 뒤에도 지금 나레이션 일들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뒤에. 그러니까 읽는 걸 보면 오디오북 같은 건 이런 걸로 막 몇 백장 읽잖아요. 그러면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이 쓴 사람의
1: 의도를 알아.
2: 의도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도 보여요. 글씨체랑 줄 띄어읽기랑 점점점 쓴 거나 물결이 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다 보고 하면 대본 분석하는 게 저희 직업이잖아요. 아, 요건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게 100이면 다 맞진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즐겁네요. 지금 감사해요.
0: 야, 대단함. 저한테 시간을 2년 주셨어요. 사연 진품명품. 근데 한글에서 절어버리니까 바로 강등이 되더라고요.
2: 아니 근데 범 씨의 또 그 매력이 있으니까 저는 네. 또 못
0: 그 매력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1: 와, 진짜 사연 진품명품에서 한번 예, 재미있는 사연과 어울리는 또 대화체가 엄청 들어가는 건 거 이렇게 해갖고 역할을 다양하게 기대됩니다.
2: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자, 일단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5: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네.
1: 아, 자, 우리 이승환 형의 노래입니다. 물어본다를 흘려드리면서 남대원 성우 2주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2: 아유,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예. 와,
0: 영광이었습니다.
2: 다시 올 수 있을지 영원히 기억될 것 같고 앞으로
1: 다시 올 수 있을 거예요.
0: 네. 네. 형님 이렇게 얘기한 거면 조만간 온다는 얘기예요. 네.
1: 바쁘시니까 근데 워낙에 바쁘시잖아요.
2: 시간은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와.
1: 이승환 형님 모창도 좀 하시죠.
2: 많이 했죠.
1: 비슷할 것 같아.
2: 언제 엠본부사의 그 복면
1: 거기도 나갔었고
2: 이승환
1: 노래를 하고
2: 님의 걸로 했었고 많이 했죠.
0: 살짝만
2: 부딪히지 않으려 헤어지지 않으려 너에게 물어본다 부끄럽지 않도록 이거 이제 예. 그때도 이승환 천일 맞아. 동안 했었고
1: 맞아 맞아
2: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
1: 야
2: 지금도 많이 했죠.
1: 잘하십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2: 집에 매니저님 보러 가겠습니다.
1: 자 우리 박범도 고생했고요. 저는 3부로 넘어갑니다. 아우.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5: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4: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11: 하늘 털어라 이름하여 하철. 자, 오늘 일요일 3, 4분은요 오늘 방청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죠. 바로 이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반스 스페셜 DJ 반스디 반스디 반스디 반스디. 오늘은 강승윤과 함께합니다.
12: 야하, 안녕하세요. 컬투쇼 금요일의 남자 일요일에도 찾아왔습니다. 위너 강승윤입니다.

0: 다들 털어라 하털은요. 컬투쇼의 방대한 양의 21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컨텐츠들. 그 안에서 레전드급 베스트 사연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들어도 또 재미있고 여지없이 더 터져버리는 곳단 사연들을 모아 모아갖고 내 방송들이 잘 편집을 해갖고 내가 쫙 엮어갖고 굴벽듯이 엮어갖고 그냥 쫙 들어드리는 곳단 코너가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재방송입니다.
1: 재방송. 네, 재방송이고요. 자, 오늘 이번 주에 털어볼 사연은요. 바로 이은자님의 초딩의 삼행시.
0: 아, 재밌겠다. 괜히 재밌겠다. 그지? 초딩의 삼행시. 김선미 씨.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힘세지? 요거.
1: 오, 궁금하고. 자, 최기호님의 배달사고.
0: 그리고 하은실 씨의 우연히라는 사연입니다.
1: 자, 이 이외에도 준비 중인 재밌는 사연 많으니까요. 크게 한바탕 웃어보시죠. 하탁!
2: 초딩의 삼행시입니다. 글쓴이 이은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맘카페에서 봤는데 너무 웃겨서 퍼왔어요.
0: 잘했어요, 은자씨.
2: 퍼오셨군요.
3: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장소 등으로 삼행시를 지어보는 숙제였습니다. 이 어린이가 읽은 책은 집 없는 아이. 등장인물 가운데 어머니가 가장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제는 어머니.
0: 제가 외쳐드릴게요.
4: 어머니, 핫도그 위에
0: 뭐?
4: 머스타드 좀 뿌려줄 수 있으세요?
3: 네가 하렴.
0: 스스로 어머니가 하게끔 만들어준 우리 어머니.
2: 예. 짧고 굵은 사연이었습니다.
0: 노스 정도는 네가 하렴.
5: 김선미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 엄마 우리 아빠도 힘세지. 4년 전 신혼때일입니다. 저희 신랑은 무거운 짐은 물론이고 가벼운 짐마저도 제가 드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전 누가 봐도 덩치 좋고 힘도 제법 쓰는 여자인데 말이죠. 어느 날 신랑과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사다 보니 카트에 한가득 물건이 실렸고 엄청 무거웠어요. 박스 포장을 하고 집에 와서 주차한 뒤 신랑은 낑낑대며 박스를 내렸습니다. 막 닫히려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제가 먼저 뛰었고 땀 많은 신랑은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짐 때문에 팔뚝엔 핏줄이고 터질 것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엔 젊은 엄마와 대여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죠. 6층을 누르고 서 있는데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더군요.
6: 와, 저 아저씨 힘세다.
5: 하더니 옆에 손잡은 엄마에게도
6: 엄마 우리 아빠도 힘세지.
5: 그 엄마는 말없이 씩 웃었어요. 여자아이가 다시
6: 엄마 우리 아빠도 무거운 거 잘 들지? 우리 아빠도 다 들어주지?
5: 그러자 엄마는 인자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6: 아빠는 화내시지.
7: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려고 그래? 아, 힘도 없어지는데 이제 나한테 이런 걸 주려고 그래. 시작하게.
6: 우리 아빠도 들어주지.
7: 안 들어. 내가 왜 들어.
6: 화내시지.
8: 아, 굉장히 묘한 웃음인데요.
0: 네. 약간 해외 유머 같은 그런 느낌.
6: 네. 차차차차.
9: 최기호 씨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0년 한일전 축구 중계가 있어서 친구 집에 가서 치맥을 먹으며 즐기기로 했죠. 근데 친구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기호야, 내가 좀 늦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먼저 들어가서 치킨이랑 맥주를 시키고 있어. 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길래 혼자 들어가서 일단 맥주와 치킨을 시키려고 전화를 했어요. 신정동인데요. 치킨 한 마리랑 그 맥주 1000cc 얼마죠? 전 돈이 2만원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두 개 합쳐서 2만 원입니다 하길래 금액을 딱 맞춰서 배달을 시켰어요. 30분이 지났나요?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 집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계속 돌고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섯 대 주택이라 어딘지 잘 못 찾는구나 싶어서 나가서 큰 소리로 배달이요! 배달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요! 라고 불렀어요. 배달하시는 분은 늦어서 미안하다며 2만 원을 받고 떠났고 전 들어와서 비닐봉지를 뜯었는데 헐! 비닐 안에 족발이 들어있었어요. 다시 치킨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아까 치킨 주문한 신정동인데요. 왜 족발을 보내줬어요? 네? 저희 배달의 빌려서 막 출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0: 전 다른 집 배달된 족발을 잘못 받은 거였어요. 큰일 났어요. 난 지금 돈 한 푼 없는데 친구는 늦는다고 하고 어쩌지? 고민하다가 일단 족발 세트를 다시 포장해서 밖으로 나갔죠. 그 다음 다세대 집 앞에서 외쳤습니다. 조심들. 족발 시키신 분. 족발 시키신 분. 족발 시키신 분. 그때였어요. 2층 집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창문 내다보면서 여기요. 여기 빨리 와요. 족발. 냉큼 달려 올라갔더니 할아버지께서는
1: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온 거야? 우리 할머니 먹고 싶다 하고 시켰는데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얼마야?
0: 전 순간 배달원으로 완벽 빙의가 돼서 죄송합니다. 배달이 밀려서요. 2만 원입니다.
1: 어? 아까 2만 2천 원이라고 그랬네?
0: 아 늦어서 2천 원 빼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도 만족하며 저는 부랴부랴 1층으로 내려왔고 때마침 치킨 배달이라서 2만 원을 주고 치킨을 받아들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창문을 열어놨고 다 들릴 정도였어요.
1: 아니 평소 먹는 족발이 아니긴 뭐가 아니여. 내가 분명히 총각한테 받았는데
2: 맛이 다르다니까. 맛이 없어.
1: 아니 이 할머니 입맛이 어찌 된 거야. 왜 그래 맞다니까.
0: 아마도 할아버지도 다른 집 족발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죄송한 마음을 뒤로하고 꾸역꾸역 치킨을 혼자 한번 퍼먹었어요. 할아버지 족발 잘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엔 꼭 확인하고 돈 주세요. 저도 그럴게요. 이러셨네요. 자자자.
3: 한은실 씨가 보내셨습니다. 우연히라는 제목으로.
4: 결혼 전까지는 저는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일을 했어요. 그때가 수능이란 게 처음 생겼을 때고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으니 제 나이는 23, 제자들은 고3이니까 19세. 사실 나이 차도 얼마 안 나죠. 그러다 결혼을 하고 전주에 내려와 쭉 살고 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전주에 큰 찜질방이 생겨서 갔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남편에게 맡기고 티켓팅을 하려는데 옆에 굉장히 키가 큰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분명히 낯이 익더라고요. 그런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오더라고요.
3: 잘 계셨죠?
4: 어머!
5: 그래서 또 만난 사람이네?
4: 뭐 이렇게 친근하게 그래 이 사람도 나를 아는 거야. 아무래도 예전에 저한테 강의 들었던 제자인가 싶었죠. 그럼 잘 있었지. 여기까지는 웬 일이니?
3: 아 일이 있어서 근처에 왔다가 들렸습니다.
4: 그렇구나. 키도 많이 큰 것 같네.
3: 예? 아, 예, 좀 컸죠. 아 결혼도 하셨나 봐요.
4: 그럼 애도 둘이나 있지. 왜? 너도 나 좋아했니?
3: 이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갑자기?
6: 아니, 결혼했냐? 가졌으니까.
3: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6: 선을 딱 그으려고.
4: 제가 그 시절에 학생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왜? 너 나 좋아했니?
3: 그 얘기예요? 제가요? 아 그랬나 보네요. 저 일행이 있어서 그만.
6: 도망간다.
4: 그래. 즐겁게 보내고 가. 만나서 반가웠어.
3: 네. 다음에 또 봬요.
4: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토끼 눈이 돼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까지도.
3: 뭐야? 뭐 아는 사람이야?
4: 이렇게 놀라고요. 옛날 제자인가 봐. 사실 기억은 잘 안 나.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
3: 뭐? 김수로 씨가?
4: 세상에 그분이 김수로 씨였어요. 제 제자가 아니라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그랬는데 근데 김수로 씨는 처음 보는 저한테 어쩜 그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했을까요? 아 지금까지도 아주 미스터리예요.
3: 와 근데 이제 잘 계셨죠? 이렇게 능글맞게 그냥 인사를 해.
6: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지. 예. 네. 뭐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안녕하세요보다는 잘 지내시죠? 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3: 아는 척할 것 같으니까 연예인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6: 그러니까.
3: 예, 잘 계셨죠? 그렇게 인사한.
6: 그렇게 인사한 거.
7: 친근하게 인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3: 김수로 수로 형님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8: 자 제목은 수치심입니다.
6: 재밌겠다.
8: 글쓴이 익명이세요. 네. 며칠 전 남편이랑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한테서 입냄새가 폴폴 나는 거예요.
3: 남편한테서.
8: 그래서 저는 오빠 입냄새나 이러면서 코를 막고 뒤로 돌아 누웠어요.

0: 그런데 남편이
1: 와 나
2: 되게 억울한 목소리인데.
3: 어 진짜 진짜.
2: 되게 억울한 것 같은데.
1: 어우 나 진짜.

0: 와. 입에서 그 냄새가 난다는 거 아니야?
1: 이러더라고요. 자기 입 냄새가 방구 냄새냐면서 저한테는 그 냄새가 그 냄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0: 뭐 비스무리한 냄새가 나시는 분은 이제 주로 이제 아똥이라 그러죠. 아똥.
1: 예, 아똥.
2: 자, 이다은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제목이 동생아 동생아.
3: 중학생인 동생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빵집을 차릴 정도입니다.
0: 재밌다 그거.
2: 점수가 빵집을 차릴 정도래요. 빵빵빵빵 이렇게 있는 거죠.
3: 담임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에서도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성적이 또 이렇게 나오면 이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을 정도라고 저희 부모님께 신신당부하며 공부 좀 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아빠가 맨날 문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는 동생 방 문을 떼버렸어요.
0: 특단의 조치다.
3: 동생 방 바로 맞은편이 안방인데 공부 하나 안 하나 지켜본다고요. 그렇게 문을 떼놓고 공부하라고 닥달을 했건만 여전히 점수는 밑바닥. 부모님은 뭔가를 결심한 듯 문 수리하는 분을 부르셨습니다. 동생 방 문 다시 달아달라고요. 수리하시는 분이 궁금한 듯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방문은 왜 뗐다 다시 다루시는 거예요?
4: 아우 저놈이 아주 성적이 밑바닥이라 감시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3: 아 그럼 다시 문 다는 거 보니까 성적이 잘 나왔나 보네요. 그러자 아빠가
4: 아니요 저놈은 굴렀고요. 늦둥이나 만들어서 그놈한테 기대 좀 걸어보려고요.
0: 방문 달아갖고
2: 끝났어요.
5: 아,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제 직업은 VJ로 주로 특이한 인물이나 특출난 재주를 가진 분들을 촬영하고 다니고 있는데, VJ께서
0: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VJ인가? 생활의 달인
5: 쪽인가? VJ께서 보내주셨네요. 하루는 방송국으로 땅에 김치똥을 묻기 위한 구멍을 1분에 하나씩 판다는 분의 제보가 와 김치똥을 1분에 하나씩 파? 와 촬영을 하러 갔어요. 충북 괴산의 한 오지마을 주인공은 70대 할아버님이셨는데 본인이 본인을 제보하신 거예요.
4: 내가 일문에 독을 한 개씩 파. 얼른 와봐.
5: 근데 겉모습은 삽도 제대로 못 들을 것 같았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할아버님 저 정말 1분에 하나씩 김치떡 구멍을 파실 수 있으세요?
4: 그럼 내가 보여줄게. 시계 꺼내고 준비해.
5: 준비 땅 소리에 할아버님은 삽을 열심히 움직였지만 1분이라는 시간에 김치떡은커녕 김치떡 뚜껑 묻을 구멍 하나 파질 못하셨어요.
4: 땅에 오르서 그래. 내가 잘 팔 수 있어.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5: 할아버님이 설마 거짓말을 하셨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땅이
4: 오르. 여기가 산이라 지금 땅이 많이 오르서 그래. 내가 남송이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다른 재주가 있는데 말이야. 1분에 돌탑을 1미터를 쌓을 수가 있어요. 시계 꺼내고 준비해.
5: 할아버님 말씀에 저희는 인근 논밭에 있는 돌들을 낑낑대며 모아드렸고 할아버님은 심기일전하여 다시 시도를 하셨어요.
4: 아 무거워. 웬 돌이 이렇게 무거운 걸 갖고 왔어. 아 무거워 진짜.
5: 할아버님 돌을 다섯 개도 채 들지 못한 채 실패하셨어요. 저희는 할아버지께서 무안해하실까 봐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다음에 올게요 하던 하고 철수를 하던 찰나 할아버님께서 저희를 급하게 잡으며
4: 저기 우리 할머니 재주가 있는데 말이야. 몸빼바지 고무줄 끊고 무릎에 걸친 채 100m를 15초에 달릴 수 있어.
5: 할머니가 그냥 100m를 전속력으로 달려도 15초에 달리겠는데 몸빼바지 고무줄을 끊고 무릎에 걸친 채로 그리고 왜 이런 걸 기록을 쟀겠어.
6: 창피하니까 빨리 가나 보다.
5: 그랬더니
4: 할멈 한번 이리 와봐. 몸빼 고무줄 끊을 준비해 지금.
7: 아니 영감 탐구가 미쳤나 봐. 그건 팟에서 해필 몸빼 고무줄이 끊어진 날 이러다가 똥 싸려고 집으로 내달릴 때나 그랬지. 내가 그게 어떻게 똥이 급하니까 달린 거 이 영감 탱우야 내가 미쳐버려 아주.
4: 그래 할멈 그럼 어여 뭐 좀 먹어 똥 쌀 준비해. 뭐 좀 먹고 똥 쌀 준비를 해요. 근데 텔레비 나가 우리가.
5: 저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촬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양해를 구하고 급히 그 집을 빠져나오는데 할아버님이 큰 소리가 들렸어요.
4: 누렁아! 누렁아! 숟가락으로 살을 먹을 준비해! 저

0: 손가락질로 한번 보여줄게. 우리 개가 숟가락으로 살을 퍼먹는다니까. 이 개가 숟가락으로 사질 퍼먹어요. 누나.
1: 할아버님은 세상에 이런 일 같은 프로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재주가 많은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어요.
2: 중국에서 들은 우리말 김미지 씨입니다.
3: 코로나 시국 전에 중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었어요. 가능하면 조선족 분들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머물곤 했죠. 우리말도 통하고 비용도 저렴한 데다가 식사도 푸짐하게 나왔거든요. 연변에서였어요. 가족형 민박이 묵었는데 젊은 부부가 운영했고 이제 한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는 집이었죠. 아이는 소황제처럼 집에서 서열이 1순위였고 손님에게도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거침없이 굴더라고요. 처음엔 마냥 귀여웠는데 점점 도가 지나쳐서 살짝 불편해질 쯤에 주인인 아이 어머니도 눈치를 채신 것 같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혼내셨죠. 이렇게요. 영식이니 맞지 못해 헤매고 있니?
4: 표현 독특하다. 와. 약간 충청도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5: 야 웃긴다.
6: 아, 화법이 좋은데.
3: 네, 영식이니. 영식이니 맞지 못해 헤매고 있니?
6: 진짜 이렇게 말하나 보다.
3: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잔소리였어요.
5: 이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 우린 이건데.
6: 맞아.
3: 맞지 못해 헤매고 있니? 다음엔 심양으로 갔는데요. 그때도 조선족 가족형 민박집에 묵었죠. 중년의 부부가 주인이셨는데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뭐 대충 농촌에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느냐의 주제였고 인터넷 과 방송 신문에 능통한 아저씨는 설치가 안 됐다. 직접 농촌에 가봤던 아주머니는 거기도 있다. 팽팽하게 의견이 갈려서 싸우는데 여러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얘기하는 아저씨에게 아주머니가 말빨로 계속 밀리시는 거예요. 급기야 열이 받으셨는지 이 한마디를 남기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내 당신 같은 지식 분자와는 다시는 말을 섞지 않겠음.
5: 지식분자.
3: 같은 말 우리 말이지만은 뭔가 새로운 표현법. 아 그립네요. 다시 여행 가고 싶다. 내 당신 같은 지식분자와는 다시는 말을 섞지 않겠음. 영식이니 맞지 못해 헤매고 있니?
5: 이게 너무 웃긴다. 맞지 못해 헤매고 있니?
6: 아 정말 직접적이다.
5: 맞지 못해 헤매니?

0: 아! 너무 웃긴다. 야. 아니 오늘따라 더 웃긴 것 같아.
1: 아, 미쳤어 미쳤어.
0: 아, 아, 아 이거 못 두고 화장실 갔다 와서 어떡해요.
1: 아이 아. 재밌는 사연들이. 아.
0: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컬투쇼를 뒤적뒤적 해갖고 방송놈들이 막 찾아갖고 그냥 또 이렇게 편집해갖고 갖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실게요. 자 오늘 고털로 이제 3, 4부로 넘어갈 텐데 오늘 네. 누가 나오나요?
2: 오늘은요 하, 믿고 듣는 명품 보컬 그룹 노을 선배님들과 함께합니다.
1: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
0: 자 그러면 노을과 함께 돌아오고요. 잠시 후 4부에 나오는 노을의 신곡 이따가는 사정상 정곡을 못 들어서 일단 예습으로 들어제끼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죠.
2: 네 노을의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락
1: DJ도 웃고
2: 샤칼락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실라

0: 박자도 좀
1: 밀어.
0: 막 밀었다 땡겼다. 어, 어. 짜증이 많이 나야 돼요. 아, 그러니까 허네 이런 게 아니라 허네 허네 많이 보고 싶어.
2: 빠르게 빠르게.
1: 야 쟤는 미친 것 같아 내가. 야. 아 이걸 아니 이게 그래도 균성이가 이렇게 해줘갖고 장훈이 형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0: 아 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장훈이 형을 따라할 때마다 표가 더 나갔다라는 얘기를 장훈이 형한테 들었을 때
1: 장훈이 형한테 들었을 때
0: 네 그래도 아 뭔가 조금이라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장난스럽게 비하만 한 거 아닌가?
1: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렸어요.
0: 마음이 어려웠을 때도 있었거든요. 예. 욕을 먹었을 때도 있었고 장훈이 형한테 직접 욕을 먹었었어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네,
1: 아니, 같이 뭐 방송하고 행사도 좀 다니잖아요 이제 섭외 오면?
0: 그렇게 연결된 적도 있고요. 오. 최근에 불땡땡 명곡 거기도 같이 나가서 또 부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연결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1: 아 좋네요.
0: 네 감사하죠.
1: 아, 잘 됐다 잘 됐어. 네. 자 오늘 네 분이 나오신 이유가 있죠.
3: 예 그렇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 털이 가볼 소식은 노래 신곡 방금 3부 끝곡으로 저희가 들었죠. 예.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가 발매되었습니다.
0: 이야
1: 야, 노을표 발라드 노발이죠 노발.
3: 노발 노발. 예. 노발.
1: 오늘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노발.
0: 아 감사합니다. 노발. 예. 아,
3: 근데 제목이 진짜 현실적이에요.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처절합니다. 그러니까 아.
1: 헤어지기 싫은 거죠.
4: 네네네. 네, 네. 예, 예.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1: 받아들이고 네, 싶지 네, 않은. 네.
3: 어떤 곡이 조금 곡 소개를 또 해주신다면.
4: 사랑이 끝났다는 걸 그 이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남녀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고 원래는 사실 저희가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냥 저희 노을 노래로 받았던 거예요. 앨범을. 그래서 이제 남자 가수분이 가이드한 그 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뮤소 X라는 그 오디션 컨텐츠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여가수가 1등으로 우승을 하신 거예요.
1: 네네네.
4: 그래서 남녀 듀엣곡으로 저희가 살짝 색깔을 바꿔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사를 새롭게 해석을 한 거죠.
1: 예. 아 그랬구나.
3: 와,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4: 처음에 들었을 때도 좋았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서 이 남녀의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느낌으로 각색을 하니까 또 굉장히 다르고 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1: 이게 다른 분이 같이 이렇게 해서 함께 음원을 낸 거는 처음 아니에요, 노을?
5: 여자분이 같이
4: 여가수랑 한 건 처음.
1: 아 여가수랑은 처음이에요.
4: 네. 와. 남자 가수도 남자 가수가 아니라 그 예전에 다이나믹 듀오가 이제 저희는 래퍼가 아니니까.
1: 아 랩이 필요했어. 그 정도만 있었는데 넷이 부르기도 바쁜데 말이죠, 그죠?
4: 그렇죠.
5: 다섯이 네. 되니까 또 편한 게 있더라고요.
0: 편하더라.
5: 넷도 편한데 다섯이 되니까 할 일이 많이 없어요. 네. 네.
0: 네. 찔끔 부르고 네. 멤버 한 10명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4: 아 네. 아이돌을 해야죠.
5: 아쉬운 건 이제 N분의 1이 좀 예, 많아진다는 거 예, 예, 예.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도 편하네요.
4: 와, 아쉬워.
1: 이상호 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너 좀 자세하게 누가 소개 좀 상권 씨가 해줄래?
6: 저도 잘 몰라요.
5: 처음 뵙는 분이죠.
0: 만난지가
3: 심사위원으로 만나게 되신 거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전혀. 잘
1: 그래도 우리보다는 잘 알잖아요.
3: 네, 저희보다는
6: 그렇죠. 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굉장히 나이도 어린데 네. 그 인터넷 방송이죠. 그 숲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음원도 내셨고 솔로 음원도 있으시고요.
1: 계속 사부작 음원을 발표하고 계시는 가수였던
6: 네네.
1: 거네.
6: 네, 아직 뭐 음원이 많지는 않지만 또 좋은 곡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1: 이사호요.
3: 이사호. 네네.
6: 네, 역도 정말 좋고요.
1: 사호.
3: 사호.
1: 이사호.
0: 이사호.
1: 이사호. 네.
6: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계속 하더라고요.
1: 걔 좀 네. 미친 것 같아요.
3: 아 근데.
0: 중국에서 오셨나봐.
3: 약간 이런 걸로 그 띄워주는 그게 있어요.
1: 있어요. 네,
0: 이사오. 왜냐면 이름이 더 잘
3: 기억나야 돼.
0: 기억나잖아.
4: 아니 근데 이사오 씨가 이걸 좋아할지가 문제죠. 뭐.
3: 아유. 네.
5: 아 좋아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좀
4: 우리 앞에서야 네. 그렇게
5: 네, 뭔가 뜬뜬한 분위기를 균성이 계속 풀어주니까.
1: 뭐 그 네. 상대방한테 인사할 때 하는 거잖아요.
3: 네. 네.
1: 사오.
0: 사오.
3: 이사오.
1: 이사오.
0: 우리 승윤 씨 같은 경우는 방승뿡.
1: 방승뿡.
0: 하이.
3: 방승. 성을 바꿔요.
0: 아 그러니까 좀
4: 너무 창피한데 집에 가.

0: 되나요?
1: 예, 예.
0: 짜증나서
1: 뭐, 하시는 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예.
0: 우리 전우성 형은 전우뻥아!
2: 전우뻥아! 나는 나 진짜인!
0: 아, 너무 네?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2: 어, 아니야, 이게 정확한
0: 아,
2: 발음이에요.
0: 아, 진짜요? 아, 그럼 저는 짱챙청.
2: 짱챙, 짱챙청.
0: 짱챙청.
2: 짱챙청. 난 중국 발음이 정확히 징다이쭌.
0: 징다이쭌.
3: 성조도 예.
2: 방송뻥.
3: 이거 무슨 방송인가? 아니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균성이가 컬트쇼가 워낙에 릴스도 많이 돌고 그런다고.
1: 예, 막 하는 거야 그냥.
3: 오늘 한껏 준비해가지고 뭔가
4: 뜨려고 준비 중이에요. 네.
3: 허니부터 시작해서 뭔가 작은 걸 시켰는데 크게 하더라고요.
5: 그래서 저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0: 짧게 짧게 아니, 많이
5: 혼자
0: 돌아라.
5: 나왔을 때 하면 네, 좋을
3: 좀,
5: 텐데.
3: 좀 주의하세요, 균성. 네.
0: 많이 돌아라. 짧게 네. 짧게.
1: 어 그러면 네. 우리 균성이가 어, 예. 이거 공보를 한번 본인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0: 저요?
3: 제목을 어. 중국어.
4: 사랑이 끝나도 오늘 아니야. 이 사실, 곡을 홍보를. 어.
0: 사실 한 번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들을 사람들은 듣고요. 별로다 생각하시는 분은 안 듣습니다.
1: 네.
0: 어. 와. 항상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5: 갑자기 아,
3: 갑자기 다운됐어요.
4: 무슨 이따가
0: 맞습니다.
5: 그러니 가장 중요할 때 다운되는
0: 1절만 들어주세요. 제발
1: 제발 도와주세요.
4: 그러니까 1절만 들으면 돼요.
0: 1절만 듣고 판단해주세요. 아,
4: 그러면은 끝까지 듣게 된다.
1: 네, 네, 1절만 네. 들으면 끝까지 듣게 된다.
0: 아 그치? 근데 이사오 씨 목소리는 2절부터 나오니까 2절까지
4: 아 제발
1: 다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아, 네. 예, 예. 결국엔 다 들어달라는
5: 얘기. 2절부터 들어주세요.
0: 아 그래요. 2절부터 듣는 거예요.
5: 너무 거지처럼 왜 저래.
0: 네.
4: 근데 너무 아쉽게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사오 씨가 함께하지 못해 가지고
1: 그래서 이 노래는 라이브로 저희가 예. 듣지 못하고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하는 여러분 음원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플레이리스트에 좀 넣어주시고
4: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노을의 명곡 중에서 또 한 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하십니다.
1: 어떤 노래 들려주시나요?
0: 너는 어땠을까?
1: 어, 너는 어땠을까?
4: 선곡 이유가 좀 혹시 있으실까요?
0: 선곡의 이유요?
1: 예. 어? 진짜 많잖아요. 네, 네. 다른 노래들이 많잖아요.
4: 너무 많은데 왜 이 곡을
0: 또... 여기서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아 우리 방송분들이?
0: 아, 네네네. 예.
4: 아 이게 얘기가 잘 안 됐군요. 아 그렇군요. 아, 예.
5: 계속 네. 얘기가 돼야 돼.
4: 계속 물어봤네. 예.
0: 아무래도 이 노래에 대해서 또 이제 토크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노래다 보니까 아, 이 노래를 또 불러서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고 싶으셨나 보네요.
1: 아, 그런 거군요. 자 듣겠습니다. 노을 너는 어땠을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노래 왔어요. 이거지. 이게 노래 발라드죠. 이것이 진정한 노발이죠. 아, 와, 우리 뭐
1: 노발.
0: 어, 우성 씨의 절규.
2: 네.
0: 이야. 이야, 네. 그, 이런 절규는 또 새로운 맛인데요.
2: 네, 약간 사자 느낌으로.
0: 네, 사자우로. 와, 좋다.
1: 1027 님이 역시 믿고 듣는 노을. 한여름 더위를 녹일 것 같은 꿀보이스 나이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3: 나이스.
1: 나이스.
2: 감사합니다.
3: 보이스 나이스.
0: 갑자기 일기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요거 누가 읽어볼까요? 김성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4: 009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는 어땠을까를 듣고 있으면 내가 이별한 것도 아닌데 괜히 창밖 한번 보고 연락처 한번 뒤적이게 된다. 노을의 목소리는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흔들어 놓는다.
0: 아, 뭐.
4: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 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길게 예, 써주세요.
0: 아니 누구세요? 0098님 어디 계십니까? 누가 보내신 거예요 이거? 아 저분이. 오,
5: 감사합니다.
4: 아, 아 감사합니다. 예. 빵빵 98에.
1: 아 0098에 지금 세레모니를 이렇게.
4: 네, 너무 감사해요.
0: 예. 아 어, 저분이 감성 터지는 분이시네. 아. 아, 빵빵 98.
5: 술 마시고 온 줄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1: 아 예. 자, 너는 어땠을까가 노을의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0: 어 진짜.
1: 무려 2,638만 회.
0: 와
1: 엄청난 수치거든요.
0: 이거는 뭐 네. 위너의 뮤직비디오보다
1: 높죠.
0: 야
4: 아 그럴 리가요.
2: 어,
4: 네.
2: 아, 아니죠. 근데 저희 진짜 네.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 발라드 뮤직비디오고
0: 어, 네, 이렇게까지 왜 보지 사람들이?
2: 굉장히 어
6: 그러니까 의문이에요. 아,
2: 그게
0: 뭐 이렇게까지 보자발들
1: 아니 고세 또 늘었대요. 고세 말씀드리는 순간 고세 또 늘어서 지금 2,639만 회.
0: 와
1: 만회가 늘었어요.
0: 만회가 고세. 늘었어 갑자기.
2: 와 이건 컬투쇼의 힘이죠.
0: 야
2: 맞아.
4: 제가 봤을 때는요 뮤직비디오에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너무 멋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아, 싶습니다.
6: 아 근데 진짜 약간 신기해. 원래 다른 뮤비들은 여기서 만을 빼거든요 보통.
1: 그죠.
6: 보통 2,639회 정도 조회.
1: 그러니까, 그리고 되는데. 요즘에 또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크게 많이 나오지
0: 안 나오는데.
6: 네네. 이 뮤비는 정말 좀 특이한 케이스인 아, 것 같아요.
0: 노을이 출연하나요?
5: 아니에요.
4: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6: 아. 네. 그렇죠.
5: 근데 저는
4: 음악만 들었겠죠.
5: 알 것 같은 게 약간 그 노래도 약간 심플하면서 그런 서정적인 분위기가 있고 뮤직비디오랑 노래랑 되게 잘 어울렸던 거예요.
0: 아 그래서.
5: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내용도 되게 심플해요. 미니멀하고.
0: 보통 근데... 노을의 노래 뮤직비디오에 노을이 출연하나요?
4: 출연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상건 형의 머리가 장발이었을 때 머리 묶고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그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4: 글쎄요. 형편없지 않았을까요? 네.
6: 지금은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를 이어서 이제 균성이도
0: 한번 출연했죠.
6: 아, 저희는 이제 장발인 친구가 주로 출연을 해요.
0: 아, 아, 아. 균성이 머리 길었을 때 네.
4: 단발 머리 때 네, 우리 상건이 형이 직접 작사 작곡한 목소리란 노래.

0: 제가 출연을 했는데 어. 제가 남자 배우고 우리 또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모고 조카 이런 느낌으로 다들 보시더라고요.
1: 피아노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카 딸내미 저기 피아노 가르쳐준
2: 피아노 선생님 예, 피아노 예, 선생님으로 예, 예. 나왔구나.
3: 그때도, 아, 네네. 그때도 조회수가 네, 처절했습니다.
0: 네.
2: 자 그럼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T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프리셋 업!
6: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7: 자, 오랜만에 4년 만에 찾아온 노을과 이렇게 재미난 얘기와 라이브로 함께 했습니다. 공연도 할 거 아닙니까 또?
8: 네,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공연 둘째 날. 네,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7: 예, 노을 계속해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9: 감사합니다.
7: 자,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이사오 씨랑 함께 부른 노래.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깡디도 수고하셨어요.
10: 아이고, 긴디도 고생하셨습니다.
7: 자, 우리 들어오신 분들, 여기 와주신 분들, 그리고 방송 놈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9: 땡큐! 땡큐!

0: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0: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0: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0: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2: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월드컵 개막식 때 월드컵 주제가에 한국어가 들어가서 화제였습니다. 이재씨가 부른 부분에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요런 한국어 가사가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일본 음료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한국어가 불쑥 나오더라고요. 생각도 안 했는데 일본 광고에 한국어라니 이스겜동스. 오케이 땡큐 이런 영어를 일상에서 자주 쓰는 것처럼 이제는 한국어가 전 세계 언어에 스며드는 중인가 봅니다. 기왕이면 거친 말보다는 좋은 말, 긍정적인 한국어가 전 세계에 싹 침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이죠.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땡 이런 것들.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송창식 가나다라 듣고 오셨고요. 월드컵 주제가에 이 한국어 가사가 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영화를 가끔 영화를 볼 때도 특히 그 넷플땡땡에 샤를리즈 테론 주연의 그 죽지 않는 전사들 그 무슨 영화가 있어요. 그 내용으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에 저쪽 어디 시장이더라? 샤를리즈 테론이 한국 전통시장을 걷는 장면이 나와요. 예. 네. 막 그런 것만 살짝 보여도 그냥 너무 반가운데 세상에 노래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니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황제팡에서 외치는 신마탱이. Do you know 강남스타일 말고 Do you know 신마탱? 신마탱을 이 널리 알려가지고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마탱. 네, 얼마나 좋습니까. 착착 감기고

0: 어쨌든 이 그 외국인들 보면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패치가 돼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게에서 가다 보면은 여행 배낭 메고 이렇게 삼겹살집에 앉아 있는 여행 커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그 음식 딱 받으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고, 참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어가 이렇게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끔가다 옛날에 막 그것만 봐도 우리 막 재밌어가지고 막 배꼽 잡고 깨르르 했잖아요. 막 그 농협 티 입고 다니는 외국인들이 있었고, 새마을운동 이런 거 티셔츠 뒤에다가 이거 한국어 잘못 적어가지고 막 그거 입고 다니고. 야, 이제는 아 무섭습니다. 이 K문화 열풍이 아주 무섭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누가 들어왔나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르노.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오늘도 황제파마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이용기 마리아로 출첵 출발합니다.

3378님 빵디 저는 저며칠 필요 없고 오늘 야식 추천해줘요. 아, 야매추가 필요하군요. 아, 그럼 요즘에 제가 먹는 거 타코야키 14알 두 가지 맛으로 먹거든요. 자, 타코야키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은 뭐 세 가지만 먹을 거면은 저기 그 고추냉이 타코야키랑 대파 타코야키 그리고 오리지널 이렇게 시키면 되고요. 두 개 시킬 거면 대파랑 오리지널. 야,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는 이거 대단한 방송 아닙니까? 이치 여기까지.

0: 이향사님, 저녁을 위한 워밍업. 좋군.
1: 그래. 저녁 준비 전 워밍업 타임.
0: 그렇죠. 저녁 전쟁을 치르기 전에 황제 파워에서의 전투력도 끌어올리면서 휴식까지 같이 해버리는. 예, 요런 시간 아주 좋습니다. 향사님, 칭찬해, 칭찬해.

자, 이보현님 콩국수 잘하는 여의도 식당 갔다 왔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 바로 여의도 콩국수. 이 단어 조합하면 지금 다들 어딘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콩국수 우리 저 매치 정해졌을 때 거기서 먹고 왔거든요. 뭐 여전하더라고요. 아, 근데 면 두께가 조금 얇아져가지고

0: 8님께서
1: 안녕하세요. 아빠랑 동생이랑 마트 갔다가 들어요. 아빠가 보내라고 해서 보내요.
0: 이거 봐라. 어, 조카야. 아빠가 이렇게 시키는 걸 잘하니까는 삼촌이랑 대화도 해버리지 않니? 우리 조카들 반가워.

0: 자, 최동욱님, 저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아 근데 아니 뭐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죠? 제가 뭘 안 챙긴 걸까요?
1: 자유. 자유를 안 챙겼어요. 빨리 가서 갖고 와.
0: 다음 곡입니다. 정우, 유현석, 손호준의 너만을 느끼며.

한숨 자고 싶은데 막내가 못 놓게 하네요. 그래 오늘 열심히 놀아주고 내일 쉬마. 네 그래 가끔 이렇게 본때를 보여줄 때가 필요합니다. 애들 데리고 나가서 그냥 천리행군 한 번씩 하고 놀이터에서 그냥 8시간 놀아주고 그냥 침대에서 뻗게 만들어야죠. 오늘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게 홍정윤님, 양기자님, 권희중님, 이준희님, 그리고 강승엽님.

은정이님, 자전거 타고 원반 던지고 라면 먹으러 편의점 왔어요. 한강라면 부럽죠? 당연하죠. 한강라면이 지금까지 안 부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먹고 있지 않는 한, 먹고 있는 순간 빼고는 한강라면 드시고 있는 분들 모조리 다 부러웠어요. 아, 은정님, 기왕 이렇게 된 거 제 것까지 두 봉 드셔버려.

님, 허정희님 그리고 정은아님 어서 오십시오. 백승철님 그리고 강유현님도 반갑습니다. 김명욱님도 주말에 황제 파워를 찾아주셔서 땡큐.

0: 김인숙님, 윤채진님까지
1: 와서봐요.
0: 자, 이렇게 윤채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윤채진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자, 강우영님,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강아지가 산책하자고 째려봅니다. 네, 일요일이니까 또 너그러이 또 가주십시오. 일요일 이 시간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이 시간이면 좀 선선해지고. 저는 여러분 요즘에 일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일요일. 비록 월요일날 우리가 다시 일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뭔지 모르게 토요일이 요즘 좀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토요일이 좀 별로고 일요일이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사건 사고도 내 주변에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일요일. 그래서 오롯이 일요일을 즐기는 게 너무 좋다. 근데 시간이 좀 빨리 가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저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날.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일요일날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락실을 가자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오락실 갔는데 와, 요즘 오락실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비싸던데 한 판에 얼마인 줄 알아요? 무슨 소리, 1,000원 아니야. 2,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50원 하던 그때가 아니, 몇 배야 이거. 50원에서 여기다 투자해서 오락실 기계에다 투자했으면 이거 주식 몇 배예요 여러분. 저때 50원이었는데 만원 바꿨는데 몇 판 안 하니까 뭐 그 난리더라고. VR 체험기도 있고 알라딘 양탄자 타고 저 날아다녔거든요. 막 이렇게, 아 그거는 이제 번외고 거기 있는 종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뽑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막 했던 막 철권이라든지 이런 게, 뉴질랜드 스토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보트 몰고 수상스키 몰고 애들이 난리를, 어떤 애는 막 저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막 깡통 같은 거를. 아유 재밌다. 가족끼리 다 같이 가볼만 하다. 라는 말씀. 혹시 오락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저희는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하이키 나의 첫사랑에게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파워 FM.
8: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일요일날 뭐하고 있나 문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97님, 빵디는 김치 삼겹살이랑 양념 돼지갈비 중에 한 가지만 평생 먹을 수 있으면 뭐 먹을 거예요? 아, 이분 뭘 좀 알고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아, 이거 맨날 교차해서 먹는 건데. 와, 김치 삼겹살이랑 양념 돼지갈비를 평생 하나만. 와, 이게 진짜 어렵다. 아,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최대, 솔직히 말해 저한테는 지금 엄마가 저 아빠가 저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으아, 아이 포기. 아, 그래도 김치 삼겹살 가야죠. 김치 삼겹살 가겠습니다. 예. 양념 돼지갈비는 제가 이제 남자 둘이 갔을 때 6인분 정도 먹거든요. 3인분, 3인분씩. 아, 근데 김치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거는 김치 삼겹살인 것 같아요. 김치 삼겹살. 아, 이거 김치가 있어가지고. 야, 이 양념 돼지. 네, 김치 삼겹살. 김치가 킥이에요. 김치가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얘가 한 1, 2인분을 몸에다가 더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변형도 쉽고. 아, 저 순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주아님, 아들이 빵디 삼촌처럼 머리카락 자르고 싶다는데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설마 지금 빵디 머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따 집에 오면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이 친구가 설마 제 거 콘텐츠를 봤을까요? 제가 그 관악구에 있는 상가에서 제 머리를 자르는 거를 이 친구가 봤을까요? 자르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워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좀 혹할 수 있기는 한데, 저 관악구에 그 땡땡 프라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78에 네, 아주 초고수 장인 이발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잘랐는데 빨리 뜯어 말리십시오. 아, 근데 애기들은 귀여울 것 같은데. 네, 주아님 아마 제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보겠고요. 2부는 노래방 사장님의 힌트와 노래방 반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코너 눈치 노래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MSG 워너비 상상 더하기.

0: 자, 노래방 반주만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는 코너 눈치 노래방 2부에 해보겠습니다. 필터 샤워기를 하나 들고 목청껏 노래를 쏟아내는 그런 코너다. 자, 코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래방 정보나 반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코너인데 힌트 듣고 노래 제목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잽싸게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빠르게 보내주십시오. 자, 1차 힌트 바로 드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힌트는 노래방 시작 화면 정보입니다. AI 사장님이 주실 거예요. 사장님 힌트 주세요.
1: 여성 이메이저 작사 휘성 작곡 황찬희 곡 길이 3분 48초.
0: 자, 일단 여성 이메이저라면은 여성 가수 노래고요. 작사에 휘성 씨의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히트곡 냄새가 풀풀 나죠. 곡 길이가 3분 48초. 그리 길지 않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 잘 몰라요. 이게 뭐 이제 검색을 통해서 쉽게 맞춰버릴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또 우리가 재미가 없어버리니까. 자, 2차 힌트. 노래에 관한 힌트라고 합니다. 사장님 힌트 주세요.
1: 사랑해.
0: 아, 이거는 반칙이죠. 사랑, 노래는 다 거의 다 사랑 노래예요. 아니, 거의 다 80% 이상의 사랑 노래 아닙니까? 사랑해. 아, 제목과 관련된 힌트예요. 그럼 사랑이란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다. 여성 노래 중에 그것도 너무 많잖아. 심지어 김현식 선생님의 사랑 사랑 사랑은 사랑이 세 개가 들어가는. 네, 확실하게.

세 번째 힌트를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방 반주 힌트입니다. 정답을 확정 지어줄 마지막 힌트, 3차 힌트 주세요. 뭐야? 이건 뭐 거의 정답 유출 수준이죠. 뭐 중간에 비밀번호 나왔고, 아, 사랑의 비밀번호 잘 조합해보면은 제목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게 이제 당시 시대상이 잘 녹아있는 거죠. 옛날에 삐삐세대죠. 이게 삐삐세대 쓰던 암호 같은 거였죠. 이게 잘 들어가 있다. 자, 방금 들으신 노래방 반주 노래 제목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이크를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주얼리 사랑해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 반주로 들어본 곡 윤아의 비밀번호 486이었습니다. 자, 전주부터 치고 들어오는 갱렬한 피아노 연주에 온몸의 세포가 먼저 반응을 하는 곡. 2007년 발매된 윤아의 히트곡 비밀번호 486인데 얘 486이 이제 사랑해 라고 삐삐로 보낼 때 쓰던 숫자 아무도 이게 왜 486이었지? 획수. 아, 아우 유치해 정말. 아, 누구니 이거 만든 사람? 아 정말. 아 사가 하나 둘 셋 넷. 아 그러네. 그 이름 좀 보는 거 있잖아요. 어, 별꽃천지라고 하나? 그, 아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자꾸 이거를. 486이랑 또 있었는데. 아 꽃별천지. 별꽃천지 아니죠. 꽃별천지지. 별꽃천지는 무슨 사이비 종교 같네요. 네. 이 486 말고 또 뭐 있었지? 486 말고. 아니 파리파리는 너무 유명하고 486. 다들 공부만 했네 보니까. 동네 작가는 이런 거 안 했나? MG죠? MG 이런 거 없죠. 486. 486 컴퓨터잖아. 옛날 컴퓨터. 아 천사. 1771은 뭐야? 1771 이거 뭐야? 177? 1771? 자동차 남바야 뭐야? 1717 1771 뒤집으면 I love you. 우엑 우엑 우엑 1717 아유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래요. 사실 이게 이때 낭만은 있었죠. 자 지금부터 쉽지 않은 노래입니다. 윤아씨의 노래 윤아의 비밀번호 486 다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됐습니까? 주세요. 저 이 노래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요.

호이 호이 호이. 됐어요. 아, 이 여자들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송발이 오그라들고 이 불러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아, 뭐랄까, 몸에서 약간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느낌. 그러니까 수염이 검실검실한 고등학생이 갑자기 여중생으로 변하는 느낌, 소녀로. 이상하죠. 특히나 그 수줍게 고백을 하는 그런 가사잖아요. 아, 쉽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윤하의 비밀번호 486 불러봤습니다. 8192님, 빵디, 저는 삐삐라는 걸 본 적이 없어서 486이 사랑이라는 뜻인 걸 지금 알았어요. 빵디도 삐삐 많이 썼나요? 암요 암요, 삐삐 많이 썼죠. 그때 막 그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는 녀석들이 맨날 허리에서 삐삐 그 진동도 자기가 그 설정을 할 수 있었어요. 브랜드별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손에 쥐고 딱딱딱딱 누르면서 저는 아무도 울리지 않는 삐삐를 그냥 삐삐만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걔 중에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 학생들도 싫어하는 아빠 삐삐가 있었어요. 그 네모난 거, 그 아저씨 같은 거 있어요. 아저씨 같은 거, 진짜 아저씨 같은 거, 그런 거 막 차고 있었고. 아,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걸로 놀리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제 삐삐는 울리지 않았다. 그걸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정답 맞춰준 황댕이들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부 마치도록 할게요. 2부 끝곡은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에 준비했고요.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뉴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0: 치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빵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둔 35살 이학봉이라고 합니다. 저희 작은 아들은 태어난 지 약 한 달이 됐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아내에게 양수가 터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업무에 발이 묶여 아내에게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나노코팅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상담부터 시공까지 직접 하다 보니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아이는 태어나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줘야 할 순간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지금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던 날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인별그램에 올리고 축하 댓글을 받고 있는데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모아 아내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빵디도 축하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우리 아내 권용선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내 식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신청곡은 김국환의 아빠와 함께 뚜비두바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이학봉님의 신청곡 김국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듣고 오셨습니다. 뭐 개그 프로그램의 부금으로 많이 쓰였던 노래죠. 저 맞은편에 유민상 씨가 했던 아빠와 아들. 네. 아, 우리 학봉님께서 두 번째 우주가 또 태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의 축하를 또 받고 있군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을수록 아이가 잘 자란다고 하던데 황제파워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저희 세대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맞은 세대임에 불구하고 아이를 때리지 않는 세대.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잘못된 이렇게 훈육 방법보다는 딱 하나, 우리의 결핍. 본인이 제일 행복해야 한다. 네. 항상 우리 아이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조카가 될 수 있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분한테도 저기 출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꼭 말씀 전해주십시오. 자, 학봉님의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3부 그 가수가 돌아왔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제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황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제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그가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가수의 컴백. 이제 황제 파워가 버선발로 나가서 반응한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신곡을 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가수들을 만나보는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일요일 3부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정답 맞추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돼요. 그 가수가 들어왔다. 오늘 황제파워의 컴백을 보고하러 온 가수는 이 팀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 컴백에 맞춰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 힌트. 더 확장된 음악 스펙트럼. 웰메이드 서머송으로 컴백. 청량 팝 댄스곡 투 러브로 컴백. 6인조 매력 선보여. 팬 콘서트 투어까지 하반기 활동 시작. 자, 힌트가 될 만한 단어들을 한번 뽑아내볼게요. 청량 팝 댄스곡 투 러브가 노래 제목인 것 같고 6인조 힌트 나왔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들어서 아직까지 그렇다 할 정답을 뽑아낼 수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를 들어봐야겠죠. 이 팀의 예전 히트곡을 3배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네. 제목부터가 너무 귀여운 노래 테디베어 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힌트들을 조합해보면 걸그룹이고 6인조 그룹 그리고 청량한 컨셉의 그룹인데 썸머송을 들고 나온 그룹 같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이 투 러브라는 게 아주 강력한 힌트다. 압류. 압류.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잇. 네, 저도 이 그룹의 노래를 참 좋아해서 한때 플레이리스트에 지금 3배속으로 나온 노래는 아니고 네, 다른 노래를 무한반복해서 들었던 이 그룹도 잘못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그룹 노래가 너무나 좋아버리니까 자 마지막 힌트 역시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이 그룹 멤버 시은 씨의 아버지가 바로 이분입니다 박남정 씨의 널 그리며 요거 듣고 이 힌트가 제일 강력하죠 요거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할게요

황제파워의 일요일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자, 오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돌의 이번 주 컴백 가수는 바로

스테이시였습니다. 6인조 걸그룹 스테이시가 지난 16일 새 싱글 투 러브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컴백을 한 건데 썸머퀸의 타이틀을 잡기 위해 시원한 여름 노래로 컴백을 했습니다. 8월부터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마닐라, 마카오, 타이페이, 퍼스, 시드니까지 세계 7개 도시를 순회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냥 이것만 들었을 때는 마냥 아 외국 가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또 고생할 건 생각 안 하고 스테이시 힘내십시오. 야 이렇게 따지면은 스테이시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까지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이 한 팀씩 다 있겠는데 보니까 그죠? 정말로 K-POP이 지구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다. 5600님 멤버들 각자 능력이 출중한 그룹 스테이시 앞으로 더 흥하면 좋겠습니다. 신곡도 상큼하게 좋아요. 벌써 들어버린 분이죠. 5719님 무대 보니까 세일러복 입고 진짜 여름을 제대로 노리고 나왔더라고요. 땡모반을 먹으면서 스테이시 노래 들으면 여름이었다. 네, 지금 우리 황제파워의 정말 큰 문제가 이 MG 아이돌들을 빨리 섭외를 해야 됩니다. 신곡을 좀 소개를 하고 지금 MZ 가수들도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이곳이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뚱뚱한 청취자층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곳에 나와서 홍보를 해주세요. 아 좀 보자 얘들아. 얼굴도 모르겠어 요즘에. 어? 니들 인원도 많잖아. 네 삼촌이 많이 외롭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가돌에서 만난 컴백 가수 스테이시 정답 맞추신 분들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시의 컴백을 축하하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To Love 그리고 예전 히트곡이죠 ASAP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쇼리 실라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1년감, 이름만 들으면 낯설지만 우리가 자주 먹는 열매채소예요. 여름 햇살을 받고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은 파래진다는 말도 있죠. 바로 토마토입니다. 1년감은 토마토의 옛 이름인데요. 1년을 사는 감이라는 뜻으로 옛 문헌에는 한자로 1년시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조선시대학자 이수강은 1614년에 쓴 최초의 문화백과사전인 지봉유설에서 토마토를 남쪽 나라에서 온 감이라는 뜻으로 남만시라고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토마토는 그만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0: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속.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0: 황재성의 황제 파워.
1: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0: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21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주말이라고 아주 신나서 배달 명절 음식, 아이고 이게 쫙 펼쳐놓은 명절이네요. 네, 거하게 사연 받았습니다. 용근홍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오늘따라 황제파원 노래가 너무 신나서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에서 고3 아들이 쓱 나오더니, 아이, 노래 좀 안 부르면 안 돼? 속으로, 야, 이 녀석아! 싶다가도 고3 상점 멘탈 흔들릴까봐 꾹 참았습니다. 아, 고3 있는 집 이렇군요. 서러워서 소리는 참아 못 내고 지금은 입만 뻥긋뻥긋 무서움 립싱크 중이에요. 야, 이 녀석아, 엄마의 이 눈물겨운 무서움 배려 꼭 알아주고 올해 꼭 대박나자. 알겠지? 빵디, 오늘 월미패는 소리는 안 나지만 누구보다 격렬하게 붕어떼창의 진수를 보여주겠습니다. 뻐끔뻐끔. 오늘은 모든 노래를 립싱크하시는 용근홍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고3을 키워낸 집은 진짜 대단하네요. 몸에서 진짜 사리가 나오는 느낌이겠는데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또 자칫 잘못해서 또 예민한데 내 탓할까봐,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잘못될까봐. 네, 아유, 우리 부모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안녕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와, 이 노래는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그냥 아주 그냥 글루미하게, 여기 그냥 집안 자체도 우울하고 지금 애기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노래로 기분 상큼하게 전환하시고 이 노래는 따라 부르지 말고 좀 앉아서 쉬세요. 아셨죠? 안녕바다 별빛이 내린다 들려드릴게요.

0: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에.
1: 일요일에는 더 신나게 이번 주말을 끝까지 불사르겠다는 각오로 다들 뛰어오십시오. 아니, 땀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걸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들 월패로 모여! 오늘 월패 첫 곡은 베이비복스 킬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는 퀴즈를 들고 나왔으니까 요거 맞추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90년대 삐삐 시절 486이라는 숫자가 가진 뜻. 486은 어떤 뜻을 가진 문자였을까요? 힌트는 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빵디 진짜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에이 설마 덕진님 두 번 말하기 싫습니다 지금 제가 익절을 한 게 아니라 혼절을 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익절을 하지 않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빵집은 소금빵이 제일 잘 나간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소금빵 열풍이 불었는데 소금빵 맛집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627님 더욱더 대박나라고 대박비

엄마가 친구 아들하고 선을 보라는데 이거 나가도 될까요? 압류 무조건 나가야죠. 엄마 친구 아들이니깨니 이거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0: 보도에서 아들을 마주쳤는데 얘가 절 모른 척하네요. 역시 사춘기.
1: 아 진짜요? 아니 이거 너무 서운한 거 아니야? 부모님을 모른 척한다고? 아 친구랑 있는 게 뭔 상관이야? 야 이 녀석아 놀라주.
0: 아 이게 아 문제 삼지 말라고 제작진들이 지금 고개를 절레죠. 오 갑자기 지금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데요? 아 제가 너무 보수적인 집안에 자랐나요? 아 어떡하지? 우리 애들도 사춘기가 올 텐데 이거 어떡하니?
2: 에라 모르겠다. 이럴 때는 파티나 흔들어 제끼는 거죠. 듀크 파티 투나잇 출발! 헤이!
3: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삐삐 시절 486이라는 숫자가 가진 뜻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 여기까지.

허니진님, 빵디 11층 가요 제 언제 또 해요? 저 진짜 좋은 노래 한 곡 맹글어놨는데요. 어 그래요? 자 다들 11층 가요 제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그냥 모으고 계셔요.

최인님 아이랑 하루를 빡세게 보내고 이제 집에 가서 2차전 하러 가는 중입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빡세게 놀이터에서 놀아주시고 혹은 밖에서 빡세게 키우시고 집에 가서 바로 일하지 마십시오. 한 10분이라도 아이랑 같이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조금 쉬시고 하세요. 제발 부탁스.

오늘 길에서 1,000원을 주었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와, 이치 대박. 1,000원 주셨어요. 콩으로 큐레이션. 빵디, 제 이름 크게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소원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접수. 이준서님, 어서!

작가님이 일요일 출근으로 인해서 일요일에도 빵기를 만나버린 럭키자님. 자, 들어올려.

1-2-3-6-3-7 러닝머신 뛰면서 듣고 있습니다. 자꾸 웃겨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365일 재밌어 버리잖니.

월요일이라고 마음이 헛헛할 것 같아서 오늘 점에추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음식 먹을 거예요. 오늘 점에추 한일 합작입니다. 김치 나베로 진행시켜!

2101 너튜브 보고 요리를 따라했는데 비주얼이 못 봐주겠습니까? 맛은 비밀입니다. 네, 맛이 있었다면 비밀로 할 일이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빨리 친한 친구 불러서 먹이거나 아니면 빨리 집에 온 남의 편한테 몰래 한번 쓱 어?

자, 여기까지. 월미 100끝. 자,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486, BB 시절의 486은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사랑해였습니다. 아, 이제 기억났다. 486, 486, 4444도 있었어요. 이게 죽을 만큼 사랑인가 그랬었어. 놀고 있죠, 진짜. 제 친구가 지 여친한테 보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 뭔 줄 아냐? 이러면서. 한심하다, 한심해. 어? 자, 여러분 정답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월요병이 없어져 버리죠. 자, 이번 한 주도 벌써 지났습니다. 또 다음 주를 또 맞아봐야죠.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아, 오늘 끝곡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주인공이 총에 맞았을 때, 드라마에서 총에 맞았을 때 이 음악이 나오면 아주 좋아요. 제가 그 총소리로 이 음악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이 노래 나오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끝.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이 무렵이면 무척 바빴습니다. 마지막 모내기에 감자 캐고 늑콩 심고 추수철만큼이나 일이 많아요. 반면 유럽, 특히 북유럽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만큼이나 하지 축제를 즐긴답니다. 해 지지 않는 하늘 아래서 들꽃 왕관을 쓰고 밤새 춤을 추죠. 긴 태양을 일에 쓸지 노는 데 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어쨌든 여전히 훤한 하늘은 보너스네요.

0: 윤아 피처링은 20살 여름밤 박소현의 러브게임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올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유럽은 하지와 관련된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시하고 이 시간을 즐기는 데 쓰는 거죠. 스웨덴에서는 하지 전날 밤에 7가지 종류의 꽃을 베개 맡에 두고 자면 꿈속에 미래의 남편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 하고 싶은 분들 어젯밤에 했어야 했는데 그죠? 내년 하지 전날 도전을 하시면 되는데 아, 전 뭐 하고 싶지만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꿈에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 4920님 하지하면 하지 감자만 떠오르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맘때 나오는 감자 하지 감자 그렇게 맛있다고 포슬포슬하다고 뭐 다들 칭찬을 하는데 바야흐로 핵감자의 계절입니다. 이거 먹어보니까 감자하고 핵감자는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씻을 때부터도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데 정말 맛이 많이 또 달라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1+1 노래배송 서비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이어드릴 거예요. 3,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함께합니다. 많이 기다렸거든요. Boy Next Door 완전체와 함께 올 거예요. 오늘 3, 4부 아이돌 팬미팅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9: 하이엠솔루텍
8: 1544-8777.

머리 아프게 여러 곡 고민할 필요 없고요. 거창한 사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감정에 꽂히는 노래 하나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1+1, 선물도 1+1으로 나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1+1으로 두 잔씩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4034님인데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제 퇴근합니다. 투잡으로 배달 일까지 하고 있다 보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도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고 싶어요. 많이 부족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우리 와이프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노래는 이소은 키친 신청합니다. 너무 멋진 가장입니다. 듬직해요. 아이스커피 1+1으로 가고요. 신청하신 곡 키친 지금 나가요.

이적 그대랑 덤으로 이어드린 곡이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두 번째 사연은 9526님인데요. 자영업하다가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평일에는 현장일까지 하고 있네요. 하루하루 미빠진 독 채우듯 살아갑니다. 매장 마감하고 집에 가는 길에 방송 듣고 있어요. 프라이머리 빈지노 팔로알토가 함께한 3호성 매봉역 신청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응원할게요.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신청해 주신 곡 3호선 매봉역 이어집니다.

0: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두고파 난 오늘 밤만이라도 yeah.
1: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G.O.D. 하늘색 약속 덤으로 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도 원 플러스 원 노래배송 서비스 함께합니다.
1: 모여라 얘들아.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를 아시나요? 최근 장흥댐 상류의 신풍 습지가 복원 사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후 수로를 정비하고 오염원을 차단한 결과 탁했던 물은 맑아지고 철새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마음, 워터 포지티브. 기후위기 시대에 소중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SBS
6: 생활정보.
7: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노래 한 곡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이번에는 3591님의 신청곡 사연인데요. 멀리 서울에서 오고 있을 우리 신랑 듣고 있나? 나 덕분에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재미를 알게 됐는데 내 응원 꼭 들었으면 좋겠네. 아버님 이제 항암 들어가셨으니 잘 견뎌내실 거고 좋은 날도 반드시 올 거야. 힘내자. 주말마다 아버지 병 간호하랴, 집에 혼자 있을 나 걱정하랴, 고생이 많아. 맛있는 볶음밥 해뒀으니까 조심히 와. 신청곡은 신랑이 결혼식 때 못 불러서 후회가 된다던 곡입니다. 오반의 플라워 신청합니다 라는 글을 주셨어요. 나의 짝꿍 덕분에 또 이 라디오를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솔방울 부부일까요? 예, 남편이 방송 꼭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고생한 거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신청하신 5반 플라워 이어집니다.

0: 박기영 시작. 덤으로 한 곡 더 이어드렸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이 되겠네요. 2999님이 주셨는데요. 신랑과 경주 여행 마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간만에 바람 쐬고 맛집도 가고 좋았어요. 리쌍 정인이 함께한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듣고 싶어요.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무슨 능입니다. 능. 예, 경주에. 그죠? 대능원인가요? 예. 아주 기괴한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셨는데 약간 공중부양된 느낌? 예, 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요즘에 주말에 황리단길 가면 또 사람들이 많다고. 뭐 여러분 주말에 예, 시간 잘 쓰셔서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뭐 여행이든 가까운 곳이든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 주신 곡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이어집니다.
1: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kind.

0: 피에스타 아이유가 함께한 달빛바다 덤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좀 시원해지셨나요? 아이스커피 1 플러스 1으로 선물 갈 거예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 늘 열려 있거든요. 또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편하게 넣어주시면 선물 예 1 플러스 1으로 나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0: 온도를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치킨.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8: 르노.
9: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지소울 유 듣고요. 잠시 후 박소현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오늘은 보이넥스트도 완전체와 함께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0: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보이넥스트도 오늘만 I love you 이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보이넥스트도 완전체와 아이돌 팬미팅 시작합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러 너튜브 계정을

0: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튜브 검색창에 보이 넥스트 도어 박소현 검색해서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 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착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이돌의 숨겨진 매력을 아찔하게 탐구해보는 시간, 박소연의 아이돌 팬미팅. 자, 누구든지 일렬에서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아이돌 팬미팅. 저는 MC를 맡은 박소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0: 요즘 이 노래 뭐 샵에서도 카페에서도 음악방송에서도 어디에선 들리고 있습니다. 바이럴이라는 제목처럼 노래 좋다고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데뷔 3년 만에 첫 정규앨범으로 컴백한 예, 보이 넥스도어와 함께하는 바이럴을 바이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2: 보이 넥스도어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도어입니다. 예, 완전체입니다 여러분.
0: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여섯 분을 만납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아, 양심에 찔리네요. 네, 성호 씨부터 해주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장 잘생겼다고 해준 보이 넥스도어 성호입니다. 우후! 감사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도어 리우입니다. 예.
6: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도어 태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도어 리더 명지현입니다.
8: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도어 이현입니다.
9: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도어 운항입니다.
0: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완전체를 다시 만나기까지. 네. 예. 첫 정규가 발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0: 정규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밀리언셀러가 이번에도 예 네. 되었다는 아, 거.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이런 거 기사를 볼 때는 어때요?
2: 실감이 네. 좀 안 나는
0: 아,
2: 것 같아요.
0: 느낌이 안 와요.
1: 특히 앨범은 실감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막 차트 같은 거는 그냥 볼 수 있는데
0: 그쵸?
1: 그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0: 네네네.
1: 정말.
2: 이게 진짜 밀리언 셀러라는 게 네. 정말 엄청 또 영광스러운 거다 보니까 그쵸?
0: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음악이 좋아도 운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맞아요. 이게 음악만 맞아요. 좋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번에 예, 3년 만에 첫 정규가 나왔는데 컴백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넣은 멤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서로 좀 생각할 때 누구 같아요?
3: 이번 앨범은 사실 네. 멤버들
0: 골고루 다 작사 작곡 뭐 다 참여를 네. 했지만
3: 저 네.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 첫 정규 앨범을 맞아서 네. 모든 멤버들이 이제 또 작곡과 작사 다. 크레딧에 또 이름을 올렸고 네. 거기에 또 저희가 표기를 한 명 한 명이 이름으로 넣은 게 아니라
0: 맞아요.
3: 저희 보이넥스도어라는 팀명으로 다 같이 넣었거든요.
0: 그게 특이했어요, 굉장히.
3: 그 이유가 사실은 네. 누구 어떤 특정 한 명이 더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각자가 아이디어를 그냥 다 쏟아 부으면서
0: 네네.
3: 방금 옆에 멤버가 한 말에서 또 영감을 얻고
0: 거기서 얻어서 네. 그렇죠? 네. 디벨롭이 되니까 네. 그러네요.
3: 그렇다 보니까 사실 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앨범 완성시킨 게 아닌가
0: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크레딧에 그렇게 팀명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작권료는 어떻게 돼요?
4: N분의 1입니다.
1: N분의 1로
0: N분의 1 그렇게 그냥 네. 팀명으로 올라가면 다 N분의 1로
4: 사실 네. 라인을 안 써도 네. 6명이서 함께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네네. 다 같이 올린 경우도 있었고
0: 그쵸.
4: 그냥 진짜 그 진짜 몇 퍼센트로 사실 네. 돈이 좀 달라지긴 해도 네네. 그래도 그걸로 멤버들 간에 그걸 잃지 말자 해서 네. 저희끼리 다 N분의 1 했습니다.
0: 그렇죠. 내게 채택이 안 됐더라도 아이디어 제공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냥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4: 네.
0: 큰
4: 받았습니까?
0: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그래서 팀들이 사실 같이 다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면 예, 더 돈독해질 수 있잖아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1: 맞아요.
0: 그 집의 맞아요. 가정사까지 다 알게 되고 막 아, 그렇잖아요.
3: 맞아요. 정말 이번에 실제로 그랬어요.
0: 이번에 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곡 쓰면서 그 집 예, 부모님 얘기 다 알게 되고 막 그 주변의 맛집까지 다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진짜,
3: 정말 많이 공부를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0: 사실
3: 들었죠.
0: 저는 보이넥스도 영상이 저한테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이게 예, 뭐 작헌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뭐 내용들이 뜹니다. 예,
3: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뭐 많은 영상을 다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방송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전에 곡 작업할 때하고 이번에 좀 달라진 거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막 하다 보면
1: 만약에 4시간을 작업한다고 하면은 네. 막 3시간은 저희끼리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어떤 네.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하고 좀 의견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0: 아 이번에 더 많아졌어요?
1: 네 훨씬 많았어요. 다른 앨범보다.
0: 네네.
5: 이번 앨범에서 좀 작업 방식을 바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 그건 좀이란 단어 자체를 없앤 것 같아요 이번은 그거 좀 별론데 원래 사실 저희끼리
0: 하죠
5: 태산이랑 운학이랑 저랑 셋이 작업할 때는
0: 그렇죠
5: 서슴 없이 다 뭐 그런 거 다 아니까 그냥 아, 별론데
0: 그건 좀
5: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단 해보자로 그걸 다 바꿔서
0: 아.
5: 시간 자체를 많이 투자해서 다 해봤어요
0: 아, 그래서 이렇게 오래 네. 걸린 것도 있겠네요
5: 네,
0: 그러면 작업 방식이 바뀌어서
1: 맞아요 네. 그래서 넣으려다가 안 넣은 노래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0: 네네네
1: 좀 걸렸습니다.
0: 아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채택이 안 됐더라도 이번 앨범에 안 들어갔더라도 다 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5: 네, 그런 그렇죠. 언젠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번에 이제 너무 많이 바이럴이 돼가지고 이미 뭐 바이럴에 대한 곡 설명은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바이럴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2, 3세대 K-POP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네. 그때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긴 했었어요. 그 막 2세대, 3세대 뭐 너무 멋있었는데 네. 이번에 정말 보이넥스도어도 댄스 브레이크랑 막 도입부부터 아주 너무 멋진데
1: 감사합니다.
0: 혹시 재현 씨 도입부에 특별히 좀 신경 쓴 거 있었어요? 뭐 녹음할 때라든지 뭐 아니면 음악 방송할 때라든지 처음에 이렇게 얼굴로 확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샷들이
5: 그 파트가 사실 멤버들이 가장 많이 탐을 냈던 네. 파트였어요.
0: 그럴만해요.
5: 다들 거기를 이렇게 막 연습하고 불러보고 했었는데 프로듀서 누나께서 다른 멤버들이 불렀을 때는 엄청 슬픈데 너가 부르니까 되게 허탈하게 느껴진다.
0: 네.
5: 너 목소리가 되게 허탈하게 느껴진다라고 해주셔가지고
0: 네네네.
5: 거기는 감정 표현이 되게 좀 복잡미묘했던 것 같아요. 너가 싫지만 좋고
0: 네.
5: 떠나서 밉지만 너한테 내가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고
0: 네.
5: 뭔가 그런 감정들을 도입해서 한 번에 딱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0: 네.
5: 그런 표현들을 그래서 일부러 보컬 테크닉도 아예 없거든요. 말하듯이 툭툭 던지는데 네. 그런 것들 좀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화면에 또 이제 영상으로도 소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모습이 이제 얼굴이 나가게 되니까.
5: 네. 예.

0: 예, 너무 인상적이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 우리 그죠 성우 씨.
1: 네네.
0: 마지막 엔딩에 나우.
2: 아,
0: 거기가 아,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마지막에 그냥 딱 점을 찍어주는.
1: 네.
0: 감사합니다. 뭐 어떤 거 제일 많이 신경 쓰셨어요?
3: 이번에 마지막 아우트로를 맡게 되면서 예. 음악으로 퍼포먼스를 보지 않고 음악으로만 들어도 그 어떤 여운이 남아야 하는 그쵸. 파트고. 사실 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딱 아 그래 이거지가 나와야 되는 파트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은 또 잘 풀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네. 가사가 So what you up to now인데
0: 머리 싹 돌리면서
3: 어떻게 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퍼포먼스까지 생각을 하면서
0: 네.
3: 어떤 표정으로 딱 끝내면은 묻을까 이런 것도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만족해요 지금?
3: 어 굉장히 만족하고
0: 그렇죠?
3: 네. 네. 사실 네 바이럴이라는 곡의 모든 파트 하나하나가 사실 네. 저는 다른 멤버들 파트까지 포함해서 퍼포먼스와 이런 뮤직비디오 많은 컨텐츠들이 너무 이번에 시너지가 완벽하게
0: 맞아요.
3: 이루어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결과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3: 네.
0: 예. 뭐 뮤직비디오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거 좀 궁금했어요. 흑임 작가로 나 그거 물어보고
2: 네.
0: 싶었어요.
2: 아,
0: 이거 막 그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이 장비를 다 한 거였잖아요.
4: 네네네.
2: 맞아요.
0: 그렇죠, 은혁 씨.
2: 네.
0: 이미 그걸 다 걸고, 그죠?
2: 맞아요. 다 네. 걸고, 아 완전 안에
0: 네.
2: 다 걸어놓고 옷에 구멍 뚫어서
0: 넣고,
2: 이 넣고 그대로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0: 근데 그 떨어지는 장면이 막내 너무 잘, 너무 멋있게, 너무 잘했어요. 진짜 액션 배우처럼.
2: 재밌더라고요.
0: 근데 그 너무 잘, 멋있었어요. 그 장면이.
1: 맞아요.
0: 네, 멋있었어요. 몇 번 만에 촬영한 거예요?
2: 그 떨어지는 건 한 네 번 한 것 같아요. 다 네다섯 번 했는데.
0: 네.
1: 멋있다.
2: 그 재밌더라고요.
0: 그럼 그래서 포즈 때문에 여러 번 한 거예요?
2: 맞아요. 이게 되게 방법이 여러 개더라고요. 막 한 번에 팍 틀어야 되고,
0: 네.
2: 막 팔과 다리를 왼쪽으로.
0: 동시에
2: 해야 돼. 뭐 이런 되게
0: 예, 예, 예.
2: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알려주신 것들이 근데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0: 뭐 멋진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그 탐나는 네. 장면이잖아요. 그런 장면들도
1: 진짜 멋있어요.
0: 네. 근데 그거 흑임 작가루는 어떻게 샤워할 때는 그냥 똑같이 그냥 물로 해가지고 털어내면 되는 거야? 그 가루 자체가 어때요?
4: 계속 나왔어요.
1: 계속 나왔어요 정말.
0: 그럼 샤워를 해도 머리 네. 속에서 해도
5: 손톱이랑 눈썹이랑 속눈썹 이런 데 귀에 다 들어가고 이래서
0: 그래서 결국은 좋은 방법을 찾아내진 못한 거예요?
4: 그냥 오래 씻는 거예요.
0: 아 오래 씻는
1: 안 나올 때까지
0: 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1: 네.
0: 아.
1: 그 약간 그 해변가에서
0: 네 모래
1: 밟은 다음에 그대로 네네. 양말 신는 느낌 있잖아요.
0: 아 그런 느낌이에요.
1: 약간 계속 오.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0: 껄끌끌끌한 거
1: 네 알갱이들이 있는 느낌
2: 찝찝한 느낌
1: 네 꿉꿉하고 약간 그런
0: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러면
1: 아
0: 하루 이틀
6: 며칠 동안 그 촬영이 계속 있었어요. 그림자랑 네. 함께 했었어가지고
0: 네
6: 시선에도 또 묻어야 되니까
0: 네.
6: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여러분 이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아, 너무 고생했네요.
1: 그래도 너무 예쁘게 나왔으니까
0: 맞아요. 뮤직비디오
1: 굉장히 뿌듯했어요.
0: 네네
2: 거기가 또 특히 예술적이더라고요 뭔가
6: 아 너 파트요?
0: 멋있어요. 은혁 씨 파트. 은혁 씨 파트.
6: 동의합니다.
0: 아 이건 멤버들이 생각
2: 파트가.
0: 아니 멤버들이 생각하는 제일 베스트 장면 어디예요? 태난 씨 어디예요? 태난 씨가 생각하는 그 제일 베스트 장면.
7: 이한 씨가 브릿지에서
0: 등?
7: 네 등을 보여주는데
0: 그 얘기를 멤버들은 진짜 많이 해요. 성우 씨도 하고 다
4: 안 하면 서운하죠 사실.
0: 네. 이한 씨가 성공하고 싶어서
4: 예,
0: 성공에 눈이 멀어 등을 내줬다고
7: 그렇기는 한데요.
0: 네네네.
7: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코피디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고 의견을 주셔서
0: 네.
7: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고심 끝에
0: 네.
7: 그렇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어때 본인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그 장면?
7: 사실 곡의 맥락상에서
0: 네.
7: 좀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0: 네.
7: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0: 네, 네.
7: 실제로 비하인드가
0: 네.
7: 그 원래는 좀 더 이제 근육이나 이런 등에 그 표식이 있는데
0: 네.
7: 그게 원래 좀 더 작은 거였는데.
0: 네.
7: 그 촬영을 하고 나서 보니까
0: 네.
7: 근육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0: 아 키운 거예요 그래서?
7: 좀 징그러워서 그거를 다 가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6: 그 본인의 몸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0: 그렇네.
6: 징그러워서 지웠다고 하더라.
7: 그냥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0: 이번에 활동하면서 근육 제일 좋은 분 누구예요? 지금 활동하면서
1: 이한이죠.
0: 이한 씨
1: 명불허전.
0: 명불허전. 아 운학 씨 어때? 운학 씨도 민소매랑 이
1: 운학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면
2: 아,
0: 혹시 해명할 거 있어요 혹시?
2: 운동 열심히 했지만
0: 예.
2: 사실 저를 시작하게 한 게
0: 예.
2: 시작하면서 같이 건강해져 보자 한 게 이한이 형이었어요. 제가 이한이 형 쫄라서 같이 하자고 했던 거예요.
0: 네네네. 그래서 이한 씨 이번에 뭐 큰 노출은 예.
7: 일단은.

0: 예정된 네. 거는
1: 없어요.
0: 딱히 없습니다.
1: 없어요. 일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0: 건강해지기 위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바이럴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0: I'm on my lonely. So what you up to now?
1: 바이럴을 이어드렸습니다. 정말 더 널리 바이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멤버들이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넥스트도 완전체와 아이돌 팬미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대 보니까 항상 이제 마이크를 핸드마이크를 쓰다가 그죠?
2: 네. 맞아요.
1: 헤드셋 헤드 그죠? 처음으로요. 전 멤버가 모두 다.
2: 네. 맞습니다. 단체로는 처음이죠.
1: 맞아요. 그래서 운학 씨는 이게 좀 마이크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멀다면.
2: 아 맞아요.
1: 그래서 이거 마이크를 잡고.
2: 제가 이게 또 제 네. 두상이 약간 네. 제 생각에 약간 특수 두상입니다.
1: 이게 두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3: 맞아요,
1: 해요.
3: 다르긴 해.
1: 네. 인정해줘요.
3: 어떤
2: 이게
3: 이유에서
2: 또, 이게 네. 또 제 생각엔 저 같은 두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2: 아이돌분들 중에서 그래서 네. 그런지 이게 두상이 네. 고정이 절대 안 됩니다.
1: 이게 멀리 아. 멀리 잡고.
2: 네.
1: 그래서 잡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잡고
2: 떨어질 때마다 네. 아 저는 그걸 가지고 올게요.
1: 아.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면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2: 와 제 생각에 제가 피팅도 여러 번 했는데 네.
1: 다 안 맞아요?
2: 아, 네 이 녀석 안 됩니다. 제 생각엔 제가 정말
1: 아...
4: 분화기가 해결해 네. 봐야 되는
5: 튼튼하구나.
2: 그런 그냥 네. 그래서 전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1: 네 이제 적응했어요.
2: 아, 이 녀석 컨트롤하는 방법 알았어요.
1: 어떻게 해요?
2: 또 제가 원래 춤을 출 때 그 목 네. 쓰는 목 이렇게 쓰는 게 네. 단점이었거든요.
1: 네,
2: 그걸
1: 네.
2: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1: 그럼 덜 떨어져요?
2: 또 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완이 된.
4: 리우 씨가 줬던 피드백이잖아요. 목을 이렇게 너무
2: 아 맞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1: 오.
2: 너가 흥분했을 때 목이 너무 올라간다.
4: 역시 형 말을 들으면
2: 어깨가 올라가.
4: 나가도 똑이 나오네요.
1: 네. 그래
2: 맞는 말인데 그렇게 들으면.

0: 없다고 별로예요.
1: 어, 그렇네. 맞는 말인데 그래서 본인 단점도 좀 고쳐졌고.
2: 맞아요.
1: 아 그래서 요즘에는 훨씬 좀 적응이 좀 편하게 됐어요.
2: 네네네.
1: 아니 이게 사실은 마이크는 노래할 때 허기침이나 하고 자기 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달려 있으면 이 소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3: 맞아요.
1: 모든 잡소리가
3: 숨소리까지
1: 어, 다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가끔 MC 할 때 제가 이걸 끼고 있잖아요. 그 라이브 멤버들 하면은 아~ 온갖 소리가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로 아, 가장 허기침 소리 많이 하고 가장 잡음이 많은 멤버가 누굴까요?
4: 김동현 씨입니다.
5: 아 근데 저 이거 헤드 마이크 차고 안 했지 않아요?
1: 어 고쳤어요 그러면?
3: 지금은 사실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 멤버들이 훨씬 줄어들었는데
1: 예, 고친 거죠.
3: 처음 네. 연습을 할 때는
1: 그쵸?
3: 그 태산이가 예. 저랑 이제 페어 파트를 하는 안무가 있어요. 예. 그러고 빠져나올 때 네. 항상 그 똑같은 타이밍에 예. 기침을 해가지고
6: 저는 제 파트 끝나면 항상 원래 기침을 해요.
3: 정말 그 이게 뭐 다른 타이밍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타이밍에 기침해서 오히려 근데 또 네. 그러면 피드백 주기도 쉽고
1: 어, 그 네. 박자에 항상 그 박자에 네.
6: 제가 네.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번 기침하라고 들어가고요.
1: 네.
6: 노래를 부르고 나서 기침을 한번 하는데
1: 네, 네, 네.
6: 그게 이제 다 소리가 들려가지고
1: 그거 어떻게 고쳐요 그러면?
6: 그냥 기침? 참았어요 그냥.
1: 기침 나오는데
6: 맞아요.
1: 참고하고 있어요. 아 류신 어때요? 류신 금방 적응했습니까?
7: 저는 네 오히려 저는 되게 춤을 출 때 두 손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1: 오히려 좋아요.
7: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 네네네.
5: 역시 메인 댄서.
1: 그거 이렇게 좀 사람마다 또 적응하는 게 다르니까 네. 예. 어 똑똑똑을 듣고 와서 잠시 후 4부 이어갑니다.
3: 좋습니다.
2: 똑똑똑.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불면증 어떻게 해결하세요?
1: 클래식을 많이 틀고 자면은 좋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뭐 운동을 하면 좀 피곤해서 잠이 잘 온다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2: 저는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책을 읽어요. 제가 두 페이지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이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3: 누워서 그냥 눈을 감고 숨을 쭉 들이마시고 한 2, 3초 기다리다가 다시 내쉬면은 잠이 잘 온다라고 인터넷에서 읽어서 그걸 써봤는데 실제로 좋기도 하더라고요.
0: 곧 습한 여름 날씨 때문에 잠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단순히 잠을 못 잤다 하고 넘기면 체력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나만의 불면증 해결법을 준비해두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4: 박선은의 러브게임 아이돌 팬미팅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이넥스트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이넥스트 도어 박소현 너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목이 이제 타이틀곡이 바이럴이어가지고 예, 네. 우리 혹시 바이럴 됐으면 좋겠는 뭐 내 미담이나 혹은 우리 멤버들의 미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5: 문학 씨.
4: 오.
5: 뭐죠?에 대한 미담이 있나요?
4: 네네네. 네.
5: 문학 씨가
4: 미담 맞아요?
6: 아닐 것 같은데요.
4: 미담 맞냐고요?
5: 아, 네, 미담입니다.
7: 의심을 하시기 시작하셨군요.
8: 보이넥스 적응하셨어요.
4: 예. 네.
5: 문학이가
4: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5: 아, 문학이 칭찬을 꼭 좀 한번 하고 싶었는데.
4: 아, 칭찬해줘요. 곡, 네, 이번 앨범 곡, 그래.
5: 활동하면서 네. 이제 굉장히 이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거든요.
4: 네네.
5: 근데 그 길었는데 이제 연습을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고 네. 오래 걸리고 늘어지고 처지고 할 때 네. 항상 우나이가 이제 앞에 나서서 이렇게 에너지도 좀 불어넣어주고.
4: 그랬어요?
5: 네, 이렇게 힘내자 이렇게 항상 말을 많이 해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형들한테 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형들 입장에서도 막내가 저렇게 하는데 네. 내가 처져 있으면 부끄럽고.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을 문화가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서.
4: 근데 이게 맞냐고 이게 맞아요?
5: 네 진짜
4: 맞아요? 네, 맞아요. 막내가 맞아요. 이렇게 네, 막 으쌰으쌰 해줬어요?
9: 태현씨 맞아요?
4: 맞아요?
7: 뭐네 맞는 것 같아요.
4: 막내가 진짜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방송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네. 전하는 거예요?
5: 네.
9: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네가 좋아? 한번 해줘요. 막내 보면서 멤버도 한번 해줘.
9: 네가 좋아.
7: 네가 좋아.
10: 네가 좋아.
9: 목소리가 커서 네가 좋아. 어금니 스피커
7: 예!
4: 네가 좋아를 이렇게 해서 네. 본인이 그런 거 느꼈어요? 나 때문에 형들이 에너지를 좀 받네?
11: 아 근데 저는 약간 저는 여섯 명이서 있는 걸 좋아해요. 네. 그리고 여섯 명이서 신나 있는 걸 좋아해요.
4: 그죠.
11: 저희 여섯 명이서 약간 처져 있는 거 말고 네. 여섯 명이서 신나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네.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7: 너무 거짓말.
5: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7: 문학 씨는 혼자 항상 빠져요.
11: 네. 아니요. 아니요. 이건 진짜 아니고요.
7: 여섯 명이서 하자면 혼자 빠져요.
11: 이건 진짜 아니고요.
4: 이건 생활 맞습니다. 형들이 힘들어서 빠지는 거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11: 제가 다 가는데
4: 안 받아줘.
11: 한 번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해서
4: 그렇구나.
11: 형들은 중요한 건 제가 하자는 건데.
10: 문학이가 그냥 보통 약속 잡아놓고 혼자 사라지는 스타일이에요.
7: 맞아요.
4: 그 최악인데 그게 약속 잡.

0: 봐놓고
1: 얼마 전에도 예. 그 이한 씨랑 재현 씨랑 예. 운학 씨가 먼저 롯데월드 가고 싶다고 네, 네, 네. 같이 가자 해놓고 진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둘은 네, 네. 이한이가 갑자기 너 내일 진짜 갈 거지 했는데 아 뭐야 그거 진짜 가는 거였어? 아~ 라고 이렇게
0: 아니 타임 예, 변명할 시간 드릴게요.
2: 그때 저도 신나 있었고 네. 진짜 갈려 했어요. 근데 네네. 확답을 끝까지 안 줬어요. 아~ 그래가지고 전 그래가지고 좀 그랬던
3: 지금
2: 거예요.
3: 재현 씨 표정 보이시죠? 네.
4: 그러면 저는 카드 재휴사 할인을 왜 알아보고 있었을까요?
0: 아 그럼 확답을 왜 못 받았다고
2: 그러니까
0: 왜 못
2: 확답을 안 줬었어요.
0: 아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네. 아 여기서 풀고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확답을 했어요? 재현 씨?
4: 제가 카드사도 알려줬다니까요. 아, 제가 들어가려면 어느 카드사가 더 싸.
3: 억울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제가 운학 씨한테 매일매일 같이 밤에 같이 한강 가자고 말했던 게 한 진짜 지금까지 한 100번은 됩니다.
0: 야, 한강 한번 가줘요.
1: 전 한 270번? 진짜.
0: 에이
4: 너무 안 가세요.
0: 진짜로?
4: 운학 씨 진짜 제가 말 많이 했죠.
0: 그러면 한강 왜 안 가는 거예요 운학 씨?
2: 아 근데 형들이 네. 그냥 간 적도 많아요. 간 적도 많아요.
4: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 저한테 와서 형 아니죠. 나가야지.
0: 가야지.
4: 저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형님, 그렇죠, 가야죠. 예. 아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할 때는 안 가죠.
5: 저는 여섯 명에서 있는 걸 좋아합니다.
0: 아니 여기는 미담을 제가 바이럴 시키려고 미담을 얘기하라니까 방송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5: 필요할 때만 찾는
0: 망했어,
5: 스타일.
0: 망했어.
4: 회차는 너무 하고 싶은 게 형들이 예. 항상 도움이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큰 도움 된대요.
5: 형들이 방송에서 꼭 이렇게 저를 몰아가고 싶은
0: 예, 맞아요.
5: 필차 운학이었습니다.
0: 아, 진짜. 아.
4: 내가 방송에서 김은학 칭찬을 몇 번을 했는데 몰아가는 사람만 되고 진짜. 전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5: 전 칭찬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0: 정말 이런 게 바이럴 될까봐 나 너무 무서워. 이 영상이 바이럴 될까봐 무섭습니다.
3: 보넥도는 앞으로 그냥 무대만 바이럴이 잘 되는 걸로. 정말 미담은 조금 포기하는 걸로.
0: 아니 근데 저는 제 영상에는 뭐 무대 영상도 물론 많이 뜨지만 여기 대식자 너무 많이 먹고 은하 씨는 이한 씨는 너무 저 제가 소식자잖아요 제가 네네네. 아니 유 씨가 그랬나 먹을 거면 먹고 말려면 말아 막 이런 멘트들이 막 들리는데
3: 맞아요,
0: 우리는
3: 맞아요.
0: 그게 먹는 거예요 우리는
4: 먹는 거예요
0: 그래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5: 맞아요.
0: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햄버거 한 개 다 못 먹으니까 근데 사실 은하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막 고기를 그렇게 많이 또 막 구우면
3: 아 근데 운하기는 사실 좋아해요 왜냐면 이한이가 그렇게 남긴 걸 본인이 그쵸, 다 먹거든요.
0: 맞아.
2: 제가 보고 있어서 1석 2조.
0: 맞아요. 그래서 소식자랑 같이 다니면 대식자들 그거 좋아요.
5: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 거 좀 늘어가지고.
0: 얼마나 늘었어요 요즘에?
5: 이제 햄버거 하나 더 먹을 수 있고요.
0: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2: 심지어 세트로 먹습니다. 네. 사이드까지 하나 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0: 근데 그 빵 안 떼고?
5: 네. 다 먹을 수 있어요.
4: 근데 이한이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0: 네.
4: 먹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항상 네. 그 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현장 돌아다니면 밥을 많이 못 먹으니까 네.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 위를 늘리려고
0: 맞아요.
4: 노력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서 속도도 늦어서 빨리 확 못 먹으니까 네, 똑같아요.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어쩔 때 그냥 중간중간 먹어줘야 돼요. 그죠? 이동 중에.
5: 안 먹으면 살 또 너무 많이 빠지고.
0: 맞아요. 가지고. 힘드니까. 사실 전혀 모르죠. 그런 마음을.
2: 대신 그러고 싶어요.
0: 아니 그래서 대식자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 좀 우리 팀 내에서 혹은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이거 이제 추천한다.
2: 와 우리 요즘에 먹은 거 뭐 있지?
0: 뭐 있으면 추천해 주고 가요. 아, 이걸 바이럴 시킵시다.
5: 운학 미담이 있습니다. 운학이가 요새 네. 요리를 또 취미로 조금씩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0: 네네네.
5: 그래서 제가 배고플 때 운학아 고기 한번 구워줄래? 네. 라고 하면은 고기 잘
0: 고기를 본인 기준에 구니까 너무 많이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 씨가 야 이 고기 그만 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2: 아 맞아요 숙소에서.
0: 왜냐면 아. 자기 기준으로 고기를 구니까
5: 맞아요.
0: 금방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2: 네 그래가지고 형한테 더 구워드냐 물어보는데 형은 네. 항상 야 그만 구워.
0: 그쵸.
2: 그만 구워.
0: 아니 그래서 기준 고기 보통 몇 인분 한 2, 3, 2인분은 먹죠.
2: 아 근데 고기는 네. 끊임없이 들어가고요. 진짜 고기는 끊임없이 들어가고 햄버거 같은 거는 두 개?
0: 햄버거는
2: 많이는 못 먹어요. 그런 건 엄청 많이 먹어요.
0: 그냥 세트로?
2: 근데 전 좀 자주 먹어요.
0: 자주 먹고 많이 먹어요. 당시 네. 자주 먹고 많이.
2: 엄청 많이 먹지 못하고.
0: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대식자 네. 소식자니까 예 네.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오늘도가 오늘 건진 바이럴은 대식자 소식자군요.
0: 뭐가 바이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걸로 바이럴 한번 해봅시다. 06070으로
4: 맞습니다.
0: 이게 사실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우편 번호라 그래서 네. 나 너무 신박했어 그때. 왜냐면 네. 여러 가지 숫자 제목들이 있는데
3: 네.
0: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아무리 조합을 해도 제가 보인넥스도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아무리 조합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거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편번호
1: 0070이라는 것 자체는
0: 제목 네. 네,
1: 그거는 이제 프로듀서님들이랑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네. 나왔던 단어고
0: 네.
1: 그냥 애초에 저희가 이 곡을 구상했을 때는 멤버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담고 싶은 그 감정을 네. 가지고 스토리 라인을 저희가 짰던 것 같아요.
0: 아 스토리 라인을.
1: 네.
0: 아니 이제 알바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재현 씨. 뭐 그 중에서 네. 혹시 아 이

0: 알바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이거 하실 분들은 좀 알고 계셔라. 너무 힘들었던 거 얘기해 주세요. 저 듣고 계시는 우리 언더들 많으니까.
1: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랑.
0: 어? 근데 왜 그거는 생각지 못하는
1: 손목이 너무 아파요.
2: 푸는 게 힘들죠.
1: 네, 손목이 너무 아프고

0: 아요 좀.
1: 아, 딱
2: 그리고 그 기름때 닦는 게 진짜 그 볶음밥 여러분들 눌러 드시잖아요. 네. 그거 설거지 진짜 장난 아닙니다.
1: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알바생들이 힘들어하는데 아직도 뭐 또 좀 방법이 안 나왔어요? 계속 지금도
2: 제가 알바를 했던 곳에서는 아. 근데 그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네. 손으로 다 파거든요 그거를.
1: 네네.
2: 많은 분들께서 제가 했던 뭐 상하차 뭐 공사장 알바 네. 석탄 나르기 이런 게 더 힘들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면 아. 시급이 세요.
3: 예. 아. 이건 진짜 현장의 네. 목소리네요.
1: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거는 해본 사람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2: 마음 먹고 힘들 거 마음 먹고 가면 네. 딱 그만큼 견디고 받아서 아. 한번 단단히 챙겨서 그치. 그 느낌인데 막 아이스크림 가게 알바나 이런 거는
1: 거기는
2: 계속
1: 사실
2: 하니까
1: 되게 좋아 보여요. 고생스러울 것 같다 생각 별로 안 들어요.
2: 손목이 많이 아파요. 아,
1: 이거 이거 할 때
2: 풀 때.
1: 아, 풀 때.
3: 쉬운 사실. 일은 역시 하나도 없죠.
2: 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1: 아, 진짜. 그래요. 그 알바 예.
3: 얼른
2: 힘든 만큼 돈을 주시더라고요.
3: 아, 얼른 석박사님들께서 잘 불려 가지고 빨리 닦을 수 있는 거라서.
1: 그래. 그런 거 이렇게 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뿌리면은 뭐 한 20초 만에 싹 뭐 녹는다던가 맞아요. 이런
3: 루트스 샤워기처럼 좀 맞아, 빨리 만들어 주시면
4: 그런 거. 루트스 샤워기.
2: 루트스 샤워기라는 게 있어요? 네.
3: 아니요. 그 드립 있잖아요. 네. 그거 안 만들고 뭐 하냐고.
1: 루트스
3: 아.
1: 샤워기. 네.
2: 그게 뭐예요?
4: 호수가 없는데 물이 나오는 네. 샤워기. 네.
1: 블루투스로.
3: 이과 박사님들 그거 아. 언제 만들어 주시냐고 항상 하시는데 예. 이 지금 곱창집 그것도 맞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블루투스 샤워기 나오면 사고 싶어요, 재현 씨.
2: 블루투스 샤워기가 예. 얼마일까요?
1: 아, 가격이 중요해요, 또 여기는. 네.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비싸면 못 사고.
2: 네.
3: 정말 삶의 현장이네요. 정말 삶의 현장이에요. 오늘.
1: 아, 돈도 많이 네. 벌면서 진짜 진짜 곡도 많이 쓰고 예. 네. 여기서 06070 여러분 우편 보냅니다. 우리 이제 연습생 시절부터의 그런 이제 멤버들의 추억과 감정들을 다 담은 곡이라서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5: 20살 해와요 걸음한 식당 쉬어봐 스크린에 낫 이건 누군가 그날 내가 깨트린 건 서빙 중이었던 그릇

0: 06070 보이넥스도 보이넥스도 완전체와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얘기 계속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재현 씨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 멤버들 네. 성향도 다 알잖아요.
1: 그러니까
0: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될 멤버 한 분만 꼽아주세요.
1: 이거는 운학 씨와 성호 씨가 좀 강력하게 라이벌인데.
0: 어? 운학 씨는 왜요?
1: 손재주가 없어요. 운학이는. 아, 그러니까 손재주? 손이 어두네요 좀. 뭐 하면 부시고
2: 맞아요.
1: 뭐 하면 떨어뜨리고 아. 막 이래서.
3: 근데 아. 자신감이 있어.
1: 네, 그러니까 아.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재능이 다른 데로 가고, 네. 그렇죠? 아,
2: 뭐 손재,
0: 어, 손재주가 없어. 뭐 만지면 망가지고.
2: 아, 저 그런 거 좀 많아요.
0: 아, 그렇구나. RM씨가 약간 그렇잖아. RM씨.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그렇잖아. 근데 이제 뭐 곡 쓰고 이런 거는 막 천재적인데. 네. 아,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1: 성호는 일은 잘하는데.
0: 나 알 것 같아.
1: 질문이 너무 많아요.
0: 질문이 너무 많아요.
1: 이거 지금 하면 될까요? 이거 여기서 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0: 이게 맞나요?
1: 네, 이게 맞나요? 네. 그리고 원래 아르바이트는 토 달면 안 되거든요. 어. 토가 너무 많아요.
0: 아, 성호 씨 근데 본인이 이렇게 질문이 많다는 거를 네.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4: 근데 데뷔하고 나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연습생 때는 네. 사실은 그치.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0: 네, 네. 네.
4: 사실은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네. 그 당시에 후회되는 점이고 아. 지금 후회되는 점은 이제는 왐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꾸 토할까인 아. 것 같은데 저는
2: 아니 뭘 개꿔하나 이거
4: 저는 근데 이제 방금 재현 씨가 네. 말한 것에서 네. 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어, 네.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0: 오. 어 그래요?
4: 그렇게 재밌어지는데요? 해서 저는 네. 4장까지 갈 겁니다.
0: 아, 너네 일은 잘해요.
1: 어,
0: 아니야, 근데 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연습생 1호 네. 그렇지 않아요? 의미 있는
4: 저는
0: 1호.
4: 왜냐면 어. 하라는 대로 또 해봤고 어. 둘 다 하라는 대로 안 해보기도 했거든요.
0: 네네네.
4: 근데 둘 다 해보니까 어. 이젠 둘 다 마스터를 한 거죠.
0: 예. 어, 근데 큰 꿈이 있네.
1: 근데 확실히 리우 씨 같은 분들이 네. 아르바이트로는 최고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예. 묵묵히 할 일은 다 하니까 예.
4: 저는 계속 토달고 아. 옆에서 이제 에이스로 하고 아. 저는 이제
0: 아니 근데
4: 사장 못 하겠는데
0: 아니 아 사장 하려다 보니까 사장으로서 힘든 게 느껴지죠.
4: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아 어떻게 나 이거 방금 너무 불편한데 내가 사장이 되면 이건 꼭 고쳐야겠다.
0: 네.
4: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중에 사장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그러면 어, 여기서 사실 사장 한다고 하면 네. 이 멤버들 중에 이제 가장 또 오래된 1호 연습생이기도
4: 네,
0: 하니까
4: 그렇죠.
0: 예. 이 중에서 나랑 내가 사장을 한다면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직원 리우 씨인가요?
1: 아, 직원.
0: 누구 한 명은 이제 내 오른.
4: 가려고 하면 애들이 와줄까요?
1: 아, 가죠. 성우 씨가 부르면 가죠.
2: 아, 갈게요.
1: 지옥이라도 같이 갈게요.
2: 전 안 갑니다.
4: 그럴 것 같아요.
0: 아, 태산 씨는 이런 영상 진짜 많아.
3: 근데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뽑을 텐데 또 질문을 했어요.
1: 네.
3: 어. 와줄까요? 어,
0: 와줄까요?
4: 또 이게 또 그게 또 제가 방송하는 법이거든요. 아, 토크를 하나 더 늘리는
0: 야,
4: 거.
0: 질문을 하는 거. 네. 아니 그러면은 1호 연습생이니까 처음부터 와서 뭐 생활 규칙 뭐 이런 거 다 이제 알려줬잖아요. 멤버들 들어올 때마다 네. 그때 다 똑같이 얘기해 줄 때 어, 이 친구는 좀 특이하다. 어, 얘 좀 새롭다 하고
4: 친구 특이하다.
0: 어, 네. 새롭다. 인상적인 친구 있었어요? 이 멤버들 중에.
4: 사실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뭐 어떤 규칙을 알려주거나 할 때는 다들 너무 그냥
0: 네네.
4: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너무 고마웠죠.
0: 네.
4: 고마웠는데
1: 배신을 아, 당했구나.
5: 이 녀석들이 점점 머리가 어. 커지기 시작하네.
0: 점점 이제
4: 아, 이게 확실히 그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0: 네.
4: 맨 처음엔 좀 대면대면 하면서 회사 네. 생활도 좀 익히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제 또 이게 편해지면은
0: 친해지면 어.
4: 편해지면은 이제 확실히 짓궂어지는 친구들이 있죠.
0: 그렇죠. 작헌 네. 같은 느낌.
4: 근데 그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0: 아 맞아요.
4: 많이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 예. 뭐 태산이라던가
1: 뭐 시라고 지금 선 그었어요 네. 지금.
4: 아 태산이라던가
0: 네네네.
4: 그리고 뭐 이한이
0: 어.
4: 그리고 뭐 운학이 네. 이런 친구들이
3: 동생들이네요.
4: 다 동생들이네. 뭐냐면 아 이제 제가
0: 동생 라인이야 지금 재현 씨가 그래서 재현 씨하고 리우 씨하고 뭐
4: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회사 규칙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친구들이 그 에너지가 정말 높잖아요.
1: 네. 아, 그쵸.
4: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재밌는 장난에 빠졌을 때 중간에 갑자기 귀를 막아버려요.
0: 네.
4: 그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하하호호 하고 있어요.
1: 네. 동심의 세계.
4: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자자자자 이제 그만 하면서
0: 컨트롤.
4: 어 자 다시 현실 세계로 올게로 말하는 게 항상 이제 과정이 아닌가.
0: 네. 아, 아니 그래서 이 동생 라인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이제 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운학 씨 엄마 아버지는 육아 난이도 어떻게 어렸을 때 어땠던 것 같아요?
5: 저는 쉬웠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0: 네, 아니요 안 그래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은학수님.
5: 제가 말을 진짜 안 들었어. 말 대꾸 맨날 하고.
0: 그리고 에너지도 많고 어렸을 때도 그쵸? 네. 그렇게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이한 씨 어때요? 어렸을 때 이한 씨 좀 조용했나?
6: 이제 밥 안 먹는 거 빼면은 엄마가 누나가 얘기하면 누나는 거 따라하고 그래서 편했다고 하시더라고.
0: 또 다른 힘듦이네. 그렇죠? 밥을 안 먹어서 엄마가 항상
3: 쫓아다니면서 먹이셨다고
0: 그런 스타일. 아, 이것도 힘들어 사실. 힘드네. 이런 아이도 태산 씨 어땠어요? 부모님 얘기.
4: 이제 그냥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와, 난 진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나 같은 아이는 안 낳고 싶다라는 생각.
0: 철들었네 태산씨. 아이고를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알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한마디 해요. 예, 한마디.
3: 아, 항상 사랑합니다.
4: 아, 실제로 태산이가 네. 정말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동생들한테도
0: 나 그 영상 맞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4: 너무 잘하고
0: 여동생한테 네. 너무 스윗하더라고.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그 목소리만 듣고도
4: 맞아요.
0: 너무 잘
4: 같은 멤버인 저희도 가끔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진짜 감동한다. 그러니까 운학 씨 네? 동생한테 거기 좀 더 친절하게 좀 나이스하게. 아,
5: 저 요즘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0: 태산 씨하고 너무 이제 또 다른 스타일이어가지고 여기는 또 친들의 네. 오빠니까
5: 좀 잔소리 동생한테 받는 스타일.
0: 네, 여기 현실 남매.
5: 맞아요.
0: 약간 악동뮤지션 같은 예, 현실남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5: 탄산수. 아니 내 동생아, 항상 미안한 게 많고 고마운 게 많아. 행복하게만 자라주렴.
0: 오.
1: 아니 현실남매라고 하기엔 네. 여기 남매도 네. 너무 이상적으로 예뻐요.
0: 막 알아요. 예전에 예뻐 막
1: 전화 와서
0: 자랑했잖아요.
1: 오빠 보고 싶어. 집에 언제 와? 저 예. 그렇게 하는 남매 처음 봤어.
5: 그 날이 딱 용돈 준 날.
0: 아 그래 용돈. 용돈에.
1: 용돈 준 날. 내가 본 거였구나.
6: 네. 오히려 제가 현실 남매. 네, 현실 남매.
0: 어 네네 현실 남매. 예. 네.
6: 그냥 누나랑 누나 뭐 하노? 이렇게 하면 네. 누나 그냥 뭐 하러 전화하노? 끊어라.
4: 아. 할 말만 뭐 가끔 하고
6: 그냥 뭐 누나 이런 거 갖고 싶은데 이거 한 사주면 안 되나? 아 이거 지난번에 비슷한 거 사줬지 않나?
4: 아 이게 조금 익숙한 가족들의 대화네.
0: 맞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예.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여기 운학 씨는 동생하고 많이 나고 그치? 네, 나이 맞아요. 차이가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누나고
6: 3살 차이.
0: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여기 현실 남매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아니 가족들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오늘 끝곡이 기억해줘요? 여가지고 네. 이런 이제 가족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 광고 듣고 와서 노래를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쇼리 실라! 고려 기뻐져!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박서연의 러브 게임 오늘 끝곡으로는 기억해줘요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 예.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네,
2: 시간 빨리 빨랐어요.
4: 네, 네, 너무 빨리 지나요.
2: 준비했는데 얘기 못하시면 아 이거 좀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5: 네, 저희가 이제 그 연말부터 시작해서 네. 24개 도시에서 투어를 투어. 나가는데
2: 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5: 특히 또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네.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도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3: 예.
2: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5: 감사합니다.
2: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예 다시 만날게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원더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6: 원더 따랑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2: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아침에 빠른 준비를 위해 미리 가방을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우산을 챙기기도 하고 일정별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는데요. 영스 가족들의 가방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우리의 마음도 이 가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아마 많은 감정들을 담아놓으셨을 텐데요. 나도 모르게 챙겼던 고민과 걱정은 빼고 설렘, 기대감, 즐거움 등만 잔뜩 챙겨보시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게요. 행복의 필수품.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카라의 똑같은 맘이었습니다.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날 미리미리 싸놓는 분들이 있고 닥쳐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큰 일정이 있다면 미리 또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좀 적어놔요.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는 만약에 1박 2일로 간다, 당일치기로 간다 하면은 그냥 당일날 챙기고요. 그리고 미리 좀 그런 해외로 갈 때는 쓰는 가방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평상시 쓰는 것들만 챙겨서 가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정들을 미리 하고 평상시에는 당일날 아침에 해놔요. 네.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좀 까먹을 것 같은 것들만 꺼내놓는 편입니다. 우리 8271님, 완디의 가방은 늘 무거워 보이는데 대체 뭐가 들어있나요? 나중에 왓츠 인 마이 백 해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훈제란 향수, 그리고 아르기닌 영양제 젤리 그리고 화장, 셀프 화장 때문에 화장품, 핸드크림, 립, 앞머리 롤, 민트, 마스크, 손소독제, 이어폰, 끝. 프로틴 음료 정도? 물 이 정도? 근데 이제 차에 타면 다른 물품들이 또 있어서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뭐 운동하고도 오니까 운동복을 차에 두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도 좀 두고 와서 맨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추억의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이 함께하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021년 6월로 추억여행을 떠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 2부에서는 완소들의 미래에 긍정적 기운을 넣어드리는 시간, 차트 자리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계획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 5달.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

0: 으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붐블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하는데요.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목표 혹은 계획을 보내주세요. 제가 차트송 노래로 행운만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차트는 바로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입니다. 완소들의 사연 만나보기 전에 오늘도 노래와 함께 긍정의 기운부터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100% 채워줄 그 노래,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100위를 차지한 기리보이 빅나티 피처링 릴보이의 내일이 오면 듣고 올게요.

길이보이 빅나티 피처링 릴보이의 내일이 오면 듣고 왔고요. 이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6216님. 저는 티가 안 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팀장님이 이직 준비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번 주에 면접 보고 왔거든요. 너무 놀랐지만 태연하게 넘어갔는데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가 납니다. 두근거리네요. 붙으라고 행운만 가득 보내주세요. 완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에이 설마 이거 아시고서 물어보셨을까? 그냥 이제 장난으로 또 이렇게 여쭤본 게 아닐까. 장난치실 때도 있잖아요. 주변 분들이. 그래서 에이 뭐 설마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다음 주에 발표가 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우리 6216님을 위해 차트에서 노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22위 곡인 SG워너비의 라라라. 제목만 봐도 콧노래가 나오죠. 우리 6216님이 면접에 합격해서 라라라 노래를 부르게 되길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제가 노래와 함께 행운 가득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SG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올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나 행운이 따라줬으면 하는 사연을 남겨주세요.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8259님, 5년차 자영업자입니다. 함께 먹자골목에서 장사를 하던 사장님들도 가게를 내놓거나 폐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저도 어깨가 점점 무겁지만 이번 달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며 이겨내 보려고요. 완디가 응원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뭔가 하나 둘 더 보여지면은 불안감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파리오구님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요새는 제가 또 SNS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보면은 SNS 활용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 자신 있는 메뉴들이 있으시잖아요. 보통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예쁘게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다던가, 뭐 아니면 오늘의 메뉴 뭐 이런 것들도 올리시고, 가게 겉에 외관 같은 거 그리고 실내 같은 것도 좀 찍어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태그 같은 것도 뭐 먹자골목 그리고 동네 이름 같은 거 딱딱 추가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또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리오구님 한번 SNS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그럼 우리 파리오구님에게 응원을 보내드릴 수 있는 노래로 골라보고 싶은데요. 이 노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에서 13위를 차지한 조이의 안녕. 우리 파리오구님의 걱정과 고민은 안녕 저 멀리 보내고 운영하는 가게엔 손님이 계속 인사하며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우리 파리오군님.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K씨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여행을 계획 중인 완소들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6567님, 처음으로 남편과 단둘이 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길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다 독립하게 되어서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유럽으로 갈 예정인데 걱정도 됩니다. 잘 다녀오라고 응원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유럽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까지 살면서 결혼하시고 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시간을 보낸 날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하셨다고 하니까 두 분을 위한 삶, 두 분을 위한 시간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이번 긴 해외여행으로 좀 적응을 하고 도전해보시는 시간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또 익명으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곧 남자친구랑 기념일이라 바다 보러 가자고 했는데 날씨가 걱정이에요. 둘이 같이 여행 가면 이상하게 날씨가 좋진 않았거든요. 제발 이번엔 날씨 요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행운의 기운이 많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사연자분이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다를 거라고 믿고, 왜냐?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쨍쨍하고 정말 어디든지 놀러가도 좋고 또 사진을 찍어도 예쁘게 나올 만큼 좋은 날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제가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에서 노래를 골라보겠습니다. 긍정의 기운이 느껴지는 곡이 뭐가 있을지 이 노래가 좋겠네요.

39위를 차지한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그냥 걷기만 해도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날씨도 여행지의 분위기도 모두 완벽할 거예요. 여행 가셔서 이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0: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레노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완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나 응원이 필요한 계획 혹은 목표가 있다면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3, 4부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이어집니다. 차트 속 추억의 노래들과 누구나 맞힐 수 있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5위 곡인 브레이브걸스의 롤링 듣고 3부에서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2, 1, 가평!

일요일 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함께 추억의 노래를 꺼내드리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차트는 바로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인데요. 좋은 노래들과 함께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남겨주시면 돼요.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차트송 노래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 먼저 볼게요. 응원을 필요로 하는 사연들이 와 있는데요. 9319님, 안녕하세요. 저는 6월 27일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신입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3kg 남았어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요새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진짜 결혼하시는 분들이 뭐 SNS에도 보면은 다 결혼식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좋은 축복할 일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까지 식단 관리부터 시작해서 운동도 조금씩 화이팅 하셔서 예쁘게 예쁜 드레스 입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날이니까 또 좋은 시간 예쁘게 또 사진 찍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경화님, 먹을 건 없고 배가 너무 고픈데 라면을 먹어야 할까요? 아님 이참에 저녁밥 패스하고 운동 나갈까요? 근데 이건 어떠세요?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약간 그 닭가슴살 관련된 운동을 하셨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관련된 그런 거나 아니면은 즉석밥 같은 건데 좀 건강하게 요새 돼 있는 것들 많잖아요. 현미밥이나 이렇게 그런 거에서 같이 드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9591님, 수영 다녀왔어요. 이번 달 저희 목표를 내일 수영하기로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보통은 목표를 약간 일주일에 한 두 번 가기, 뭐 세 번 가기 점점 늘리는 건데 우리 9591님께서는 수영을 뭐 오랫동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수영하기?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뭐 작심삼일이잖아요. 그 이상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48위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49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2번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힌트를 좀 드리자면 지금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무슨 계절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49위 2번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우리는

태닝에그 오래된 노래에 이어 장범준의 추적 있는 여름비가 되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4286님, 남친과 놀이공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30대, 40대인데 청춘처럼 재밌게 즐기고 왔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뭐 나이 상관이 있나요? 재밌게 놀면 그만이지. 네,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시간 다양하게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856님, 인형 뽑기에서 요즘 키보드 자판 뽑고 있는데 인형은 요령이 생겨서 어느 정도 뽑는데 이건 잡기도 힘들고 비닐에 포장되어 있어서 미끄러운지 자꾸 떨어뜨려서 힘들어요. 그래도 뽑아서 누르면 또각또각 재미있어서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SNS에서 본 요령들은 아는데 제가 대입했을 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령을 잘 아시고 잘 뽑으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도 그 키보드 자판도 잘 뽑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2588님, 1인 카페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퇴근 후 육회를 먹고 싶었는데 자주 가던 육회집이 닫아서 못 먹어요. 저녁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육회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단백질을 지금 좀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가던 육회집을 따라갈 수 있는 육회집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퇴근 후 지금 시간대로 봐서는 단백질 생각했을 때는 보쌈, 육회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베큐된 훈제 오리 요새 많잖아요. 훈제 삼겹이랑 훈제 오리 반반 추가해가지고서 소시지 같은 거 추가해서 또 먹을 수 있고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태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72 주헌이 피처링한 NS윤지의 If You Love Me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0: 차트 71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 2번 로제의 Underground.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것도 남녀가 함께 부른 노래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주헌이 피처링한 NS 윤지의 If You Love Me.
1: 에이, so I'm asking, do you love me? Cause I love you.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주헌이 피처링한 NSYNG의 If You Love Me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71위 1번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사토리 인어앤 와!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든든하게
1: 집에서도
2: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1: 오뎅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 할게요. 그럼 저희는 4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탈지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5: 생활정보.
6: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지에 챙겨 먹던 음식이 있죠. 바로 하지 감자인데요. 예로부터 하진날은 감자 캐먹는 날로 감자 환갑이다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과거 우리나라에선 하지를 전후로 본격적인 감자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지가 지나면 감자싹이 죽는다고 해서 감자 환갑이라는 표현이 더해진 건데요. 그래서 하지 무렵 캔 감자는 포슬포슬하고 맛이 좋아 하지 감자라는 이름이

0: 붙게 된 겁니다. 하진날 강원도에선 감자로 전을 부쳐 먹거나 밥에 넣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를 맞아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한 하지 감자로 여름의 맛을 즐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도입니다. 김시은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 영스의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억의 노래를 꺼내들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할게요. 오늘은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로 추억여행도 하고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기 전에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김경준님, 러닝 마치고 18살 반려묘 라일라 수발 들고 있어요. 간식 시간이라서 그런지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야옹거리네요. 그래도 예쁘니까 제가 참아야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귀여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간식 시간은 그 어떤 사람도 간식 당 떨어지고 하면은 간식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데 또 우리 또 라일라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민아님, 오랜만에 냉장고 청소했어요. 냉동실 오래된 거 다 버리고 주방 선반에 유통기한 지난 것도 싹 다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네 봉지나 나왔어요. 완전 개운합니다.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근데 진짜 날 잡고 한번 냉장고 냉동실은 괜찮은데 한번 나를 잡고 이런 화장품 정리 같은 거를 싹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사한 지도 이제 어느덧 1년 정도가 돼가는데 그동안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한번 몇 봉투가 나올지 곧 몇 달 안에 한 두 달 안에는 무조건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차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20위 애쉬 아일랜드의 멜로디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21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잇지의 마피아 인 더 모닝, 2번 창모의 메테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 영스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저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의 노래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애쉬 아일랜드의 멜로디.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애쉬아일랜드의 멜로디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21위 1번 리치의 마피아 인 더 모닝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애쉬아일랜드의 멜로디에 이어 이치의 마피아 인 더 모닝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김상우님. 웬디님, 저 여섯 번째 야구 직관만에 드디어 이겼어요. 저도 승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또 야구 시즌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다들 이런 문자들이 가끔씩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마다 저희 팀이 져서 정말 속상해. 언제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문자들이 오시는데 우리 상우님처럼 계속 보시다 보면은 또 승효가 되는 날들이 곧 머지않아 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3627님, 여기는 제주

50도인데요. 새끼발가락이 부러진 이후 두 달 만에 걸어 나왔어요. 오랜만에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러면은 그 전에는 계속 안에만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뭐 잠깐 걷거나? 이게 부러지고 나서 그 회복할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91위 경서예지와 전건후의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92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이무진의 비와 당신, 2번 벤의 혼술하고 싶은 밤. 이번에는 힌트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으로 정답을 골라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경서예지와 전건우의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경서 예지와 전건우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21년 6월 셋째 주 차트 92위 1번 이무진의 비와 당신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제조미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맨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장난하는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예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노래도 꺼내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 들어요로 함께했는데요.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영스 언제든 편하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추억여행을 떠나고 싶은 연도나 다시 듣고 싶은 차트가 있다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꾹꾹으로 스테이시의 ASAP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코드쿤스트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2: 9 8 7 6 5 4 3
13: 2 1 속보. 미혼 남녀 설문 결과. 미래 배우자에게 중요한 생활 습관은 청결. 좀 씻으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코쿤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코드쿤스트입니다. 첫 곡은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미혼 남녀 설문 결과 미래 배우자에게 중요한 생활 습관은 청결, 좀 씻으세요 였습니다.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미래 배우자의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은 1위가 청결이었습니다. 2위는 집안일, 3위는 정리정돈, 뭐 식사 패턴, 수면 패턴 이런 순서였다고 하는데, 청결의 경우는 사귈 때는 잘 몰랐다가 결혼 후에 더러운 걸 뒤늦게 알게 돼서 싸우고 헤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뽑혔다고 하는데, 사귈 때 알 수 있지 않나요? 보통? 모르나? 아니면 사귈 때 깨끗했는데 이제 나중에 더러워진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생기시면 꼭 잘 씻으시길 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등에 식은땀이 쭉 나네. 아무튼 오늘은 판까지마 피아 하는 날이고요. 월드컵 시즌에 맞춰 축구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축구하면 안 빠지고 등장하는 유명 축구 토커 두 분, 피터 그리고 당군 두 분과 함께 월드컵 얘기, 축구 얘기, 사는 얘기 다 나눠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코쿤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럼 광고 듣고 코너지기 유희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판까지마 피아.
7: 꼼짝마!
8: 당신이 마피아지!
6: 판까지마 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5개월 만에 유희관 희우로 컴백한 땡튜버 유희관 씨 어서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코쿤 씨랑 네. 이렇게 함께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6: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9: 아, 그래요?
6: 네.
9: 아,
6: 짧게였지만 그 좀비 프로그램 때도 네네네. 잠깐 뵀었고 네. 사석에서도 뵀었는데
9: 맞아요. 저 연예대상 때도 한번 잠깐 뵙고 했는데
6: 근데 사석에서 정말 네. 너무 웃겨서 제가 사실 배를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9: 아, 아닙니다. 저 친해지고 싶은데 네. 너무 잘 나가시는 분이라.
6: 아, 아니, 절대 아닙니다.
9: 오늘 좀 친해져요 저희.
6: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9: 어, 이 두 분은 상관없이 저희들이 친해지는 걸로 오늘 하고 갑시다.
6: 네. 너무 좋습니다.
9: 네. 알겠습니다.
6: 그리고 네. 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9: 어머,
6: 그 네. 채널에서 화내실 때만 찾아서 봐요.
8: 아, 화날 때만,
6: 네, 화날 때,
8: 질 때만.
6: 그 네. 썸네일 확인하고, 아, 오늘 화가 났구나 하면은 네. 찾아봅니다. 아,
8: 지금 너무 좋아요.
6: 너무 네. 행복해요.
8: 네. 지금 월드컵 잉글랜드 잘하고 있어요.
9: 정식으로 이제 게스트를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시죠. 네.
6: 아, 너무 팬심이라. 아,
9: 팬심이라.
6: 네, 네, 네, 네, 네.
9: 두 분이
6: 네,
9: 커피숍 네, 줄 알았어요 네. 지금.
6: 이어서 네. 스페셜 게스트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월드컵 시즌이라 모셨지만 이분은 월드컵이 아닐 때도. 축구 얘기만 하는 찐 축구 덕후들입니다. 유명한 맨유 팬, e스포츠 캐스터, 축구 애호가 단군. 유명한 아스날 팬, 대한 외국인 방송인 영국인 아재 피터.
8: 안녕하세요. 근데 안 화나 있으니까 저 먼저 갈까요?
6: 아, 아니, 네,
8: 있는 거 괜찮아요.
6: 네, 그럼요. 네,
8: 행복해 피터. 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시청자들도. 네.
6: 네. 오늘 저희 네 분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8: 아, 진짜.
6: 네.
10: 왜요?
6: 그냥 남자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8: 아, 네. 진짜. 네. 어떡해요.
6: 근데 오늘 네 명인 거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9: 어,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조마조마해요.
6: 저 처음 네. 왔을 때 저 네. 오늘 3일 세 번째 날이거든요. 네.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였는데 첫 인사가 꺼졌어요.
9: 아,
6: 안녕하세요. 꺼져.
9: 베테랑들한테 네. 또 호되게.
6: 네.
9: 또,
6: 네.
8: 왜요? 왜 그랬어요? 네,
9: 오늘 그래도 네. 나와주셨으니까 그래도 각자 인사는 한번 네, 또 들어볼까요? 네. 네.
8: 어떻게 인사할까요? 저는 네 아스날 팬, 잉글랜드 팬, 하고 대한민국 팬. 참고로 손흥민도 너무 사랑하고 영국에서 온 한국 어머니를 둔 피터입니다.
10: 강조해.
8: 민망한 거 아니에요?
10: 강조해.
9: 네, 오,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예? 아스날 팬, 잉글랜드 팬, 대한민국 팬이라고 말했거든요.
8: 네.
9: 대한민국이 세 번.

0: 번째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1: 아 순서는 상관없죠. 네, 잉글랜드 알파벳으로 순서 도치.
2: 아스는
1: 잉글랜드 코리아.
0: 아,
1: 네. 오, 다행이네요. 그냥 막 던졌는데.
0: 네. 당근 씨도.
3: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맨유 팬이자 e스포츠 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어, 대한민국 팬 아니에요?
3: 아니 그건 당연히 맞지. DNA이지 나는. 아 자꾸 태클 들어와.
4: 아, 오늘 좀. 저 오늘 여기 와서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긴 했거든요. 아침에 그래도 이기길 원했기 때문에.
1: 진짜. 네. 왜 졌죠? 네? 왜 졌죠? 어. 아 저도 기대 많이 했어요.
3: 아
1: 저...
3: 뭐야 이거? 아니 조롱하는 거 뭐야? 나 왜 졌죠? 왜 졌죠?
1: 너무 슬퍼서 그래요. 네.
0: 슬픈데 왜 이렇게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4: 그래도 경기 그러면 소감이 한, 그래도 한 분씩.
1: 아 실수가 너무 약간 어이없어서 네 아쉬웠고 그런 실수 솔직히 월컵 무대에 뭐 나올 수 있지만 나오면 안 되는 거라서 아 그 선수 골키퍼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다시 그런 실수 안 나오겠죠 이번 네네. 월컵 그래서 그룹 스테이지 경기에 실수 나왔으니까 나카 토너먼트 오히려 낫다.
4: 오히려
1: 우리가 배우고 이제 개선한다. 네. 왜 이런 눈빛이야, 당근?
3: 진정성이 네. 없어.
1: 아니 진정성이 없네.
3: 진정성이 없네. 진정성이
1: 이거 토너먼트 이렇게 허무하게 주면 그냥 바로 아웃이잖아요. 근데 32강 거의 100% 가는 거죠. 솔직히 남아공한테 져서 가는 거면 그냥 축구 그만해야 돼요. 네. 하면 안 돼요. 남아공한테 지구 4위다. 그러면 진짜 다음 월드컵 그냥 스스로 안 간다 해야 돼. 반성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0: 야 아직 뭐 한 경기 남았으니까 네네네. 열심히 응원해야죠. 네.
4: 다음 주 목요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0: 네네네.
3: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0: 네. 네.
3: 한국이 뭐 아쉽게 지긴 했지만 또 남아공 경기 잘하면 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아,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허무하게 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먹혀가지고
4: 맞아요.
3: 아주 어안이면 봉보하긴 했어요 네. 역시 월드컵 쉽지 않다 쉬운 진짜? 경기가 없다
1: 없어요
4: 그럼 한번 그 예측하신 적 있으세요?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1: 뭐 여러 번 바꾸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한 3개월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조 추첨했을 때 약간 비슷비슷했어요. 그때 당시에 수준이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공도 원래 아프리카에서 거의 3위 팀이었으니까
4: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아마
3: 비등비등하다고 평가받았죠. 그래서
1: 예, 갈수록 체키에는 진짜 별거 없고 진성 경기 같은 거 봤을 때 뭐 남아공 폼도 너무 안 좋으니까 오 그래 2위 아니면 1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홈 멕시코한테 져서 창피할 거 하나도 없고 뭐 되게 절망의 재앙이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0: 약간 좀 바뀌셨네요. 근데 여기
3: 대본에
0: 잘못 본 거 아니죠?
1: 이거
4: 네, 되게 파란 글씨로 크게 써 있는
0: 한국 32강도 못 간다 소신발언하셨는데.
3: 방송인 피터 홍명보호 향한 악당급 소신발언 이게 적혀 있어요.
1: 못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0: 사과하세요.
1: 네. 아니 사과는 왜요? 네.
3: 잉글랜드 저, 어디까지 가나 보자.
4: 퇴퇴퇴 해야 되는데 퇴퇴퇴. 아 이게 한국이 조 1위였으면 잉글랜드를 만나 을 수도 있는데
1: 16강에 맞아요. 네. 네.
4: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1: 한국한테 추천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1위 못 하는 거 잘했어요. 잉글랜드 피해니까
3: 잘했대.
0: 잉글랜드가 다행이죠.
3: 잘했대. 아, 잘했대는 좀 그렇지 않아?
0: 잉글랜드
3: 아니 잘했대는 좀 그렇잖아.
1: 아 그러면
3: 잘했어요? 1위 못한 거 잘했어요?
1: 잉글랜드 만나고 싶어요.
3: 아니 그게 아니라
1: 중국 전문가잖아요.
3: 아니 그래도
4: 1위로 올라가면 좋은
3: 좋은 일정이 좋잖아.
1: 아니 근데 이번 월 그 신기하게 어떤 조는 2위가 더 날 수도 있고
0: 잉글랜드 운 좋았다 진짜.
1: 야, 진짜 한번 만나 봅시다.
3: 잉글랜드 운 되냐?
1: 좋았다.
3: 아 너네 뭐 되냐고.
1: 말로 프로한테
3: 중국인데 뭐 되냐고.
1: 별 안 보여?
3: 한게 언제? 월드컵 언제야 언제? 너 태어나기 전이야 이거.
1: 대한민국 몇 개 있어?
3: 너 태어나기 전이라고.
1: 태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몇 개 있어? 별 몇 개?
0: 아 역시 이 축구에 대한 팬심들이 다들 대단하시네.
4: 잉글랜드 16강은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1: 아, 저희는 우승한다니까요. 진짜 60년 만에. 왜 이 웃음소리 되게 기분 나쁘네요. 아니 진짜 왜.
4: 아, 이 얘기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서.
1: 진짜.
3: 저도 오랜만에 월드컵 혹은 유로에서 잉글랜드 경기 보면서 졸지 않고 본. 아 원래 노잼하면 잉글랜드 축구거든요. 진짜 졸려요.
4: 가끔 프리킥이나 한 골 들어가고. 네.
1: 맞아요. 조금 그때 막 우리 황금 세대 있을 때 오웬 베컴, 램파, 제라드. 근데 플레이는 진짜 답답했어요. 당근 말하는 거 진짜 맞는 말. 선수 자원이 얼마나 화려해도 잉글랜드만 되면 약간 그 부담감 때문에 하고 또 감독 성향 때문에 진짜 답답하게 하고 1대0, 2대0 맞아 free kick

0: 코너. 근데 크로아티아 저는 진짜 플레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1: 너무 아름다웠어요.
0: 진짜 아스널 보는 줄 알았어요.
1: 아스널 잠깐만 자기가 웃어. 너도 웃기지?
0: 아니 코는 어쩌나요? 코너킥.
1: 웃지마. 네가 웃지 말든가 왜 웃어. 자기도 못 참았어.
2: 저 듣기 싫어가지고
1: 지가 못 참았어.
2: 아, 이쯤에서 유희관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 틀리고 잘 읽으면 유희관 씨에게 딸기 라떼를 드리는데 네 번까지 틀리는 건 봐드리고 다섯 번 이상 틀리면 땡입니다. 한번 시작해 주시죠.
3: 안 틀리는 한문장 프로필 유희관에게 딸기 라떼를. 3, 2, 1. 단군 본명 김우중 1983년생 학창시절 웅병대회상을 휩쓰며 굴욕으로 게임 워크래프트3를 중계하는 개인 BJ였다가 입담이 널려 퍼졌고 2007년 인터넷 게임 방송국에 입사하면서 방송 경력을 쌓고 퇴사 이후 e스포츠 전문 방송국에서 온라인 중계와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e스포츠 롤 종목 국제대회를 중계한 게임 캐스터 축구게임에다가 EPL 맨유팬이 됐고 현재는 김당군 채널의 땡튜버 주요 콘텐츠는 영화 드라마를 리뷰하는 박군 침착맨의 절친으로 침철단 멤버고요. 첫사랑과 결혼한 사랑꾼이며 최근 무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피터 빈트 1983년생 영국 출신 영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영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오랜 기간 영국에서 살다가 영국 어학연수에 온 아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다가 눈 맞아 한국으로 넘어왔고 결혼에 성공 한국에 온 지 20년이 다 돼가는 대한외국인 현재 아리랑 라디오 데일리 K의 DJ와 다양한 글로벌 방송 축구 채널에 출연하는 방송인으로 평소엔 쟁장이 젠틀하지만 아스날과 축구 얘기만 나오면 폭주하는 축구 도론자 에이전트 자격증 선수 이적 중계 자격증도 있고 구단 설립 경험도 있는 축구의 진심인 남자고요. 김영 철의 파워 FM 게스트이고 아스날이 22년 만에 EPL 우승을 해서 요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0: 진짜 그래도 대단해.
3: 몇 번 틀렸어요?
2: 네 개.
3: 아, 네 개. 아,
2: 그러면은 네 번 틀렸기 때문에 딸기 라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쉽지 않아요.
1: 딸기 라떼를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3: 아니,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제가.
2: 딸기 라떼. 네. 그럼 딸기 우유 맛 같은 건가요?
3: 네, 라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2: 그럼 다들 축구는 언제부터 빠지게 되셨어요?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0: 영국은 진짜 선택 거의 없을 정도인데 남자애들 중에서 초등학교에 진짜 한두 명 빼고는 다 축구 좋아하게 되고
2: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긴 해요?
0: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막 그 친구들 생각나면 지금 기억하면 F1 같은 다른 스포츠 조금 그 우회 스포츠 크리켓 이런 걸 좋아하고 축구 안 좋아하면 근데 진짜 친구 사귀는데 조금 그러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 축구 안 그 정도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솔직히 완전 1학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약간 친구들 사귀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스포츠 축구에 빠져버리고 아스널은 우리 동네 팀이었어요. 저 북런던 출신이니까 아버지 원래 팀 물러받는 거 원래 해야 되는데 조금 죄책감 있는 거 아버지 팀은 웨스트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부 리그였어요.
1: 그거 파야 된다 진짜.
0: 본인 아버지 만유 팬이었어요?
1: 아니요.
0: 아니잖아요.
1: 스포츠를 보지 않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근처에 아스널이 있었고 뭐 완전 근처 아니지만 북런던 쪽에 하고 토트넘보다 솔직히 훨씬 더 잘해요. 토트넘도 북런던이지만 그래서 우리 학교 비율은 진짜 8-2 아스널 팬, 토트넘 팬. 그래서 무조건 아스널.
2: 저도 고등학교 때 인천이어가지고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장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0: 진짜. 그래서 인천 팬 되셨어요. 네. 근데 그 첼시 좋아했잖아요 옛날부터.
2: 옛날에.
0: 근데 어떤 계기로?
2: 일단은. 근데 많은 분들이 비슷할 텐데 드록바를 너무 좋아했어요.
0: 아 진짜.
2: 근데 저는 그 계기였어요.
0: 그 더티한 치사한 플레이. 야, 아스널 상대를 얼마나 많은 파울 내고 진짜 너무 피지컬.
3: 몸싸움이죠, 몸싸움.
0: 네, 아니요.
1: 아스날이 파울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0: 그때 당시 아스날은 되게 삐리삐리했어요. 맨날 당했어요. 맞아요. 드록바한테.
2: 그 뭔가 전사 같은 그 모습을 좋아했어요.
0: 진짜. 대단한 선수였죠.
3: 탕무 씨는 어떻게 축구에 빠지게 되셨어요?
1: 저는 오히려 좀 축구 게임을 하다가
3: 11?
1: 아니요. 그 피파. 온라인. 이제 그걸 하다가 카드를 뽑았는데 이제 선수들을 모르니까 좀 재미가 떨어지니까 이제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팀을 좋아할까 하다가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퍼거슨이 이제 은퇴를 하고 모에스 감독이 부임했을 때 제가 같이
0: 타이밍이 최악이었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웃음 없고.
2: 그지 가장 맞아요. 즐거울 때 못 즐기고.
1: 근데 오히려 이제 좋죠.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0: 아니 강등 될 수 있어요.

0: 와. 그 게임 베디가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1: 맞아요, 맞아요.
2: 베디 목소리.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그 콘솔 피파 게임을 많이 하는데 네, 거기도 나오시더라고요.
2: 맞아요.
0: 오, 진짜.
1: 네, 네. 그래서 되게 실감 나요.
3: 아, 저는 영어로 세팅하니까 베디 목소리 안 듣네요.
2: 어, 현장 아~ 네, 현지 분이 네.
3: 영국 해설 위원들 잘 알더라고요. 미안해.
1: 그래서 중계 목소리 들으면 되게 되게 기분
3: 실감이
1: 이상해요.
3: 나죠.
1: 기분 이상해요.
3: 아, 진짜. 네, 네.
1: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2: 네, 중계. 근데 아, 그쵸? 근데 저는 중계를 끄고 해서.
3: 아, 왜요? 이건 아니죠. 저는 영어가 익숙해서 껐는데.
2: 아니 모두 게임을 네. 할 때 저는 다 꺼요. 관중 소리 뭐 다 끄고 네. 효과음 공차하는 소리만 들리게.
0: 재미없지 않나요 그럼?
2: 아니 딱 집중 그게 딱 집중이
3: 돼요. 그러면 약간 동네 축구 필일 텐데 관객 소리도 꺼요?
2: 네, 다 꺼요.
3: 신기해요.
2: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3: 아,
0: 네, 진짜로?
2: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
0: 그 사운드를 들어야 더 현실감이 있지 않나?
3: 네, 맞아요.
2: 어. 근데 그게 처음 어쨌든 이게 그게 리얼하진 그러니까 목소리는 리얼한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 않잖아요.
1: 그죠, 그죠,
3: 그죠.
2: 그게
3: 좀 딜레이.
2: 계속 그죠, 듣다 보니까 반복되는 아. 이제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중 되면 이질감이 들어.
1: 아 오히려
2: 목소리 너무 좋죠.
3: 베디 때문에 이질감이 생긴다.
2: 아니요. 저는 궁금한 게 야구 선수 이제 출신이고
0: 네.
2: 야구 전문가시잖아요.
0: 네네.
2: 축구도 혹시 좀 좋아하세요?
0: 어 좋아요, 좋아요.
2: 진짜.
0: 네. 저도 뭐 맨유 좋아했었고 박지성 선수 있을 때
3: 네. 좋아했었는데
0: 저는 이제 코리아 리거가 있는 경기를 챙겨보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 있을 때는 토트넘 경기 이제 봤었고 네. 지금 이제 로스앤젤레스 FC에 있으니까
3: 오, 네.
0: 그 경기 챙겨보고
1: 네. 경기 보기 시간도 좀 편하고
0: 네, 맞아요. 맞아요. 축구도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네, 네. 네. 심지어 골대녀도 보신대요.
0: 네, 어, 골대녀 네. 저는 응원하러도 많이 갔었죠.
3: 다른 이유로 보는 거죠.
0: 축구 좋아해서.
3: 아 그렇죠.
0: 네.
3: 저도.
0: 오늘 저희 초면 아니에요?
3: 저 되게 편한 스타일이에요.
0: 아, 네. 아니 당근 씨는 땡튜브에서 밭군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단동진으로 불리는 등 영화 드라마 작품들을 티어프로 전개해서 얘기하는데
2: 꿋꿋하게 끝까지 보고 계시네요.
0: 축구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네. 아니 단군의 1위 영화 드라마는 뭔지 예, 주제를 좀 바꿔서.
2: 아 갑자기요?
0: 예.
2: 근데 뭐 1위 영화 드라마라고 하면 그렇고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이제 괜찮았던 영화
0: 추천해 줄 거
2: 좀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기 어렵지 않고 네. 편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햄넷이라고 있어요 영화.
3: 오, 햄넷? 영국 거.
2: 예. 네.
3: 역시 뭐? 셰익스피어.
2: 셰익스피어 이야기예요.
0: 그 햄넷 아니에요 그건?
2: 아 그거에 관한 이야기.
3: 네.
2: 아~ 실제로. 예. 그래서 어렵지도 않고 내용도 근데 되게 감동적이어서 보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추천.
2: 예.
0: 네, 영화.
2: 예.
0: 어 드라마는요?
2: 어 드라마는 이제 뭐 최근에 좀 깊이 보시는 분들은 깊게 보시는 분은 모자무사.
1: 아 모 모자무사.
2: 예.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창과 싸우고 있다. 이거 괜찮고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뭐 치사병 전설이 되다.
1: 어 치사병 전설이 되다.
0: 어 챙겨봐야겠네요. 네. 추천해 주셨어요.
2: 이미 완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1화로 보시면 또 끝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되게 깔끔하네.
2: 쉽게 쉽게 깔끔하게 보시 쉽게 쉽게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1: 그럼 축구로 한번 돌아가서.
0: 네.
3: 좋아요.
1: 여, 저기서 이제 맡아주고 저는 축구를 계속 네. 밀어낼 거예요.
2: 아, 저는 축구 얘기 좋아합니다.
1: 네, 네. 예. 그 정확히 얘기하면 축구 얘기까지는 아니긴 한데 두 분 다 유부남이신데 좀 이해해주는 편이세요? 축구 사랑을?
3: 와이프.
1: 네.
3: 뭐 축구 하는 거 저는 솔직히 뭘보다 실축까지 제일 좋아하고 네, 어릴 네, 때부터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저 유일하게 혼자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축구 하는 거.
1: 네,
3: 근데 그거는 절대 터치 안 하고 와이프는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도 된다.
1: 축구를 같이 보기도 해요?
3: 결혼하기 전에 보는 척은 해줬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한 번도 같이 거의 안 보는데 근데 이제 월드컵 때 진짜 한국 와이프인데 진짜 오늘 멕시코한테 져서 무드가 너무 다운되고 아~ 그런 진짜 극성 팬이에요. 네. 월드컵만 될 때. 그래서 그때 같이 보고.
1: 붙으면 어찌 보면 제일 위험한 건 피터씨일 수도 있겠네요. 한국과 잉글랜드가 붙는다고
3: 했을 때. 애국심이 진짜 세요. 애들도 솔직히 한국에 더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 쪽으로 네, 조금 네. 더 응원할 것 같은데 저도 몰랐어요. 저 진짜 한국 너무 좋아하고 2002년 때 그 월드컵 기억이 아니 그 기억이
2: 아니, 누가 뭐라고
3: 제
2: 왔는데.
3: 축구 역사에서 최고인데 네. 그래서 저도 붙으면 어떻게 될까 몰랐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기억나시죠? 그때 영국하고 대한민국이 8강에 붙었잖아요.
0: 네.
3: 근데 본능적으로 보다가 잉글랜드 응원하게 됐고 한국이 이겼으니까 좀 짜증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영국에서 살았으니까 컸으니까 잉글랜드 팬인가 봐. 근데 솔직히 잉글랜드 땅이었으니까 한국도 져줬어야 돼. 우리가 유일한 기회였어요. 왜

0: 중이야. 만약에 대한민국 그 월드컵 때 아니, 잉글랜드랑 붙었으면 아니, 진짜, 져줬어야 되죠.
1: 아니, 가만히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무 말이나 막 싸지르네. 아니,
0: 우리가 올림픽에 안 나가요. 한 번도 네. 안 나가요. 왜냐면 원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따로따로 월드컵 진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림픽에 연합으로 나가면 그게 살해될까 봐 네. 이제 월드컵 권도 하나만 줄 것 같으니까 네. 올림픽 안 나가는데 런던 땅에서 했으니까 한번 약간 이벤트성으로 나갔어요. 아. 그래서 긱 선수도 같이 뛰고 네. 네. 아.
2: 그러면 이제 슬슬 마피아 게임으로 들어갈 건데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2부로 가겠습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혹시 바다 갈라짐 현상 들어보셨나요?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에 길이 열리면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데요. 전남 진도가 대표적인 바닷길 명소 중 하나죠. 신비의 바닷길을 체험하려면 언제 얼마나 길이 열리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그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국립해양조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섯 번째 해양조사의 날이죠. 해양조사란 안전한 바닷길부터 해안선 항해를 위한 바다지도 또 해양지면까지 우리 바다를 조사해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김시은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코드쿤스트의 쿤텐 일요일 코너 판까지 마 피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월드컵 특집 축구에 금방 흥분하고 금방 신이 나는 축구 애호가 두 분, 맨유 팬 당군, 아스날 팬 피터, 그리고 헤어스타일 때문에 헤딩은 못하는 남자 축구 얘기하는 야구 선수 유일관 씨도 나와 계십니다.
1: 작가가 안티야 안티. 여사님.
0: 근데 헤딩을 하면 비껴갈라나?
1: 제 머리가 거의 축구장 잔디 같지 않을까요? 네. 마피아 게임은 해보셨어요?
0: 저 여기 한번 사실 예전에 마피아로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1: 오. 네. 그때 누구였죠? 넉살?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어땠어요, 성적이?
0: 제가 마피아였는데
1: 네. 이겼어요.
0: 마지막에 걸렸어요.
1: 아, 마지막에. 오, 4인 마피아였나 보다.
0: 맞아요, 맞아요.
1: 두 분은?
2: 저도 예전에 한 번에 딱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저는 마피아 아니었어, 다행히. 그거 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3: 저는 여기서 하는 마피아 이런 스타일은 처음 해봐요.
1: 네.
2: 재밌어요.
1: 그럼 뭐 이제 뭐 경찰 있고.
3: 네, 뭐 그런 거 그냥 다
1: 아침이 밝았습니다.
3: 네,
1: 그런 마음이야.
3: 네, 그런 느낌.
1: 오리지널 마피아.
0: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넉살 입고 이래서 뭐 잘하면 가볍게 속이겠다 했었는데 오늘 제가 느끼기에 당군 씨께서 좀 예리한 것 같아요. 뭔가 예, 뭔가 촉이 되게 예리할 것 같아요.
3: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0: 뭔가 통찰력 있어 보여요.
3: 맞습니다. 오늘 마피아 되시는 분 각오하세요. 제가 무조건 단번에 잡아드립니다.
0: 그러면은 오늘의 코너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인 씨의 목소리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4: 4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 3명은 시민, 1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의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네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합니다. 마피아가 살아남게 되면 마피아 승, 시민 3명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 승,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0: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2차 지목에서 마피아를 잡게 되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에 마피아를 잡으면 백상, 2차에 잡으면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2: 이거 진짜 저희한테 주는 거죠?
1: 그럼요. 네.
0: 그러면 지금부터 판까지마 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1: 네, 하나 뽑고 옆으로 넘겨주시면 네. 됩니다. 네. 축구 야구 말고 다른 덕질을 하고 있는 것은 입니다. 덕질.
0: 다른 덕질.
1: 이 두 분은 축구 말고는 다른 거 안 하실 것 같은데.
2: 아, 이쪽은 근데 영화하고 드라마
3: 챙겨보는데. TV나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너무 많이 보고. 피터는?
2: 나는 진짜 육아까지 하니까 축구 외에 덕질? 뭐가 있지? 그냥 애들이랑 노는 게 덕질인가? 왜냐면 게임 같은 거 같이 해주고 아들은 같이 뭐 포트나잇 같은 거 열심히 해주고 그런 거 덕질까지 되나? 네.
1: 그럼 저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요?
3: 네,
1: 축구 야구 말고. 근데 이 질문을 너무 많이 여기서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2: 진짜요?
1: 네.
2: 그럼 작가님이 게을르다는 얘기인가요?
3: 아, 이런 덕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1: 네. 여기서 많이 제가 언급해가지고.
0: 그럼 모두 여기 알고 계신가?
1: 네.
3: 뭐해?
1: 랩땡.
2: 랩땡.
1: 조립하는 거.
0: 블럭 장난감.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1: 그래요? 네.
2: 재밌죠.
1: 저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0: 네, 굉장히 저도 물론 이제 자리가 없어서 못 듣고 있는 게 너무 많긴 한데.
1: 진짜. 저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집에 쌓여 있고.
2: 와.
3: 네. 그럼 뭐 집에서 계속 혼자서.
1: 뭐 시간 날 때마다 만들어서 진열장을 사가지고.
3: 와.
1: 그 레고 전문적으로 하는 진열장 데가 하는 데가 있어요. 마이 뭐 땡땡땡이라고.
0: 뮤.
1: 거기다 이제 넣어놓고 이제 보는 거죠. 네.
2: 어떤 시리즈 뭐 특별하게 좋아해요?
1: 저는 약간 큼직큼직한 거 좋아해요.
2: 아, 그 비싼 것들. 진짜.
1: 뭐 최근에는 뭐. 포켓몬 땡땡 그 세 마리 합

0: 포켓몬
1: 세 마리 나온 거. 네, 그거 사서
2: 이제. 리자몽이랑.
3: 네. 아 진짜.
1: 네, 그거 다 있고 뭐.
0: 그럼 이제 완성됐을 때 어떤 뿌듯함 그리고 그거 딱 봤을 전시했을 때 그런 네, 어떤
1: 그 장이 이제 성취감. 조명을 켜놓고 네, 이제 보면서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덕질 뭐 있지? 저는 뭐 이거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거는 이제 뭐 골프를 제가 또 좋아해가지고
3: 네. 자주 쳐요.
1: 네. 거의 뭐 스케줄 없는 날은 거의 이제 라운딩을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골프 채널
3: 네. 잘 챙겨봐요.
1: 네. 아, 그런 거 많이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선수들 뭐 이제 스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많은 덕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골프 채라든지 뭐 용품 같은 거 이제
0: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야구 선수였으니까 투수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골프 하는 거랑 좀 이게 연관이 있나요? 어? 관련성이 좀 있어요?
1: 그 투수랑은 연관이 없죠. 타자가요. 이제 치는 거니까 아니, 연관이.
0: 손을 쓰니까.
1: 예. 네. 손 뭐 정확하게는 이제 잘 방향성은 좋은 것 같아요.
0: 아.
1: 예. 네, 저도 제구력 투수여 가지고
2: 뭔가 이렇게 딱 임팩트를 주는 힘이
1: 아, 예. 때리는 힘은 좋죠.
0: 어, 순간 딱 이게 될 것 같아요.
1: 예. 네. 그런 덕질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수들 훈련하는 거라든지 뭐 대회 가서 이제 뭐 구경하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3: 결혼하셨어요?
1: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3: 아, 예. 그래서 골프도 하고 싶은데 또 눈치 너무 볼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시간
1: 거의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2: 시간을 맞아. 저도 네.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해서 네. 시작했다가 네. 아니 이거 뭐 하루를 다 써야 되더라고요.
3: 그렇죠. 저도 이동하고 네. 또 밥도 그렇죠. 먹고
2: 또 연습도 그렇죠. 네. 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이상하게. 그래갖고 아 잠시 멈추자. 그래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4: 여기서 잠깐. 마피아는 바로 저 피터고요. 제시어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리니까 마피아 피터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3: 근데 어떻게 배웠어요? 저도 레슨 선생님한테 받다가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거 개인 트레이닝 막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1: 저는 그냥 뭐 운동신경으로 쳤던 것 같아요.
0: 야.
1: 레슨 안 맞고
3: 그냥 제대로. 혼자서
1: 네, 그냥 필드 바로 나갔어요.
0: 냅다 그냥.
1: 예. 네, 네.
3: 말이 돼요.
2: 어땠어요? 그렇게 나간 첫 필드는?
1: 근데 뭐 잘 맞진 않았어요. 예. 네. 근데 뭐 지금도 사실 너무 골프 자체가 예민한 운동이어가지고 운동신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골프를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뭐 80대 중반에서 후반
3: 네, 너무 잘 치는 거 아니에요?
0: 잘 치는 거예요?
3: 레슨 안 받고
2: 네. 엄청 잘 치는 거예요?
1: 네, 뭐 연습장도 안 가고
3: 네. 어떻게 가능해요?
0: 나 골프를 아예 몰라서
2: 확실히 타고나는 게 있나 봐요. 네.
1: 그러고 있습니다.
2: 운동 DNA는
0: 코코님은
2: 덕질? 저 덕질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아, 뭐 커피 정도? 커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1: 커피?
3: 집에서 막 만들고 네, 그래요? 네. 내려서 식으로요?
2: 내려서
0: 직접 뭐, 예, 바리스타 마냥
2: 시험 보는 것도 좋아하고 대회도 여러 번 나갔었고
3: 오, 진짜요?
0: 대회를 나가셨어요?
3: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면.
2: 자격증도 있죠.
3: 와 이거 너무 신기해. 많은 한국 사람들 약간 바리스타 자격증 있잖아요.
2: 네네.
3: 외국에서 커피숍 운영 안 할 거면 절대 딸 상상도 안 했는데 뭐 때문에 했다는 거죠?
2: 아 이게 그 이제 저 우리나라도 없어도 창업에는 문제가
3: 네.
2: 없어요.
3: 네 그렇죠.
2: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렸을 때 음악 하려는 장비를 사고 싶어서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 돈을 이제 마련하다 보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일한 카페가 그런 전문 바리스타들이 있어야만 하는 카페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깨 너머로 배우다가 좀 배운 게 아깝다 해서 이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3: 커피는 진짜 맛있겠다면 진짜 최고의
2: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진짜.
0: 그러면 집에서는 다 혼자 이제 해서 드세요?
2: 그죠 거의 혼자
0: 와우
2: 내려 먹고
3: 그런 기계 있어요 막 이렇게 탁탁
2: 집에서 머신은 안 하고 드립만 네. 해요 그래서 제가 딴 자격증은 다 드립 쪽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1: 갈아서
2: 네
1: 아
0: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되게 카마고 약간 네. 그거 맞아요 것 같아요.
0: 성격적으로 되게 뭔가 이렇게
1: 잘 어울려
2: 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좀 좀 여유롭게 시작하게 되긴 해요. 급해도.
3: 아 커피 만드니까. 네. 저도 그 브랜드 들어왔잖아요. 그 금색
2: 네네네네.
3: 그 패키지. 그거 주말에만 마셔요. 비싸니까. 근데 주말에 약간 소화갱 그거 막 냄새 맡으면서 너무 힐링돼요.
2: 맞아요.
0: 커피.
1: 커피 있으시고. 그러면은 당구 씨는?
0: 저는 진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거. 포스터 모으고.
3: 뭐 이런 포스터 게... 요즘 좋아요? 극장에 이제
2: 있나 포스터가
3: 그렇죠.
0: 근데 늦게 가면 없지.
2: 요즘에 가죠, 오히려 가죠. 구하기가 힘들구나.
0: 네.

0: 사람들이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서.
1: 예. 네. 가장 아끼는 포스터.
2: 얼마나 있어요?
0: 아, 그 정도로 막 되게 많진 않고. 뭐 귀한 거. 2, 3년. 아, 근데 포스터라는 게 되게 귀한 건 없는데.
1: 아, 그래요?
0: 없어요. 예, 그 영화관 가면 주는 거니까.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2: 막

0: 덕질할 게 있을 거예요.
1: 아, 저는 해보고 싶은 덕질은 있어요.
2: 어떤 거요?
1: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잘 모르거든요.
0: 네. 저도 야구를
2: 저도요.
0: 몰라요.
2: 네. 저도요.
0: 저도요.
1: 어렸을 때부터
3: 저도 여러분 몰라요.
0: 아, 이것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더 다순 것도 되게 신기하다.
2: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어디 가면은 저는 당연히 아, 축구를 더 많이 알겠지 했는데 야구가 훨씬 더 네. 많더라고요.
3: 요즘은 이제 요즘에는 인기 많아요. 그래서 아, 제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제가 알려줘야
0: 돼요. 국민스포츠잖아요.
1: 야구를 좀 빠져보고 싶은데
0: 나도
1: 네, 이게 너무 재밌대요. 빠지면 빠져보고 싶은데 뭔가 어떻게 빠져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이 있겠네요.
3: 아니 이렇게 같이 콘텐츠로 야구를 보러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야알못들이 야구장 가면 축덕이시니까 야알못들이 이제 야구장 가는 그런 콘텐츠에도 재밌을 것 같은데.
4: 네, 저는 빠질게요.
3: 네? 네.
4: 저는 야구에 관심.
3: 아 야구 안 한다고 지금.
4: 없고 크리켓은. 네.
1: 이 느낌이었구나. 그 어릴 때 축구 안 하면 친구 못 사귄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4: 네, 그랬나 봐요. 네.
3: 그럼 피터 씨는 덕질 어떤 게 있어요?
4: 아까 얘기했던 거 아마. 게임 정도 저는
0: 아, 게임
4: 하루에 한 번 무조건 그 모바일 게임 아들랑 같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약간 그
0: 뭐 퀘스트가 있나 보다.
4: 네?
0: 아, 그 맞아요. 퀘스트 같은
4: 그 퀘스트.
0: 거.
4: 네네네. 네. 그 포땡 게임에서 저도 안에다가 작년에 아들이 해가지고 한번 아 같이 시간 보내자. 왜냐면 스크린 하는 거 이제 약간 멈출 수 없잖아요. 애들 맞아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차라리 같이 하자. 그러면 얘기하면서 하고. 그런데 제가 오히려 훨씬 더 빠져버렸어요. 아들도. 그래서 아들을 괴롭혀요. 아들 하기 싫어도 오늘은 한번 해야 되잖아. 퀘스트 해야 되잖아. 그러면 숙제하다가 또 약간 빠져야 돼요. 저 때문에.
0: 그러니까 아들은 오히려 게임에서 지금 멀어졌는데 본인은 지금 중독됐다.
4: 왜냐면
0: 게임 중독됐다.
4: 모바일에서 하면 원래 랩톱에서 했어요. 근데 모바일에서 하면 그 타겟팅이 자동으로
0: 오토 타겟팅 되죠.
4: 너무 좋아요. 저 맨날 이겨. 그래서 막 애들을 막 이렇게 해서 총으로 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그 성취감이 너무 좋아요.
0: 초등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 내가 막상 이기고
4: 진짜 한 번에 죽여버려.
3: 아니 근데 지금
4: 미안해요 초등생.
3: 축구 얘기할 때보다 네. 게임 얘기할 때 더 신나는 것 같은데 지금
4: 너무 재밌어요. 그거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1: 정말 인기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4: 네,
1: 그
4: 네 저도 처음 해봤는데 진짜 중독성도 있어. 그 퀘스트 때문에 맞아요. 다른 스킨도 얻을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1: 게임. 아 그래요? 캐치를 못 하겠네. 아 뭔가 딱 티가 날 줄.
3: 근데 저희가 이게 예, 단어를 얘기 안 하면 벌금 1,000만 원이 있는데.
1: 맞아요. 네.
3: 아 진짜로.
4: 아 진짜요?
3: 네. 네. 단어를 다 얘기하셨겠죠? 뭐
4: 했겠죠.
3: 네. 그러면 저도 좀 의심 가는 분 있어요?
1: 아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데 뭔가
3: 누가요?
4: 저는 약간 드립 커피 얘기했을 때 드립 네.
3: 드립
4: 드립 드립
3: 드립이란 단어는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4: 진짜?
3: 네. 그 영어는 잘 안 나오고
4: 아 네. 진짜?
3: 네.
1: 퀘스트?
3: 영어가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1: 아니 저희에겐 영어지만 아, 피터에게는
4: 아 근데 퀘스트는 아, 영어는 진짜 안 나와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1: 커피는 나올 수도 네. 있죠.
4: 네. 아, 흔한 네.
1: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선풍기였어요. 제 기억에
3: 선풍기 네. 네.
4: 저는 모기였던 것 같아요. 저번에 모기
3: 아 나오셨어요?
4: 네 그때 했을 때
0: 아 내가 너무 이야기에 그냥 심취했네. 이거 게임이었지.
4: 어.
0: 맞다 찾아야 되는데 그냥 진짜 얘기를 울었어. 어. 캐치를 못했네.
3: 그래요?
0: 잠깐만.
4: 어떤 거나
3: 진짜 아니고.
1: 아, 나
0: 저도 근데, 진짜 아니에요. 골프?
1: 아, 저는
0: 아, 골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나지.
4: 그러니까 덕질 그 주제랑
3: 저는 약간... 확실히 시민인데 약간 좀
0: 저도 시민이에요.
3: 아, 그래요?
1: 저도 시민인데
4: 무조건 시민.
0: 시민 눈 봐봐.
4: 시민
0: 맞아?
4: 아 이쪽이구나.
0: 아니 나 진짜.
4: 아, 예.
1: 근데 저는.
4: 아 근데 거짓말 잘해.
0: 저 고민은 진짜 나 진짜 아니야.
3: 그럼 한 명씩 좀 예상을
1: 해보죠. 한번 예상해 보죠. 네,
3: 당구 씨는 누가?
0: 저는 코쿤 씨.
3: 코쿤. 저 제가 이 게임 승률이 굉장히 좋죠.
4: 진짜.
1: 아 진짜로.
3: 저는 코쿤 같아요.
0: 왜냐면 네. 아, 왜냐면
1: 진짜 바보 같은
0: 골때기인데 피터가 나를 몰자마자 갑자기 나를 그런 것 같아 하면서.
3: 그렇죠. 지금 둘 중에 한 처음에 명이야. 저를 했다가.
0: 어 아닌가?
3: 아니 저를 잠깐만. 했다가. 저는 진짜
4: 그러니까
3: 진짜 아니에요.
4: 너무 저는 진짜 약간 없이
0: 나의 환심을 사는 건가?
1: 아 근데
0: 나를
4: 그럴 수 있어
3: 진짜로 저는 승부에 강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
0: 그러니까 이기려고 지금
1: 네. 자 근데 아니에요
0: 피터
4: 저 아니라고
0: 피터
4: 무슨 단어로
0: 피터 피터다 피터
3: 저는 사실 단군
0: 저 진짜 아니에요
3: 단군 씨는 아닌 것 같고
0: 에 역시
3: 저 형 아니에요 그리고
0: 알아요 알아요 죄송해요.
3: 님이 형이에요.
0: 저도. 아, 저도. 예.

0: 모르게 저도 모르게 예.
1: 님이
0: 저도
1: 형이에요.
0: 희관 씨
1: 생긴 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0: 아이 그 절대 그렇게 판단 오해십니다. 오해세요. 희관 씨 전 아니에요. 아니죠?
1: 세 살이나 동생.
2: 세 살이나 동생.
3: 저 아니에요. 미친다.
0: 저 모르지.
1: 저는 무조건 코쿤.
0: 코쿤? 네.
3: 저도 코쿤.
2: 진짜 아니에요.
3: 저는 찐이니까 네. 이제 찐.
2: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만약에
3: 아 당근 연기 잘하잖아. 연기 영어 많이 보잖아. 그럼 연기 잘하겠지.
0: 너 축구 많이 봐서 축구 잘하나?
3: 잘해.
0: 못하잖아. 잘하긴 해.
2: 전 진짜 아니라고 그 미 저희 시민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네. 미음이 좀 컸어요. 하여간 다들 같은 글씨체일 거 아니야.
1: 오늘 미음을 많이 받네. 미음을 받아.
2: 미음이
0: 미음 받을 용기.
2: 미음이 좀 컸다니까요. 다들 크지 않아요.
0: 네, 알겠어요.
1: 미음이 컸어요? 네. 마피아네. 미음이잖아요.
3: 그러네요.
1: 마피아가 원래 맞아. 커 미음이
2: 원래 원래 바보가 주장이 세던데 항상.
1: 마피아가 미음이 크거든요. 진짜로. 제가 이거 항상 그 작가님들이 써주는 거 알잖아요. 미음이 마피아가 커요.
2: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저 진심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심으로. 아 진짜로.
3: 아까 그 커피 얘기하면서
0: 뭔가 섞었어, 그지?
3: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조금 있었어.
1: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0: 맞아. 대회가 있었다.
2: 아니 근데 그거는 다 이 저의 그거를 쫓아오신 분들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0: 알겠어요.
1: 그럼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2: 오케이. 그럼 일단 이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차 지목 아이고 1차 지목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1: 코쿤.
0: 대박이야.
2: 네. 뭐 하세요?
3: 맞네. 네. 맞네.
1: 그러면
0: 왜냐면 억울해하지 않아 지금. 네. 지금. 원래 나 같은 반응이 아 저 절대 아니에요.
1: 자포자기.
0: 자포자기 했어.
2: 저번에 아 진짜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걸린 거거든요. 아, 저번에.
3: 그 미음 네. 보고 싶네요.
0: 미음 좀 봅시다. 얼마나 큰지. 마피아의
1: 미음인가.
2: 형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형들이 멍청합니까?
0: 진짜인가?
1: 오! 오!
0: 잠깐만.
1: 저는
0: 지금 씨,
3: 백퍼. 아까 지금도 이거 봐 어떻게?
0: 나 진짜 아니거든.
1: 좀 어색하긴 했어. 어색해.
0: 자,
3: 이거 봐 이거 머리도 이거 뭐야?
0: 자, 여러분들 네.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2: 네, 저는 시민입니다. 시민. 네.
1: 한번 여기 네. 보여주면 돼요. 여기.
2: 저는 이쪽에. 시민입니다. 네.
0: 아니 다시 한번 복귀해 보세요. 네. 시민이고 전 네. 애초에 별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시어를 말할 새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1: 제시어를 말할 못하면 천만 원이라니까요.
0: 그러니까,
1: 제시어를 말할 시간도 없었다고요?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마피아라면 그걸 말할 시간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말할 그 건덕지도 없었다고. 계속 듣기만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포트나이트인가?
1: 예?
3: 그렇다.
2: 아, 그런 단어는 아니었어.
1: 막 던져요 갑자기. 당황했네 이제.
3: 그래
1: 여기다.
2: 아니 말이 갑자기 급격히 많아졌어.
1: 아까 게임할 땐 말이 없었거든요.
3: 무조건.
0: 둘 중에 한 명인데 잠깐만. 자. 야 누가 바본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려 아니야. 아 진짜 아니라고.
3: 아, 이거 봐.
0: 너지.
3: 이거
0: 희가 씨 진짜 나 아니에요.
2: 아 근데
0: 누군가는 지금 신났어. 자 신나 사람 보자.
3: 자 계속 오버.
0: 피터 진짜.
2: 아 100%야.
0: 진짜 피터야.
1: 누구라고?
2: 100%.
0: 피터라고.
1: 아 왜 이렇게 100%야. 귀가 얇아. 여기였다가
2: 아니야. 100%요.
0: 진짜
2: 믿어. 이게 귀가 얇은 게 아니고 이걸 던지면서 반응을 보는 거죠. 근데
0: 진짜 피터.
1: 저는 약간 피터 씨는 선생님 아니면 자격증 약간 이런 단어가 의심가긴 했거든요.
3: 자격증.
2: 그건 제가
3: 얘기했다고. 어 이쪽 얘기했어요.
2: 일단은 요쯤에서 2차 지목 가겠습니다.
1: 알았어.
0: 아 진짜.
1: 이게 마피아들이
0: 내 형이잖아. 내 형이잖아.
1: 여기도 형이에요.
3: 같은 우리 동갑이잖아.
0: 여기는 그 잉글랜드.
2: 형은 다양한 패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마피아들의 수많은 패턴을 봤을 거 아니에요.
1: 약간 진짜. 이게 궁지에 몰렸을 때 마피아들이 약간 이런 행동들을 절박하게 오히려
0: 한 명, 아 진짜 아. 나 너무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마피아일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님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이 꼴을 내가 본 게 너무 짜증난다. 누가 하면 범인일 텐데 계속 나를 이렇게 빨리, 몰아가는 꼬라지가
2: 빨리 지목하 네. 정하셨어요?
0: 네. 빨리 저희... 지목하러 가잖아. 아, 오케이. 속지 마.
1: 아, 알았어.
0: 알았어.
1: 왜? 들려.
0: 속지 마.
2: 2차 지목 가겠습니다.
0: 아이씨.
2: 하나, 둘, 셋.
0: 피터! 또! 좋다.
2: 잡았다.
1: 마지막.
2: 잡았다.
1: 식스센스 이후에 첫 관전이야.
2: 영국 마피아 잡았다.
1: 제가 계속 잡았다. 형이라고 해놓고.
0: 그렇지.
3: 너무 잘못.
1: 아니 잘못.
2: 결과는 당분이, 저희가 결과는 광고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잠깐만.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3: 그럼 결과를 한번 공개해볼까요?
4: 과연
3: 네.
5: 피터
3: 씨가 네. 한번 공개해 주세요.
5: 당근은 진짜 연기 진짜 짱이다. 진짜.
6: 뭔 소리?
3: 맞아요. 아니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처음에.
5: 하고 선생님.
4: 선생님 제가 말했죠. 선생님이라고.
5: 너, 제가 말하자마자 저.
3: 너 아, 평소에 쓰면 더 화냈을 거라고.
5: 네. 어떻게
4: 제가 여기 선생님 적었잖아요. 아, 이거 의심간다고
5: 어떻게 알았어?
4: 아, 느낌이 왔어요.
3: 아, 근데
4: 제가 이게 승률이 좋다니까.
6: 마지막 선택 좋았어.
4: 이게 근데, 한 편의 영화 같지 않았어?
6: 그럼 이게 영화. 계속 시스템스
4: 공격하다가
6: 시간아. 캬.
5: 사기꾼. 사기꾼.
3: 대한민국.
5: 대한민국.
3: 선생님 언제 얘기했지?
6: 대한민국이 1대1로 먹었습니다.
3: 대한민국! 발렸어.
5: 잉글랜드
3: 이겼다 우리가. 2대1로.
5: 16강에 만났을걸.
4: 와 근데 선생님 적었잖아요 제가.
3: 아, 선생님이 근데 잘해. 선생님이 언제 나왔죠?
5: 그 골프 배우는
6: 아~ 선생님. 거기서 물어보면서 그지.
5: 근데 바로 적으니까 오 진짜 대단한데.
3: 환상적인 수루패스였네요.
4: 잘 됐네요 이거. 월드컵 경기 보면서 치킨 먹으면 되겠네.
3: 영국 잡고 치킨 먹고.
5: 짜증나네.
4: 재밌었어.
3: 네, 아, 이거 좀 빨리 잡는구나.
5: 재밌었어요.
3: 확실히.
5: 전 다시 안 해요.
3: 그럼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늘의 소감.
5: 너무 재밌는 게임하고 축구 얘기도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6: 아, 끝난 건가요? 한 게임
5: 더 하면 안 돼요?
6: 너무 재밌는데?
5: 같이 도파민 있네. 16강 그 게임 하는 거 같아요.
4: 언제든지 또 나와주세요.
3: 영국 잡으면 재밌죠.
4: 다음에 배디 오면 또 듣기 싫은 목소리 또 옆에서 들으면 오디오 끄면 되죠.
6: 게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원래 오디오를 다 끄고 효과음만 축구공 소리만 이렇게 하신 분들 많다는 거.
4: 당민 씨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6: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사실 저도 희관 씨도 너무 예능에서 잘 보고 있어요.
4: 아예예 감사합니다. 예,
6: 그리고 코쿤 씨도 같은 인천 출신이라서 제가 또 그리고 우리 피터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는데 여전하네요. 거덜대는 거.
5: 유수가 했다니까.
4: 알겠습니다.
3: 아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아 제가 아 전 제가 마피하길 바랬는데 좀 아쉽습니다.
5: 네
3: 유희관 씨랑 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코쿤의 텐 세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등하세요.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짧은 콘텐츠 쇼폼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엔 다시 롱폼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피로감을 느껴서 그런 건데요. 가끔은 빨리 넘기는 것보다 천천히 오래 즐기는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보내고 싶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새소년의 긴 꿈으로 6월 21일 일요일 딘딘의 뮤지카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한동안 쇼폼 콘텐츠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롱폼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셨다라고 합니다. 쇼츠나 릴스처럼 계속 스크롤에 넘기는 것 때문에 스크롤 피로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저희 채널도 사실 영상 이번에 막 밴쿠버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 낼 때 막 길어지면 약간 아, 너무 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조회수에 크게 지장이 없어가지고 예. 그거 말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느끼는 게 저는 애초에 쇼츠를 좀 안 보다 보니까 그리고 너튜브 콘텐츠도 약간 볼게 별로 없는 느낌? 예. 그래서 요즘 월드컵 하이라이트 좀 많이 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예. 저는 요즘 뭐 요즘 드라마 좀 많이 봅니다. 요즘 참교육도 좀 보고 그리고 그 취사병 전설이 된단가? 그것도 좀 보고 예. 아 그거 재밌어요. 그거 되게 딱 그 가볍게 킬링으로 보기 딱 좋은 소재들이어가지고 예. 그런 드라마 좀 생각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함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깨 안 전화.
1: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반찬 가게에 들렀다. 요즘 진짜 잘 나오네 감탄하면서 둘러보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잡채가 보이는 거다. 살까 말까 고민하는 나에게 반찬 가게 사장님이 건넨 한마디. 이거 딱 한 팩 남았어요.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최낙타의 그램미였고요. 닉네임 내꺼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갔는데 잡채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딱 한 팩 남았다는 말에 결국 사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라고 하면 무조건 사게 되지 않냐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관심 없는 제품은 마지막 하나 이런 거 떠도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배달 어플에서 장 볼 때 이렇게 들어가면 뭐 마지막 남은 하나 막 이러면 사실 저는 제가 필요한 거 아니면 크게 막 오 하진 않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이렇게 배송을 시킬 때 뭐 칫솔 같은 걸 살라 그러는데 아 뭐 사지 하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지막 남은 하나 뭐 이러면 아 약간 요거 좋은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싹 들 때가 있죠. 제 지갑을 열게 만드는 멘트. 한정판은 전혀 저한테 관심 없는 거고, 이제 이거 입고 예정 없다 이거는 아, 앞으로 입고 안 되면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거. 아 삼촌 사줘 바로 열리죠. 바로 열립니다. 그거 말고 리뷰에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이런 거 보면은 아씨 얼마나 올라가지 약간 이런, 야 이거 얼마나 올라가지 하고. 아 건강 웰니스는 좀 안 사요. 왜냐면 그거 너무 가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산 게 그 뇌, 아 너무 사기 같네. 머리띠 같은 건데 이 뇌파 이렇게 띠디디디 해가지고 약간 찌릿찌릿해서 이게 뭐 여기 전두엽에 뭐 이렇게 자극을 살짝 줘서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고 약간 머리가 지친 거를 좀 풀어주는 그런 기계가 있다 그래서 샀는데, 그걸 사면서도 내가 야 진짜 너무 가짜 아니야? 했는데 가격이 그래도 좀 나가요. 막 엄청 싸진 않고 그래도 한 좀 나가니까 야 그래도 이거 거짓말 하겠어 약간 이러면서. 예. 아 참. 자 사연 보내주신 내꺼야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제로 바이 원 러브송, 그리고 스텔라장의 아이고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6639님이 내일 종강입니다. 마지막 시험 보자마자 바로 동기들과 총캉스 떠나기로 했어요. 일 바지도 세트로 맞췄는데 기대돼서 시험 공부가 손에 안 잡히네요 해주셨는데 야 이런 총캉스를 진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거 약간 대학생들의 약간 로망 같은 건가? 자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 저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긱스의 오피셜리 미싱 유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생수원샷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나 약재 달인 물도 물 대신 오랜 기간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오랫동안 보리차를 마셨는데

이 말 듣고 바로 생수 주문했잖아요.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건강관리도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목에 물이 들어간 노래를 모아서 물을 마시자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생수 원샷님이 물을 마시자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하루에 물 얼마나 마시냐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 그래도 꽤 많이 마셔요. 저는 라디오 할 때는 보통 라디오 할 때만 한 1리터 넘게 먹는 것 같고, 저 녹음하거나 이러면 진짜 그 한 뭐 노래 녹음할 일 있거나 이러면 그 녹음 한 프로가 이제 한 프로라고 부르거든요. 그 녹음실 빌려놓는 거. 그럼 4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물 한 2리터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엄청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물 500ml를 들고 시작을 하고 좀 마시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 마시면 이제 또 물 사고. 저 근데 어릴 때부터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늘 저는 생수를 늘 들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뭔가 물병을 늘 들고 있는? 예, 그래서 친구들이 늘 저는 물을 갖고 있으니까 물 좀 하면 맨날 제가 물을 주고, 제 친구들은 야 도대체 생수를 왜 사냐 편의점에서 이러는데, 저는 늘 생수를 사서 마셨던. 예. 자, 생수 원샷님이 보내주신 물을 마시자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다영 피처링 수빈의 댄싱 온 더 워터, 그리고 B1A4의 물 한 잔입니다.

자, 다영의 댄싱 온 더 워터 그리고 B1A4의 물 한 잔 듣고 오셨고요.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했다 그만둔 거 있냐 해주셨는데 많을 텐데 분명히 많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 예. 저도 약간 건강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살짝 그 약간 귀가 얇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자, 생수 원샷님의 플레이리스트 물을 마시자에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악뮤의 물 만난 물고기, 조지 코스믹 보이 피처링 PH1의 워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물고기 조지 코스믹보이의 워터 듣고 오셨고, 요즘 건강 지키려고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이 있냐 해주셨는데, 자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면서 이제 씻으러 갑니다. 그래서 씻고 나와서 이제 올리브유 알약이 있어요. 그게 약간 그 속을 좀 편하게 해주고 뭐 포만감을 조금 더 만들어준다 뭐 이래서, 그리고 빈속에 먹으라 해서 그거 먹고, 그다음에 식전 먹는 효소를 이제 세 개를 챙겨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11개 정도 꺼내고, 반숙돼 있는 계란 두 개 꺼내고, 그 프로틴 쉐이크 하나 꺼내가지고 가방에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이섬유 포, 식이섬유 이런 거 하나랑 비타민, 그리고 종합 비타민 액상 있는 그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약간 그거랑 복합적으로 약간 컨디션 올려주는 그런 거 하나 딱 챙기고 가방에 넣고, 마시는 마그네슘을 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열이 좀 많다 보니까 열 내려주는 한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기 전에 턱걸이 봉에 매달려서 한 1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몸을 좀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이제 그리고 그 뭐냐, 그거 뭐지? 칼륨? 칼륨을 먹어요. 칼륨. 그 칼륨 이렇게 가루로 된 거 있는데 그게 약간 붓기 빼준다 그래서 그거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제 그걸 이제 먹어요. 오늘 가지고 나온 것들을.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이나 점심을 그렇게 넘깁니다. 예. 그러고 좀 있다가 이제 저녁 먹을 때쯤에 또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모여 있는 거 그거 먹고,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오메가3 먹고 유산균 먹고 그리고 또 그 칼륨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 그래서 자기 전에 먹고, 예, 그리고 멜라토닌을 먹고, 예, 그러고 폼롤러를 하고 이제 잡니다. 예. 영양제만 먹어도 물 엄청 마실 것 같다 해주셨는데, 아니요, 그 물 한 번에 그걸 다 털어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고수의 영양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매형이랑 그 저희 마르코랑 이야기하다가 들은 건데, 금연하는 거 중에 그 알약이 있대요. 그래서 29일인가 먹으면은 금연이 되는 알약이 뭐 나라에서 이렇게 뭐 그거 해서 받으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국에? 그랬더니 한국이라고 그래서 아니야 이탈리아일걸? 그랬더니 아니야 한국이야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시도하려고 지금, 예, 금연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자 어쨌든 이어서 생소 원샷님의 플레이리스트 물을 마시자에서 권은비의 Underwater, 라이즈의 Something's in the Water, 그리고 너드 커넥션의 Waterfall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틴틴의 뮤지컬 일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모전여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낳으면 예쁜 드레스를 입혀놓고 같이 공주놀이를 하는 게 제 작은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생각과 조금 다르네요. 우리 딸은 공주 드레스보다 공룡 티셔츠를 더 좋아하고 인형보다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장난감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처음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싶었는데 엄마께서 저도 인형보다 자동차 장난감을 더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핏줄은 못 속이나 봐요. 딸이 좋아하는 것과 제 로망을 합친 장군 공주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모전 여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저는 부모님의 어떤 점을 닮은 것 같냐 해주셨는데 저는 엄마의 예민함을 닮았어요. 엄청 예민해요, 엄마가. 근데 그게 뭐 주변 환경에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의 작은 행동을 이렇게 관찰을 안 하고 싶어도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막 아, 이 사람 지금 그거는 뭐 그 사람 아까 왜 그랬니? 약간 이런 것들? 예, 근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너무 피곤했거든요, 엄마가 그러면. 근데 자연스럽게 그걸 제가 물려받아서 참 불편합니다, 그게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 사소한 사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고 뭔가 아, 저 사람이 이걸 한 거가 지금 약간 뭐가 불편했나?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아빠의 약간 그 표현하지 않는 약간 그냥 뭔가 그 시절에 가장은 약간 힘들어도 그냥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당연히 내 일인 것처럼 묵묵히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배우지 않았나. 예, 그래서 가족들이 막 얘는 이

스케줄 안 이렇게 많은 스케줄 하는데 안 힘든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때 안 힘들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예. 근데 저희 큰 누나는 계속 얘기해요. 힘들다고. 뭐 하나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안 하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 예. 그래서 한 번은 내 스케줄을 한번 싹 다 읊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 오늘 얼마 못 잤어 막 이러면 다 얼마 못 자는데 세상 사람들. 막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자 모전 여전님의 플레이리스트 장군 공주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이효리의 727의 뱅뱅 그리고 NCT 127의 소방차입니다.

크게 소리쳐 Fire truck. Fire truck.

방차. 자, 이효리의 7277뱅뱅의 NCT127의 소방차 듣고 오셨습니다. 어렸을 적 최애 장난감이 뭐였냐 해주셨는데 제 최애 장난감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유치한데 제트카라는 게 있었어요. 제트카. 근데 그게 이제 장난감인데 막 그 숫자가 1, 2, 3, 4, 5, 6, 7, 8, 9까지 써있나? 아무튼 그렇고 뭐 별샵 자리에 이 왼쪽 오른쪽 그리고 0의 스타트 버튼 아무튼 이런 약간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막 1, 2, 3, 4, 5, 6, 7 누르고 왼쪽 누른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면 얘가 그거 모양의 입력된 값으로 막 돌아요. 막 이잉 하면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돌았다 막 이렇게 막 두 바퀴 돌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벌구가 나중에 커서 이야기했던 건데 제일 부러웠대요. 그게 나는 너가 갖고 있던 것 중에 그 제트카가 제일 부러웠다라고 이러는데 저도 그 제트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 오면 맨날 그거 갖고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은 아마 구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은 좀 유치한 거니까. 자, 모전여전님의 장군공주 플리에 있는 노래 카라의 Pretty Girl 그리고 서인영의 신데렐라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새벽 햇살이 드리원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창문에 걸어둔 커튼을 걷어 세탁을 했습니다. 다 말리고 걸었더니 방이 섬유유연제 향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향기롭게 잠에 들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튼을 싹 젖히고 하루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숙면을 위한 잠이 보약풀리 보내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새벽 햇살이 드리원님이 잠이 보약풀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냐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사실 1도 동의를 못했죠. 예. 본 잠이 보약이야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와 진짜 잠만큼 중요한 게 없다, 약간 그냥 잠이 전부다 인생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요즘은 뭐 놀 시간이 있거나 이래도 아 자는 게 최우선이다 이러고, 오늘 수면 5시간 반 했습니다. 5시간 반. 예. 그래서 좀 피곤한? 예. 그래도 못해도 한 8시간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예,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일찍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예. 자, 근데 사실 현대인들 다 5시간 정도 자죠. 예, 저도 그 뭐 연락을 이제 하거나 연예인들끼리 뭐 촬영하고 단톡방 있고 이런 거 말고, 사실 현대 이 직장인분들하고는 단톡방을 가질 일이 없다가 대만 갔다 온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아직도 단톡방이 있긴 한데, 막 옛날처럼 활성화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얘네가 제 라디오를 듣고 뭐 고생했다고 이렇게 막 다들 잘 자 이렇게 보내고, 새벽 한 6시쯤에 아 출근하기 싫다 뭐 이런 걸 보면, 아 얘네도 진짜 못 자는구나 약간 이런 거 보면서, 그래 감사하지 약간 하면서, 예, 하게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새벽 햇살이 드리원님이 보내주신 잠이 보약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프롬의 달의 뒤편으로 와요. 온유 이진아의 밤과 별의 노래입니다.

자, 프롬의 달의 뒤편으로 와요. 온유 이진아의 밤과 별의 노래 듣고 오셨고, 예능 촬영하면서 야외 취침하면 어떠냐, 힘들어서 바로 기절이냐, 아니면 그래도 잠을 많이 설치냐 해주셨는데, 그건 잔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제가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촬영을 가면 자고 일어나면 얘네가 수면 패턴을 분석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술 좀 많이 먹고 과음하고 자면은 자고 일어나도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면 시간이 막 7시간을 했을지라도 깊게 잠든 건 막 2시간 40분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 수면 상태가 계속 깨 있고. 근데 1박 2일 촬영 가서 이제 야외 취침하거나 뭐 그러면 사실 뭐 자봤자 많이 못 자요. 뭐 한 5시간 자나 막. 그럼 보면 거의 수면 점수가 진짜 최악이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 됐으니까 여름에는 그 잘 때는 그래도 좀 조금 괜찮은데 자고 일어날 자고 있다 보면 갑자기 너무 뜨거워요. 막 텐트가 안에가 이제 막 열이 달궈지면서. 예.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계속 뒤척이고 막 하는 건데 또 너무 피곤하니까 못 일어나요. 막 땀 질질 흘리면서 계속 자고. 그래서 이게 과연 사람에게 맞는 예능인가? 그리고 자꾸 헤이헤이 해줬다고 우리한테 이러는데 더 헤이헤이 해줬다간 죽겠어 사람. 아니 맨날 예고편에 더 이상 헤이질 순 없다 뭐 이래. 매주 오프닝에 여러분들의 초심을 잡기 위해 뭐 헤이 요즘 뭐 많이 헤이헤이해진 여러분들을 위해. 아니 진사보다 더 타 방송사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예, 어쨌든 매주 메인 PD가 주 PD가 매주 문자요. 많이 힘들 거야. 아니 지난주에도 힘들었잖아. 매주 좀 나아진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약간 야 이게 과연 우리가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무서운 게 또 돼요. 그게 열받는 거야. 그게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되는 줄 알고 막 더더더더 하는데 이러다 진짜 아니다.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새벽 햇살이 드리원님이 보내주신 잠이 보약 풀리에서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윤 부장님께. 몇 년 전 우리 팀이었던 윤 부장님, 옛날에 제 승진 반대하셨다면서요. 이제 그때 진실을 알게 됐네요. 반대하는 이유도 딱히 없었다던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부장님이 좌천돼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실 때 속으로 엄청 기뻐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디 지금이라도 마음 곱고 넓게 쓰고 계시기를 바랄게요. PS, 부장님이 그렇게 싫어한 저 지금 아주 잘 나갑니다.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익명으로 보내주신 편지 소개해드렸고 같이 신청해주신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 BGM이 너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감정이 몽글몽글한 약간 이런 BG여가지고 저는 또 윤 부장님께 점점점 돼 있길래 막 너무 보고 싶다, 그립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뭐 옛날에 제 승진 반대하셨다면서요? 이제야 그때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힘드셨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부장님이 참 고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좀 잘 읽다가 점점 읽는데 어? 어? 이 톤으로 읽으면 안 됐구나 약간 이 생각을 했죠. 네. 어쨌든 네. 누군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느껴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뭐 종종? 네. 근데 저도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이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근데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날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막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그 행위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나 싫으면 나도 그냥 굳이 뭐 이 사람 좋아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날 좀 싫어하는 느낌이면 물어봐요. 왜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냐 솔직하게 말해달라. 그러면 뭐 이런 게 싫었다 하면 아 근데 그거는 약간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나 그런 거 아니니까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납득이 안 가면 너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풀고 가는 걸 좋아하고 안 볼 거면 안 볼 거고 볼 거면 보자 약간 이런 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유명한 얘기인데 쇼미더머니 때도 스윙스가 저 처음에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가서 아니 사람이 좀 잘하려고 하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면 좀 성의를 보여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나는 랩 너가 랩을 먼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외형을 꾸미는 아 헛소리 하지 말고 이제 아 그러면 그냥 남자답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너 되게 남자답네. 넌 진짜구나. 넌 어디 가서 내용 안 하겠다. 야 친하게 지내자. 약간 이게 이제 네. 근데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갔는데 내가 납득 안 되는 말이면 아, 뭔 소리야 하고 안 보는 것 같고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전 도영의 반딧불 심규선의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데이먼 시어의 블랑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바이.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민과 떨림을 소동이라 표현해봅니다. 참 다양한 결의 소동이 있겠지만 그중 내면의 기분 좋은 소란스러움을 편안하고 아늑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6월 22일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월요일을 맡고 있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입니다. 1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소수빈의 사랑의 소동이었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하고 싶은 음악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번호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2220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유리 언니. 오늘 언니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사연 보내봐요. 저희 학교 음악쌤이 대중음악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싱어송라이터의 예시로 언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언니 얘기를 꺼냈더니 엄청 좋아하신다네요. 언니 덕분에 음악쌤이랑 부쩍 친해졌어요. 220님 반갑습니다. 오, 근데 대중음악 역사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영광입니다. 선생님께도 220님께도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많은 거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52님 사연입니다.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은 영원히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다는데 요즘 유리 언니가 좋아하는 건 뭔지 궁금해요. 저는 유리 언니가 좋아요. 5월 5일에 청춘 신청합니다. 8052님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무언가를 순수하게 동경하고 몰입할 때 삶이 가장 생동감 있게 움직이곤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청춘이라는 건 이제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테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엄청 소소해요. 퇴근하고 게임할 때.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씻어서 잠들기 전까지 여유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리고 해는 뜨거운데 바람이 불면서 선선할 때 기분이 좋고 이런 소소함들을 좋아하곤 합니다. 노래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5월 5일 분들의 청춘은 무엇이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5월 5일의 청춘 그리고 참깨와 솜사탕의 여기까지인가요? 입니다.

5월 5일의 청춘, 그리고 참깨와 솜사탕의 여기까지인가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신주현님 사연입니다. 엄마한테 간이식 해드리고 입원 중이에요. 수술도 잘 끝났고 회복 중인데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병원이 불편해서 잠이 잘 안 와서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앞으로 엄마랑 저가 아무 일 없이 건강히 태어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엄마 사랑해. DJ님 목소리가 편하네요. 신주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이식이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큰 수술이잖아요. 잘 끝나고 회복 중이시라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잡은 적이 종종 있어서 무엇이 불편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회복할 때는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잘 주무시고 씩씩하게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6738님 사연입니다. 달인의 별 듣고 싶어요. 일일 알바하고 들어가는 길이라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잠을 좀 깨려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들려주시는 노래가 다 좋아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6738님 반갑습니다. 노래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이게 사실 저만 고르는 게 아니고 좋은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달인의 별, 그리고 구원찬의 사랑하는 너에게 두 곡입니다.

나에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이원주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율디.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다지만 반대로 너무 잘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설렘을 듣고 아쉬움도 들어봅니다. 그리고는 그저 웃습니다. 사실 아무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나눕니다. 뻔한 잔소리 비슷한 걸 서로 늘어놓지만 그것들이 모두 사랑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웃기게, 치열하게, 게으르게 우리들은 순간순간을 잘 살고 있네요.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신청합니다. 이원주님 반갑습니다. 근데 글을 읽는데 원주님은 참 그 감정의 파동을 대단히 유연하고 성숙하게 수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뻔한 잔소리나 일상의 이런 사소한 틈새마저도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로 묶어낼 줄 아는 그 시선이 서로서로의 그 관계 지속성을 높여주는 가장 단단한 힘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꽤나 괜찮을 때가 많겠죠. 잘 찾아봐주고 알아봐줘야죠. 그리고 김은우님 사연입니다. 올해 초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페스티벌에서 유리님이 노래 부르는 걸 보게 되었어요. 유리님의 노래로 위로를 많이 받고 있던 차라 일부러 찾아간 거긴 했지만 유리님의 귀여운 모습에 계속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나는 원래 잘 웃는 사람이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힘든 일은 끝나지 않았지만 운전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천천히 해보면서 제 삶을 행복하게 채워나가고 있어요. 드라이브하면서 유리님 노래를 부르는 게 저의 작은 행복이랍니다. 올해 가장 힘이 되어준 노래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신청합니다. 새벽에 율디 목소리 들으니까 싱숭생숭했던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항상 고마워요 유리님. 김은우님 반갑습니다. 무대를 잘 보셨나 봐요. 근데 드라이브 하면서 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되게 궁금해요. 아무튼 늘 지혜롭게 스스로를 잘 바라봐 주시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느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핑크 스웨츠의 And My Worst 그리고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입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핑크 스웨츠의 And My Worst 그리고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백아현님 사연인데요. 유리 언니, 언니는 누군가를 좋아하다 보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거나 혹은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까지 좋아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꽤나 많은데요. 요즘에는 언니를 좋아해서 언니의 밴드 세션 분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니의 노래를 들으면 밴드 사운드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중에서도 드럼이 주는 에너지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세션 분들하고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최유리의 태양여행 신청합니다. 백아연님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연주자분들에게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무대는 정말 제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저보다도 더 고생해주시는 멋진 분들입니다. 다들 아연님의 마음을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재밌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아연님

어떻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게 된 경우 많죠. 근데 저는 좋은 것만 좋아하고 나쁜 거는 영원히 나빠합니다.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고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잘 즐겨야죠.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의 태양여행, 그리고 넬의 상실의 관성입니다.

최유리의 태양여행 그리고 넬의 상실의 관성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0862 나용준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유리님. 오늘도 잠이 꾸벅꾸벅 오는데 잔잔한 목소리 들으러 이 시간까지 잘 버텼네요. 어떤 선곡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유리님을 응원해요. 스와이의 악수 신청합니다. 나용주님 반갑습니다. 늘 좋은 신청곡들이 많아서요. 제가 아는 건 정말 몇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의 바라 그리고 스와이의 악수입니다.

루시의 바라 그리고 수아이의 악수 듣고 왔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라디오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리도어의 검은 하늘 아래 그리고 A Fine Friends의 스완송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

0: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웨스턴 카잇의 짝사랑이었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4643님 사연입니다. 출장 때문에 인천공항 가는 중인데 유리님 목소리와 좋은 노래에 잘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은 휴게소입니다. 새벽 바람이 시원하네요. 신청곡은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입니다. 4643님 반갑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갔는데 그날따라 수속도 빠르고 사람도 많이 없고 좋더라고요. 이게 3시간 전에 도착하니까 여유있게 있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휴게소에서는 회오리 감자를 꼭 드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그리고 고고하게 모래알입니다.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그리고 고고학의 모래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2829님 사연입니다. 유리 양념, 선선하니 밤 공기가 참 좋습니다.

유리초이님의 이것밖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29님 양념하세요. 밤공기 참 좋죠. 이것밖에는 부르기야 불렀는데 듣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조금 이따 같이 듣고요. 이어서 9551님 사연입니다. 언니, 숙제하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엄지손가락만한 벌레가 있는 거 있죠? 기겁해서 바로 아빠 불러왔는데 세상에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방을 다 뒤져도 안 보여서 아빠가 일단 그냥 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타닥타닥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방 조명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불 끄고 핸드폰 후레쉬로 내일 필요한 거 챙겨 나와서 거실에서 자기로 했어요. 오늘은 아주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곽진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신청합니다. 951님 반갑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벌레? 저 절대 못 잡아요. 저는 제가 대신 집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요. 엄지손가락? 바퀴벌레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마귀? 아, 정말 싫고. 꼭 도움 요청하고 오면 없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곤충들은. 타닥타닥 소리는 뭔가 글자로만 봐도 이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벌레랑 같이 자다니 정말 괴롭고요. 무사히 벌레가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이것밖에, 그리고 곽진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입니다.

최유리의 이것밖에 그리고 곽진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황지희님 사연인데요. 오랜만에 사연 쓰는 고등학생 모래예요. 저는 이제 수능을 거의 5달 남기고 혹여나 감기에 걸릴까 밖에 잘 다니지도 않다가 얼마 전 엄마랑 단둘이 노래방 데이트를 다녀왔어요. 요즘 듣는 노래들의 대부분이 언니의 노래들이다 보니까 노래방에 가서도 언니의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엄마께서 거의 모든 노래를 알고 같이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마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딸이 좋아하니 엄마도 많이 찾아봤다고. 조금만 더 힘내서 대학 가면 엄마랑 콘서트도 같이 가자. 엄마가 꼭 보내줄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세심하고 다정한 엄마였지만 이번에 또 한 번 크게 감동받았네요. 한 공간에서 유리 언니의 노래 소리를 듣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더 힘낼게요. 황지혜님 반갑습니다. 이게 심리적 압박감이 클 때는 정서적인 환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잘 낮춰야죠. 어머님께서 이제 지희님이 좋아하시는 제 노래를 같이 관심 있게 들어주신 게 저도 참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엄청난 지희님의 큰 복이잖아요. 그런 다정한 부모님을 만나는 거. 어머니랑 꼭 콘서트 놀러 오세요. 저도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0968님 사연인데요. 율디 안녕하세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연 남겨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모바일 카드 게임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었어요. 연속 100일 출석이라 괜히 뿌듯하네요. 율디도 모바일 게임을 꽤나 좋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율디가 가장 좋아하는 모바일 게임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나는 마음을 담아서 타일라의 She Did It Again 신청합니다. 0968님 반갑습니다. 모바일 게임이요. 저는 노노그램이라는 게임도 하고 나사 빼는 게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게임은 아시겠지만 정말 스스로 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둘 다 과도한 게임 이용은 하지 않는 거로 해봅시다. 그래도 100일 축하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구름의 마피아 그리고 타일라의 She Did It Again 듣고 오겠습니다.

구름의 마피아 그리고 타일러의 She Did It Again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한예림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율디. 오랜만에 사연을 남겨요. 율디는 이번 여름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저는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가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건데 막상 실천에 옮기려니 겁이 나서 괜히 미뤄왔던 것 같아요. 고작 한 달이라는 시간이고 해외도 아닌 국내인데도 왜 이렇게 많은 망설임이 드는 건지. 떠나버리면 사실 별거 아닌 걱정일 텐데 말이에요. 가끔은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요. 아무튼 늘 봐오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보며 여유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인류의 정면 돌파 신청합니다. 한예림님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계획, 저는 사실 특별한 계획을 계절마다 세우는 편은 아니에요. 여행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매년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주도 한 달 살이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을 다 멈추고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 번쯤 여유가 된다면 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막상 가면 엄청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좋으려고 노력해야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한 선택에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안전히 다녀오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은의 우리는 같은 음악을 듣고 그리고 신인류의 정면 돌파입니다.

이번 주에 잠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학원 끝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인사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간식 사준다고 하고 용돈 주려고 하고 밥 먹고 가라 하고. 사실 저는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슬퍼서 집에 와서 운 거 있죠. 앞으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하게 됐어요. 엄마 사랑해. 신청곡으로는 이아람의 느림의 미학 신청합니다. 이채미님 반갑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어머니는 목숨 걸고 낳아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예쁘겠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는 비교를 아예 못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거창한 효도를 할 필요까진 없겠지만 소중한 마음이 들 땐 그때그때 표현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잘하셨네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이아람의 느림의 미학, 그리고 옥상달빛의 울거나 춤추거나입니다.

이아람의 느림의 미학, 그리고 옥상 달빛에 울거나 춤추거나 듣고 왔습니다. 0616님 사연인데요. 유리님, 이번 주도 잘 들었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냉방병 항상 조심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자야 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616님 반갑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딱이네요. 모두 냉방병 정말 조심합시다. 진짜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도 많이 드시고요. 에어컨은 그냥 적당히 쐬는 게 뭐든 적당히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SBS의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 또 많은 이야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김산의 12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슬리피의 아유 슬리피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 내용물이 줄지 않고 끝없이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데요. 설화에나 나올 법한 화수분이 우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공유 냉장고가 바로 그 보물단지죠. 착한 냉장고, 둘의 냉장고, 행복 나눔 냉장고.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식료품과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할 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규칙은 비슷합니다. 또 냉장고가 빌틈 없이 제철 과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시원한 음료수 등으로 가득하다는 점도 꼭 닮았고요.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마법의 보물단지, 그 비밀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1: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아직 누군지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TMI. 현관에 택배 쌓여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쿨의 너의 집 앞에서입니다. 친구들, 온라인으로 물건 많이 구입하시나요? 저도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장 최근에 산 거는 세제랑 섬유유연제.

이제 이게 또 한번 시키면은 하나씩보다는 두세 개로 구매를 하는 게좀 확실히 저렴하더라고요, 묶음으로. 그래서 이 현관 쪽에 좀 아직 있습니다. 예, 뜯지도 않고요. 요즘은 현관 택배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뭐 정말 심각한 병은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택배를 기다릴 때까지는 정말 설렜는데 막상 택배가 도착하고 나면 기다렸던 마음이 무섭게 식어서 수일 동안 현관에 택배를 방치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택배 개봉 귀차니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옷이나 신발은 오자마자 뜯어보고 생필품이잖아요. 뭐 말씀드렸던 세제 섬유유연제 이것도 아직 포장도 안 뜯었거든요. 세탁기도 아직 돌릴 때가 아니어서 그래서 안 뜯고 아직 현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막상 택배가 잘 도착했다고 생각을 하면 상자를 개봉해서 안에 포장지는 버리고 상자에 붙어있는 운송장 스티커도 뗄 생각에 갑자기 귀찮잖아요. 물건을 확인하고 반품 교환하려면 빨리 확인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게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그쵸? 이렇게 귀찮아서 개봉 미뤄둔 택배를 보면 내 마음도 편하진 않잖아요. 저거 언제 다 열어보나 깝깝해지기도 하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된 만큼 괜히 미뤄두고 모른 척했던 일들 힘내서 하나하나 해보자고요.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양념치킨 맛있는 달걀국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0: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0: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무조 맨
1: 티 어실 원샷
0: 딱 한 번만
1: 티 어실 원샷
0: 싹 한 번에
1: 티 어실 원샷
0: 무조 맨
1: 티 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드대 일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문자 만나볼게요. 4927님. 저는 생일날이 되면 친구들한테 받은 선물들이 택배로 한가득 도착하는데요. 사실 받았을 땐 너무 기대되고 빨리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막상 집에 택배 박스가 오면 열기 귀찮아서 그냥 현관에 둡니다. 저도 현관 택배 증후군인가 봐요. 6월에 생일이어서 택배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 오늘 저녁에 다 개봉해야겠네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참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는 것도 설레기도 하고. 근데 시간 지날수록 생일이라고 택배 오는 것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준 것도 뭔가 그 마음은 고맙지만은 예전처럼의 그 설렘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녁에 싹 다 개봉해서 정리 싹 해보시죠. 0853님, 일주일에 한 번 팀장님이 쉬는 날에는 7시 반까지 출근해야 하는데요. 저는 집이 멀어서 지하철을 타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직장 근처에 5만 원 하는 모텔에서 잠만 잤다가 출근을 할지, 아니면 잠은 집에서 편하게 자고 택시비를 3만 원 내고 40분 만에 편하게 출근할지 진지하게 고민됩니다. 찡디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0853님이 아무데서나 잠 잘 자는 분이면은 모텔에서 자고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택시비 내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자고 출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 보통 팀장님 쉬는 날이면 다들 더 여유롭게 출근하잖아요. 저희 방은 약간 그런 느낌. 아, 저희 방이 아니라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다른 사람도 어떤지 몰라도 또 되게 좀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6090님, 매일 펀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딸아이 자는 얼굴 확인하고 출근해야 마음이 놓이듯이 출근할 땐 펀펀을 꼭 들어야 허전하잖아요. 저 완전 열혈 찐코 다 됐죠. 새벽 출근길에 펀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찡디도 아주 힘찬 목소리로 친구들의 아침을 깨워주세요. 파이팅 3창 한번 해주시죠. 6월 22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신 친구분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힘차게 하루 시작해보시죠. 신청곡 듣고 돌아올게요. 박미연님이 신청한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듣고 목동 잉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6월 22일 찾아주신 분은 이민화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쨍디. 저는 곧 40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생각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고쳤죠. 40대를 준비하며 39살부터 새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러닝이든 수영이든 늘 아침 5시에 일어나 펌펀투데이를 들으며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월요일을 정말 싫어했어요. 일요일 오후만 되면 다음 한 주의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찡디가 이러더군요. 한 주가 시작되어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되고 설레는 월요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늘 월요일을 걱정하며 맞이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해보게 됐어요. 덕분에 오늘도 운동화를 신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찡디 그리고 친구들 모두 오늘 하루를 설레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청곡은 아이유의 좋은 날 부탁드려요.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왔고요. 사연 소개된 이민아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야 참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좀 기분 좋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한마디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경험 해본 적 있잖아요. 민아님에게는 월요일을 힘차게 보낼 수 있는 한마디가 생긴 거네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도 월요일이 가장 힘들고 무서운 날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또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쨌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의 가장 젊은 날을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쉬고 일어나서 힘든 월요일일 수 있어도 가장 귀한 날 아니겠어요? 가장 젊은 날이고 빛나는 날이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시간도 잘 보내고 보람찬 하루로 보람찬 시간으로 채워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싶다면 목동 이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드리고 힘과 함께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정영수님, 오늘 저녁에 볼링 치러 갑니다. 볼링을 열심히 치면 팔이랑 손목이 아파서 보호장구도 다 맞춰서 샀어요. 요즘은 많이 못 치는데 예전에는 동호회 회장까지 할 정도로 자주 쳤어요. 찡디는 볼링 좋아하세요? 자주 가는 볼링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들이랑 종종 가서 가볍게 즐기는 정도예요. 가서 막 2대2로 팀을 먹고 이제 지는 팀이 게임비 결제하는 걸로. 그럼 정말 목숨 걸고 치다 보면은 너무 재밌죠. 진짜 하우스볼로 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8370님 40년 인생 처음으로 라디오에 문자 보내봅니다. 새벽 출근을 시작한 지도 이제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팡팡과 함께여서 정말 즐겁습니다. 저 2년째 함께라고 해줬는데 저희 펑펑입니다. 팡팡이라뇨. 새벽마다 늘 제 곁을 지켜주고 함께해주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찡디. 저는 새벽 출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솔직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찡디는 라디오 제안받았을 때 어땠어요? 너무 새벽이라 두렵진 않았나요? 글쎄요. 그때 새벽이라서 두렵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저는 라디오를 DJ를 너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또 몇 년 동안 또 한 것들이 쌓여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처음에는 좀 부담이 컸죠. 아, 잘 못하면 어쩌지? 전임자랑 비교 당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면 어떠지? 요 두려움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새벽이 두려운 거는 확실하고요. 이러면서 어머 언니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하긴 하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2년 다 되어간다. 앞으로 3년, 4년 쭉 함께해요. 그리고 저희는 팡팡투데이 아니고 펌펀투데이입니다. 8370님 기억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모세의 사랑인걸,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까지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듣고 올게요.

모세의 사랑인 걸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팡팡 투데이 아니고요.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게요. 5684님, 인권형님, 요즘 연이은 야근을 하다가 오랜만에 겨우 운동하러 나왔어요. 늦잠 자지 않고 운동하러 나왔는데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두꺼운 걸까요? 헬스장에서 이것저것 기구만 슬쩍슬쩍 만져보다가 그냥 앉아있습니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갈 때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인권영님은 운동 꾸준히 하시니까 좀 알려주세요. 너무 힘이 없을 때는 저는 맨몸 운동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팔굽혀펴기, 턱걸이가 안 되면은 그냥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체형에도 너무 좋고요. 운동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요거 추천드리고, 계속 힘이 안 난다, 그럼 카페인이 좀 들어가야 돼요. 아침에 운동할 때는 카페인과 함께 맨몸 운동 세트 추천드립니다. 6307님, 저는 여름이 참 싫어요. 땀이 많은 체질이라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거든요. 그래서인가 여름만 되면 바닷바람이 시원한 해수욕장에서 그늘 치고 앉아서 힐링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음 가득 넣은 아이스커피 한 잔이면 완전 행복 그 자체겠죠? 찡디는 더위 이기는 비법 있으신가요? 야, 저는 뭐 땀이 그렇게 줄줄은 안 나도 해수욕장에서 그늘 치고 앉아서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하게 드네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여름에 땀을 더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땀을 한번 쭉 빼고 나면은 오히려 바깥에서 날 땀이 좀 줄어드는 느낌? 그래서 사우나도 한 번씩 가시고, 아니면 더울 때 오히려 운동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죠. 네. 우리 박진숙님이 신청한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이 노래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두려워요 님입니다. 띵디 안녕하세요. 제가 늦은 나이에 꿈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겨서 도전해보고 싶은데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앞서네요.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신경 쓰느라 긍정보다는 부정이 익숙한 삶이 29년째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게다가 자신없게 살아온 시간이 오래돼서 내 마음도 이렇게 부정적이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슬프더라고요. 과연 저는 외면과 내면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저 새롭게 도전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자꾸만 나약해지는 제 자신에게 잉데카솔 발라주고 싶어요. 찡디, 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두려워요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을 보니까 두려워요님 29살이신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29살이면은 늦은 아예 전혀 아니에요. 진짜 29, 뭐 39, 49, 59 이것도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꿈이 생기면은 시작할 수 있는 나이고요. 시작하셔야 되는 나이예요. 지금까지 29년 동안 망설이셨다면은 충분히 망설이셨어요. 그만 망설이시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는 뭐 저런 거란데? 저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런 냉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요. 오히려 누군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멋지네 하고 싶은 것도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응원의 눈초리 또 응원의 시선을 보낼 겁니다. 한번 진짜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네. 자 여러분도 언제든 용기가 필요할 때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용기도 팍팍 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B2B의 괜찮아요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고요. 일어나자마자 펌펀투데이 틀어주시고 기지개를 쭉 켜면서 아침을 맞이하세요. 심심하지 않도록 펌펀한 아침 만들어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사연과 신청곡 나누면서 함께해요. 펌펀은 친구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남기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정수님, 최근에 기록용으로 저렴한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것저것 찍다 보니 갑자기 어릴 때 부모님이 디카로 찍어주시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사진 아래에 날짜랑 시간이 적히게 설정했는데 왠지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뭉클해지네요. 찡디도 어릴 때 사진 많이 찍어주셨죠? 저는 어렸을 때는 디카가 아니라 캠코더였어요. 캠코더로 영상을 많이 남겨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것도 하나도 안 버리고 지금 어디 박스채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 친구분들도 뭐 디지털 카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도 요즘 너무 찍기 좋잖아요. 부모님 모습 한번 많이 남겨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디어 클라우드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한 주의 시작을 상큼하게 열어주는 개그우먼 김승혜 씨와 직업적 사고로 찾아오겠습니다. 승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환영의 인사,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아침이라고? 진짜? 오늘의 기상송 고동욱 님이 신청한 녹색지대의 괜찮아

녹색지대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친구들이 출석 체크 문자 보내주셨네요. 3668님 찡디 월요일이 시작됐네요. 더 쉬고 싶지만 얼른 일어나서 씻어야겠죠? 친구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다들 이제 얼른 일어나서 아침 맞이할 준비 하시고요. 잠시 후 승혜씨와 직업적 사고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0: 레노.

0: 인생 선배에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넌 직업이 뭐니?
0: 내 본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직업적 사고.
0: 한 주의 시작을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주는 승혜 누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 일부러 제 텐션 올리라고 네.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0: 아니 요즘
1: 제가 눈치챈 거 맞나요?
0: 요즘 들어 저희가 느끼기에는 에너지가 더 넘쳐나는 것 같거든요.
1: 아 진짜요? 근데 네. 진짜로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0: 이야, 네. 그럼 이 시간에도 네.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승혜 씨만의 비법이 있어요? 아니면 마인드셋이나?
1: 일단은 요즘의 비법은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아~ 너무나 즐겁습니다.
0: 아, 경기들 많이 챙겨보시고. 네,
1: 경기들 뭐 1시 한다 그러면 1시에 보고 뭐 새벽 4시 한다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고 그래서 오빠가 너가 이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니? 뭐 이럴 정도로. 그런 다음에 이제 UFC 또 빅경기가 있었어요.
0: 토프리아 경기 보셨구나. 네. 네.
1: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월드컵을 보니라고 네. 좀 잠을 청했습니다.
0: 아 네. 그때까지는 네. 텐션을 좀 아껴놓은 상태고. 네, 네. 야, 그럼 펑펑 가족들 중에서 아, 요 정도 사람이면은 나와 텐션이 좀 비슷한 것 같다.
1: 비슷하다.
0: 나와 비슷한 에너자이저인 것 같다.
1: 근데 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그맨 치고는 제가 텐션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은데요.
0: 근데 또 우리와 비교하면은 사실은 비교할 레벨이 아닌 거죠.
1: 아닙니다. 여기에도 개그맨이 숨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누군지 알겠죠.
0: 어, 저 알 것 같아요.
1: 네.
0: 저 이 변호사. 네,
1: 이 변호사.
0: 이 변호사.
1: 아하. 그분을 이제 사석에서도 만나고 네. 이제 라디오에서도 같이 했었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텐션이에요.
0: 아, 그렇죠.
1: 근데 오히려 정말 진짜 재밌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자, 우리 승혜 씨에게 문자들이 꽤 많이 와 있거든요.
1: 네.
0: 하준규 님이 어제 아울렛 매장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승혜 씨는 옷이나 신발 구매할 때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대형 아울렛 매장도 종종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1: 근데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옷가게를 가서 이제 옷을 사야 되는 스타일이었는데
0: 네.
1: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걸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요즘은 그 이제 예를 들면 저 백화점이나 뭐 이런 게 쇼핑몰을 가도 뭐 요즘 스타일이 제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배꼽티 같은 거라 크롭티 같은 거라든가.
0: 아, 지금은 네. 네. 지금 안 되죠.
1: 그러니까 지금 전이어도 임신 네, 네. 전이어도 아, 네.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좀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0: 아울렛 이런 데는 잘 가시진 않는군요.
1: 예전

0: 예전에 좀 자주 갔었는데 요즘 좀 자주 안 가는 것 같아요.
1: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아 좋아하시잖아요. 네. 축구복 좋아하시고.
1: 아예 무조건 이제 우선은 이 둘러다니는 매장이 있어요.
0: 네네.
1: 얼마 전에 가서도 신발을 3만 원으로 사온 거예요.
0: 진짜로?
1: 그아 땡땡 있잖아요. 그거를 세일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 실제로 세일을 하고 막 이러니까.
0: 아 그러면 유행에 상관없이 그냥 괜찮다 하는 거를 사시는 거예요?
1: 지금 봐도 유행을 따라간 게 없잖아요. 우선 유행이 아니, 뭔지를.
0: 아니 왜냐면 옷을 잘 입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 어 그래요? 야.
0: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가진들이 말도 안 돼.
1: 아 그러니까 나는
0: 여러분 말도 안 되는까지는 안 했지만 예 다 들어 있었습니다.
1: 아 저는 제가 혼자 박수 쳤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으려고 그랬는데 X를 박수가 엇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네. 있는 거야.
0: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기 PD님도 좀 젊은이 쪽에 속하잖아요. 영크크 쪽에 속하시니까. 맞잖아요. 요즘 단어 맞죠?
1: 어 맞아. 영크크. 근데,
0: 예, 영크크 이렇게 네. 속하시는데 이제 네. 두 분 중에 솔직히 누가 옷을 좀 잘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1: 아니 둘 다 이게 뭐 따라가기보다는 네. 실용적인 거,
0: 아,
1: 편한
0: 그렇구나.
1: 거, 가격을 먼저 생각하는 두 청년이에요.
0: 아 진짜로? 네. 아, 저는 이제 그 영크크 분들을 네. 이 두 분만 보니까 아 요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구나.
1: 어. 저는 애매해요. 그 중간에 있어요. 중크크.
0: 중크크.
1: 중크크.
0: 중크크라는 네. 단어 없었던 것 같은데.
1: 이거 봐. 유행 늦춰진다니까.
0: 지금 영크크랑 늘크크가 있대요.
1: 네. 맞아요. 늘크크. 네. 네.
0: 저도 사실 유행에 너무 뒤쳐졌기 때문에 네. 늘크크가 아닌가.
1: 난 세연아 보고 뒤쳐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0: 진짜요? 그래서 네. 요즘 그 인부복을 이제 요즘 사야 되니까 조금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또 날도 덥다 보니까 네. 오히려 또 좀 신경을 써야죠.
0: 맞아요.
1: 그러면은 인부복 시장도 혹시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무릎까지 오는 팬츠 이름 뭐였죠? 카프리 팬츠.
1: 뭐요?
0: 카프리 팬츠라고 여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에요.
1: 카프리
0: 팬츠.
1: 아 파크브리 팬츠 네. 카프리 바지? 네. 네.
0: 그 바지에 위에 이제 그 약간 그물망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옷이 왜 유행일까 생각해봤더니 네. 제니룩이래요. 제니룩.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
1: 제니?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니가 될 수 없으니까 제니룩을 사자.
1: 아니 그래서 저도 한번은 아 이게 한번 좀 요즘 느낌으로 네.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요즘 가장 남자 핫한 아이돌이 코르티스잖아요.
0: 영크크 맞잖아요.
1: 아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친구들은 그 뭐라 그랬는데? 팬티 끈을 보이게 많이 하더라고요.
0: 그건 옛날에 저스틴 비버부터 한 거 아니에요?
1: 그게 요즘 코르티스 친구들이 많이 해요.
0: 아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1: 네. 아 세깅 맞아. 아 많이 내려입더라고요.
0: 그거는 요즘 태양 씨가 음반 냈었잖아요.
1: 네.
0: 그때 이제. 많이 그렇게 했었죠.
1: 아, 그것도,
0: 네, 유행이 이제 돌고 돌잖아요.
1: 근데 내가 회사에서 세깅하고 다니면은 이거 얼마나 꼬맹이 씨일까?
0: 아니죠. 혼자 유행에 따라가게 긴 티셔츠를 입고 세깅을 하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1: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0: 그렇죠. 어차피 안 봐도 자기는 네. 유행이 하고 있다.
1: 아, 영크크가 코르티스에서 나온 거예요?
0: 네, 제가 그 얘기 방금 했잖아요.
1: 아, 난 그건 들었는데 코르티스가 유행시킨 거예요?
0: 그죠 아니 노래가 있다고 영크크 떳떳떳 이거 있잖아요 그쵸
1: 레드 그 노래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아 이 노래는 아니야 아 이거 얘기할수록
0: 레드는 그 월드컵 그걸로 조금 유행이 더 타지 않았나요 이거 진짜 제가 여기가 저기
1: 나 많이 하는
0: 줄 알고 배우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1: 아 영 크리에이터 크루요 그래서 영크크야
0: 노래도 좋아 저도 그랬고 그걸 계속 부르고 다녔더니 너 왜 그러냐 잘못 부른 것 같아 제가
1: 그러니까 이게 알고 쓰면 되는데 모르고 주워 듣고 막 이러면은 네. 미청이 다 드러나는 거야
0: 맞아요
1: 그래도 또 새로운 거 알아갔네요
0: 네
1: 2794님 문자 소개해드릴까요?
2: 네 최근에 하이디 라땡 가서 어머님이랑 허거 먹고 오셨잖아요 거니 소스 만들어서 먹는 거 봤는데 승희 씨 진짜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어머니랑 데이트 많이 하시나 봐요 이게 거니 소스를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여기를
1: 네.
2: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1: 맛있어요 진짜
2: 저 어떡해요 아니, 이게 한 번 가면은 이게 또 가고 싶어 계속
1: 어머님도 허거를 좋아하세요?
2: 네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급하게 먹으니까 저도 더 급하게 먹었어요
1: 아니 뭐냐 좀 여유있게 대화하면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2: 그래서 거의 원래 그 나오잖아요 소스도 만들러 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좀 여유있게 먹잖아요
2: 거의 뭐 이제 여유있게 먹어도 한 시간 반 정도 먹잖아요 보통 뭐
1: 그렇죠.
2: 대화하고 뭐 과일도 먹고 해야 되는데 한 40분 만에

0: 거의 끝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 배불러 나가자. 두 분이 잘 맞네요. 어머니랑 데이트는 종종 하세요?
0: 예전에는 진짜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또 집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1: 그래도 또 시간 날 때마다 종종 어머님도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지금.
0: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콩국수를 해준다고 집으로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조카가 안 온다고. 난 안 오겠다.
1: 아니면 승혜 씨 또 지금 막 다니기 힘드니까 배려한 거 아닐까요?
0: 그건 절대 아니에요.
1: 그것도 아니에요?
0: 왜냐면 제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리겠다 까지 했는데.
1: 나 오늘 많이 틀리네. 오늘 많이 틀리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직업적 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너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볼게요.
2: 친구들의 고민 사연을 펀펀투데이 홈페이지나 펀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뒀습니다. 사연 읽어보시고 친구들의 직업 특징을 살려서 조언해주세요. 남겨주신 조언 중에서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남겨준 분을 뽑아 추가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조언은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862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저는 최근에 5년지기 친구랑 멀어지게 됐어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후 성인이 돼서 사귀게 된 몇 없는 친구였는데요.
3: 승혜야, 우리 집도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서 놀자.
2: 응, 우리 완전 베프야 베프.
3: 그럼 카페도 가고 수영도 같이 다니자. 어때?
2: 20대 중후반에 만나서인지 아직 풋풋한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됐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게 됐어요.
3: 야, 축하해. 거기 가고 싶어 했던 데잖아. 진짜 잘 됐다.
2: 제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서 초반엔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일하고 점점 많아지는 업무량에 매일 허덕이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알바만 하면서 취업 준비생으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3: 승혜야,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어?
2: 아, 나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3: 아, 알겠어. 너 시간 될 때 알려줘.
2: 제 상황 때문에 서로 만나는 날도 줄어들고 연락도 자주 못해서 대화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적응을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3: 난 잘 지냈지. 늘 똑같아.
2: 친구는 이미 저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 같더라고요. 서로 멀어진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사실 신경도 쓰이고 예전처럼 친했던 때로 되돌리고 싶은데 멀어진 친구랑 다시 가까워질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 사연 보내주신 8625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쁠 때는 친구를 신경을 못 쓰다가
0: 맞아요.
1: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돌아봤는데 이미 친구랑은 멀어진 것 같다. 이게 고민이다 라는 사연이었거든요.
0: 왜냐면 너무 차갑게 지금 난 잘 지내.
1: 이게 얼마나.
0: 그러니까요.
1: 승혜 씨도 이런 친구 있어요? 옛날엔 친했는데 지금은 조금 멀어진 것 같은?
0: 근데 저도 멀어진 것 같진 않고 그냥 가끔씩 이 친구가 바쁠 때가 있고 또 다른 친구가 바쁠 때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한번 바쁜 텀을 지내고 한번 날짜 잡아서 밥 먹자 이러면은 옛날과 좀 똑같긴 하던데요, 저는.
1: 저는 오히려 요게 좀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0: 나 잘 지내.
1: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연락의 빈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0: 맞아.
1: 그러다가 단체방에서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다가 그게 석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이렇게 되고
0: 맞아요.
1: 그래도 누구 생일이면 다 같이 축하 연락은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누구 생일인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언급을 안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서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근데 저희도 예전에는 막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다 연락을 했었는데 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각자 바쁘다 보니 연락을 잘 못해도 그냥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보자 하면은 또 옛날이랑 또 똑같긴 하던데.
1: 막상 만나면은 또 괜찮게 되는데.
0: 맞아. 이게 만나야 돼요.
1: 근데 이게 다 안 모이게 되더라고요.
0: 아, 그렇지.
1: 누군가는 또 일정이 있고.
0: 맞아요.
1: 굳이 이거를 빼면서까지 오려는 마음들은 줄어가는 것 같아요.
0: 한 몇 명 정도가 있나요, 그 방?
1: 그 방이 10명이요.
0: 아, 그러면 못 만나지.
1: 네, 근데 예전에 무조건 웬만하면은 얼굴은 비쳤었거든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 생기고 하면 더 못 만나요.
1: 이미 7명이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긴 애들도 한 서너 명이에요.
0: 제가 볼 때는 그 7명이 따로 방에 있고 찡.

0: 아내가 이제 방이 저기 따로 있는 것 같은데.
1: 그럴 줄 알았어. 이 늙크크들. 이 늙크크들 내 이럴 줄 알았어.
0: 근데 저는 이제 여자들 방이니까 네. 야, 요즘 그 드라마 봤어? 뭐 그 남배우 너무 멋있더라 뭐 이런 얘기 항상 하죠.
1: 아 주로 친구들과의 대화는 네. 아직도 좀
0: 대화는 드라마. 수시로 하고 뭐 네. 호남춘 너무 멋있더라. 어떻게 그런 남자가 있을 수가 있니? 그냥 난 빠질 뻔했는데 겨우 빠져 나왔다. 이런 얘기.
1: 승현 씨 이쯤 되면 그냥 네? 세상에 관심사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닐까?
0: 그러니까요. 이게 집중을 한 가지를 못해요. 계속 돌아가면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1: 다양한 거에 관심을 두고 네.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자, 이 고민에 도움을 줄 친구들의 조언들 만나보겠습니다.
2: 네, 5973님께서 저는 6년차 우유 배달원입니다. 친구의 기분을 풀어줄 때 달달하고 맛있는 초코우유만한 게 또 없죠. 우선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두 개를 구매하고 그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세요. 그리고 친구 앞에 가서 우유를 건네주면서 내 마음이야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때 친구의 반응이 차갑지 않다면 그동안의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진심 어린 마음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1: 어쨌든 이 초코 우유가 네.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되게 효과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또 플러팅 아이템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0: 그래요?
1: 이게 뭐 미팅이나 술자리 하다가 수작 부리려면은 초코우유 마실래 하고 바람 쐬러 나가는 거예요.
0: 어? 그래요?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어요?
1: 뭐 어쨌든 편의점을 가자는 거죠. 나랑 바람 쐬러 가자. 저희 때 저는 이 초코우유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0: 방법을 많이 썼는데.
1: 그러니까 어쨌든 달달한 게
0: 지금은
1: 달달한 마음을 더했어요. 지금 당이 높아. 저당. 아, 저당으로 해야 돼.
0: 이게 본인 당 많이 챙겨야 돼.
1: 지금은 당을 피해야 돼. 위험해, 위험해.
0: 아, 아 초코우유 플러팅도 있었구나. 네. 그걸 몰랐네.
1: 어쨌든 달달한 걸 뭔가를 건네면 사람의 마음은 누그러지는 거는 꽤 괜찮은 순서인 것 같다
0: 네.
1: 싶은 거죠.
0: 저도 사실 뭐 만나서 뭐 내가 밥 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로 풀면은 좀 빨리 나아질 것 같긴 해요.
1: 네. 안다초요님. 12년차 격투기 체육관 관장입니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격투기 배우러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친구들끼리 와서 서로 겨루면서 스트레스 푸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혹시 두 분도 말로 풀기 어렵다면 격투기로 투닥투닥 몸으로 치고 박으면서 화해해보는 건 어떠세요? 때로는 열 마디 말보다 매운 주먹 한 방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0: 이야.
1: UFC 좋아하시는 입장에서.
0: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로 싸우지 않을까요?
1: 이게 보통 어린 남자애들끼리는 이제 한 대 툭 장난으로 쳤다가 왜 때려 하고 치었는데 강도가 올라간 것 같아. 조금 더 세게 때리고
0: 그니까
1: 야 너무 왜 세게 때려 하다가 이제 말이 안 해요. 흩 하다가 이제
0: 진짜 싸우게 하고. 된다고. 그러면 이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지.
1: 한 방에 감정이 담기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아 이거 좀 무섭네요.
1: 이거는 네.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6104님께서 3년차 사진 작가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우선 꺼내는 스타일이에요. 표정이 굳어있는 손님한테 웃으세요 강요하기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긴장이 풀려서 어느새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가 나오게 되거든요. 사연자분도 화해하자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우선은 일상적인 대화를 먼저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아, 요즘 뭐하고 지내? 잘 지내? 이런 연락짐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요렇게.
1: 저는
0: 뭐 연락 못해서 미안해 이거보다 그냥 요즘 잘 지냈어?
1: 담백하게 던지는
0: 어때?
1: 거죠. 저는 되게 괜찮은 게 이분 사진작가여서
0: 네.
1: 과거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들 다시 공유하면서 옛날 것도 보내면서
0: 기억나니?
1: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애틋하게
0: 그거 이런 거 아니었어요?
1: 그냥 막 이때 나 사진 정리하다가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보내 이게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총 3번 망했거든요. 처음 망했을 때 친구 남자 넷이서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를 가서 4명이서 막 머리띠하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를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창피해서 올렸다가 바로 비공개를 해놨다가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그 친구한테 보내줬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좋아할 것 같아.
1: 그러니까

0: 과거에 있었던 추억할 거를 사진이든 영상이든 보내면은 왠지 마음이 좀 확 녹지 않을까?
1: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오늘 해가지고 뭐 몇 년 전 오늘 해가지고 핸드폰에 뜨더라고요. 사진 같은 게.
0: 네.
1: 그러면 그걸 찍어서 그렇지. 보내주면은 좋아하더라.
0: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뭐 과거 이맘때 이게 딱 뜨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과거 사진과 함께 담백하게 던져보는
1: 우리
0: 거.
1: 재밌었다.
0: 아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요. 살짝 아련하게. 살짝 아련하게.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 분의 조언을 만나봤고요. 저와 승혜 씨는 3부로 돌아와서 이제 추가 선물 받아갈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3: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요즘 홈쇼핑으로 물건 구매하는 분들 많으시죠? 보고 있으면 특히 많이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휘뚜루 마뚜루입니다. 이 가방은 휘뚜루 마뚜루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 간편하게 누구나 휘뚜루마뚜루 요리할 수 있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신조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순 우리말입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해치우는 모양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순 우리말이라고 하니 더 정감이 가죠? 하지만 휘뚜루마뚜루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말엔 계획 없이 휘뚜루마뚜루 가고 싶었던 곳을 돌아다녀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직업적 사고 승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 소개했던 8625님 사연에 재밌는 조언 해주셔서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을 정해봤습니다. 승혜 씨가 직접 발표해 주시죠.
1: 네, 3년차 사진 작가이신 6104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승혜 씨는 왜 6104님 선정했어요?
1: 네, 일단은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사진들을 좀 많이 보내가지고 보면은 애들이 또 좋아할 것 같아요.
0: 이제 과거의 한 부분과 함께 담백한 인사 이렇게 여는 게 가장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편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 그래 보고 싶다. 우리 너네 내가 너네 집 편의점 앞으로 갈게. 이런 거 어때요? 그날 만나는 거지. 그냥 빨리 풀려고.
0: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한쪽은 용기 내야 돼요.
1: 그래.
0: 그래야 이 사이 다 좁힐 수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제는 월요일만 되면 저를 놀리기 위해서 신나게 달려오는 분이죠.
1: 네.
0: 승혜 누님과 연애적 사고 시작을 해볼게요. 0283님이 보내주셨어요.
1: 저는 지금 8살 연상 남자친구랑 연애 중입니다.
2: 아이고 삭신이야.
1: 저는 20대 남자친구는 30대인데요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건 올해 봄이었어요.
2: 승혜야 별도 달도 다 따줄게. 오빠랑 연애하자.
1: 아는 사람에게 소개받은 돈으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도 반했죠.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연애 초반에는
2: 승혜야 우리 같이 산책하자.
3: 응 좋아. 우리 오빠 무릎도 튼튼하네.
2: 그럼 오빠가 얼마나 건강한데.
1: 본인은 다른 30대랑 다르게 건강하다고 팔팔해서 저랑 같이 노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그런 적극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2: 뭐? 놀이공원? 오빠는 그런 거 못한다. 오빠는 그런 거 타다가 기절해. 승혜야 너 혼자 다녀.
3: 아니 다 해준다며 건강하다며. 그럼 공원 가서 데이트하면서 사진 좀 찍자. 예쁜 사진 남기고 싶단 말이야.
2: 지금 햇빛이 얼마나 센데 이런 날 밖에 나가면은 그냥 자외선을 다 흡수하는 거야. 피부에 안 좋아. 나가지 말자.
1: 솔직히 제가 볼 땐 그냥 체력적으로 지쳐서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에너지 총량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은 남자친구는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점을 어떻게 조절하며 만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0: 사연 보내주신 0283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8살 연상 남자친구와 연애 중인데 남자친구가 자꾸만 체력적으로 힘들어해서 네. 야외 데이트를 잘 못하고 계시대요.
1: 맞아요.
0: 아, 승혜 씨는 20대와 30대 차이를 네. 언제 제일 크게 느꼈어요?
1: 저는 30대 때도 내가 20대 같겠구나라는 마인드로 생활했는데 네.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저희 이제 마흔이잖아요. 네. 훨씬 떨어집니다.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0: 이렇게 되면
1: 왜냐면 저도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냥 힘들긴 힘들더라고.
0: 아유 맞아.
1: 근데 신기하게 이 놀이공원 같은 데는 또 더 놀고 싶긴 해요. 체력이 안 되더라고도.
0: 놀이공원을 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 커요?
1: 아직 큰데 예전에 이제 20대 때 제가 남동생이랑 한번 간 적이 있고 네. 한 뭐 조금 나이가 들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제가 줄 서다가 계속 앉아 있었나 봐요. 동생이 누나 불쌍해 이랬다니까요. 이게 예전과 너무 다르다면서.
0: 그 텐션과 에너지가 네, 네. 확실히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
0: 맞아요.
1: 오히려 이거 어때요? 오히려 운동 데이트를 두 분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적이면서 같이 러닝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0: 이게 또 30대가 되잖아요. 넘어가면은 생산적인 데이트 하고 싶어요.
1: 그럼 어떤 걸 보통 해요?
0: 뭐 운동이라.

0: 라든지 뭘 봐도 조금 내가 남을 수 있는 것들.
1: 아 진짜로?
0: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낭만을 덜 찾게 돼.
1: 아 진짜 저는 네. 이제 유행에 저기 민감하기 때문에 뭐가 유행이다 영화에 뭐가 유행이다 뭐 다 봤다 그러면 그 무조건 가서 봐야 돼요.
0: 아, 전 또 하나 유행이 뒤처진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아니, 이게 근데, 자연스러운 거지.
1: 아 근데 이게 사실 DJ이기 때문에 이건 따라 가줘야 됩니다.
0: 그래 이건
1: 제가 볼 때는
0: 돼.
1: 영철 선배님보다 뒤처지신 것 같아요.
0: 그냥 진짜 농도 쳐지고 있네. 저희 고민을 풀어줄 친구들의 연애적 사고 조언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볼게요.
2: 네. 장어먹어님께서
0: 아, 좋다.
2: 결혼 2년 차 아내입니다.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데이트할 때는 서로가 하고 싶은 걸 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생각한 방법은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장어구이집에 가서 장어를 먹는 겁니다. 스템이나 빵빵한 장어를 먹고 나면 힘들다는 말도 쏙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장어로 투자해서 행복한 데이트를 즐겨보자고요.
0: 장어, 능이백숙.
1: 아 능이백숙 너무 맛있어요.
0: 이런 게 이제 데이트할 때 같이 먹고 싶은.
1: 예전에는 그 능이가 뭐야 했는데 능이 추가해서 막 더 먹었던.
0: 뭐 브런치 이런 거 먹으면 이거 당덩어리에 달기만 하고 이런 거보다는 돈 더 주고 좀 더 멀리 가더라도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뭐 장어, 능이백숙 이런 게 이제 확 땡겨요.
1: 제가 최근에 이제 홍윤아 씨랑 고은영 씨를 만났었거든요. 네. 북한산 쪽에서 밥을 먹었어요. 한식 정식이죠. 네. 두부 정식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그다음에 북한산 앞에 가서 전기를 받고
0: 바다 안 가고 산을 찾는다.
1: 그래서 우리가 와 이쪽까지 갔구나.
0: 난 너무 그런 게 이제 힐링이고 좋은데.
1: 그러니까요. 이제 건강한 것만 먹게 됐는데. 정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배가 너무 부르세요. 다음날까지.
0: 그러니까 이분 얘기처럼 한 번은 몸에 좋은 거 잘 챙기고
1: 그쵸?
0: 하고 싶은 거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먹고 싶은 것도 번갈아가면서 이어서 노인 공격 아닌 공경 3년 연애 후 결혼한 8년 차 남편입니다. 데이트할 때 무조건 야외로만 돌지 마시고 실내 코스도 간간히 넣어주세요. 만화 카페 데이트라든지 눕거나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해서 데이트 코스를 짜보는 거 추천합니다. 아마 남자친구도 야외에서 예쁜 사진도 찍어주고 싶었겠지만 체력이 안 돼서 답답했을 거예요. 그럴 때 틈틈이 쉬는 시간 넣어주신다면 조화로운 데이트가 될 겁니다.
1: 아, 저도 예전에 그 남자친구 남편이 전화 왔을 때 승희야 어디야 했을 때 항상 그때 만화 카페 혼자서 라면 먹으면서 만화책을 봤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좋다. 만화 카페 데이트
1: 근데
0: 데이트가
1: 오빠는
0: 좋다.
1: 이제 거기를 왜 혼자 갔어?
0: 아
1: 근데 요즘 진짜 잘 돼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음식도 맛있고
1: 보드 게임도 있고.
0: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이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한 번쯤 체력을 채울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중간 중간.
1: 그렇죠.
0: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거죠.
1: 그러니까 장어 먹고 그다음에 만화 카페 데이트 이런데 가던가.
0: 생일이야.
1: 영화를 보던가.
0: 근데 영화보다
1: 시원하게
0: 영화보다가 깜빡 졸 순 있어요. 많이 먹고 시원하게 앉아 있으면은 살짝 졸려.
1: 아 그러면은 저기 장어 하나 먹고 그 주변을 한 바퀴 돌아요.
0: 그렇지.
1: 북한산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 전기를 받고.
0: 카페도 예쁜데 많아요. 좋은데 많아.
1: 카페 하나 들린 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데 시원한데.
0: 그렇지.
1: 보는 거지.
0: 이런 코스를 조금 잘 짜보는 거죠.
1: 근데 문제 뭔지 알아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데이트가 좀 긴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어떻게?
0: 너무 늘어지면 또 안 돼.
1: 제가 최근에 그 오빠랑 성수 갔다 그랬잖아요.
0: 네.
1: 전 진짜 그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0: 아우 기빨려.
1: 그래서 오빠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이제 밥 먹고 카페 같은 데 가자 했는데 밥을 30분 만에 컷하고 그 수박 주스 카페 가서 10분 컷을 한 다음에
0: 하고
1: 뭐 하지? 가 된 거예요.
0: 이제 갈 데가 없어진
1: 그냥
0: 거구나.
1: 가자. 집에 가자. 여기는 우리랑 맞지 않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6184님 것도 만나볼까요?
2: 네. 연애 4년차 커플입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마음 놓고 힘들다, 지친다, 찡찡대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땐 해답이 있죠. 주변 친구들 중에 체력 좋은 남친이랑 사귀는 친구 커플을 섭외하세요. 그리고 같이 데이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체력 좋은 남자친구와 본인이 비교될 거고, 아, 내가 너무 지쳐있구나, 소홀했구나 느낄 겁니다.

0: 이런 거 눈앞에서 제대로 비교해줘야 따끔하게 정신 차릴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은 앞선 두 분은 장어라는 당근 그리고 편한 데이트 코스라는 당근이 있었는데 이번에 채찍인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약간
0: 그리고 더블 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1: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눈에 보이거든요.
0: 그렇죠.
1: 앞에 남자가 어떠한 체력과 텐션으로 자기 여자친구를 또 케어를 하고 챙기는 게 눈앞에서 보고 실시간으로 비교가 돼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친구들끼리 또 만나면은 또 꽁냥꽁냥하는 걸 앞에서 보니까
1: 그렇지.
0: 아 나도 저렇게 애교를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어요.
1: 아까 그 10명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2대2로 부부가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0: 네.
1: 1박 2일로 어어. 다시는 안 가더라고요.
0: 왜냐하면 또 같이 갔을 때 텐션이 비슷해야 되는데 한 명은 너무 잘 챙겨주 막 그러면은 나머지 분이 오빠 나는 왜 안 챙겨줘?
1: 그렇지.
0: 왜 먼저 가? 쟤네 손 잡고 가는데 왜 먼저 가?
1: 그러니까 왜 울어요? 왜 울어? 그 그래, 정도야?
0: 그러다가 이제 싸우게 된다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이 정도의 채찍 조언도 저희가 우선은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행복해요님. 6살 연상 여자친구와 연애 중인 남자입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굉장히 협조적인 편이에요. 여자친구가 요즘 핫한 팝업 가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함께하고요.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하면 롤러코스터부터 회전목마까지 뭐든 다 같이 타줍니다.
0: 와우.
1: 왜냐? 그에 따른 데이트 보상이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데이트를 해주면 여자친구는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피규어를 사주고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보상을 해줍니다. 사연자분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보상을 해주는 건 어때요?
0: 진짜 이거 제 주위에도 이렇게 커플이 있는데 한 분은 성소동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한 분은 그냥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가서 사진 엄청 찍어주고 또 자기만의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1: 서로 양보를 좀 해주고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
0: 네.
1: 남자분들 입장에선 이거는 연상 연하 나이를 막론하고 기본 메커니즘이 딱 좋거든요.
0: 네.
1: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보상이 따라온다. 이건 너무 기쁜 프로세스거든요.
0: 이런 거 어때요? 보상이. 오빠 최고! 이렇게만 하는 건 어때요?
1: 자 이제 보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0: 아 이게 보상이에요.
1: 아 그게 보상이에요?
0: 네. 애교로 오빠 I love you 이런 거.
1: 아 그 이 좀 더 가야지.
0: 아.
1: 좀 더 표현도 너무 좋지만은 네.
0: 표현보다는 이제
1: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0: 오면 왜 이렇게 오늘 적극적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건 확실히 보상이 필요하구나. 네,
1: 이 남자친구분이 네. 너무 내가 마음이 가요. 이분 연극을 모를 것 같아. 그냥 내 얘기인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1: 너 마음이 간 거예요. 조언을 들어봤고요. 저랑 승혜 씨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추가 선물 받아갈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스의 영 크리에이터 크루 띄워드릴게요.

0: 코르티스의 영 크리에이터 크루 듣고 왔습니다.
1: 어, 이제 아는 거야.
0: 영크크.
1: 영크크.
0: 영크크.
1: 어떻게 우리 너무 지금 나이 들어 보여. 어떻게 너무 불쌍해. 어떻게.

0: 진짜 좀 속도 좀 늦춰줘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1: 근데 우리가 DJ 게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 그래. 따라가야 돼. 억지로라도.
0: 너무 늦춰지면 안 돼. 네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저와 승혜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골라봤고요.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을 승혜 네. 씨가 발표해 주시죠.
1: 3년 연애 후 결혼한 8년 차 남편이신 노인 공격 아닌 공격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승혜 씨는 왜 이분을 선정을 했어요?
1: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야외 데이트도 재밌지만 요즘 실내 데이트도 되게 재밌는 데가 많아요. 실내 데이트도 뭐 앉아서 꼭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이제 그 놀이터처럼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짚 라인을 탄다던가 뭐 그런 것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0: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우리 노인 공격 아닌 공격님에게 추가 선물 드렸고요. 네.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와, 건강한 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9: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3: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네. 승혜 씨도 친구들이랑 인사 부탁드릴게요.
14: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유행에 많이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찡디랑 얘기를 해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0: 위해서 조금 이제 그걸 릴스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1: 네.
0: 근데 우리가 릴스도 많이 찍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항상 거의 끝에 치면 찍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도.
0: 그러니까 뭐가 유행한지 모르고 이제 돌다가 이제 끝났다 할 때 저희가 하니까.
1: 이제 그 우리가 항상 끝을 종지부로 찍는 거.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좀 앞서가자고요.
1: 그렇지.
0: 아니면 우리가 릴스를 만드는 거 어때요?
1: 그럼 너무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흐름과 시류를 좀 타고.
0: 타긴 타야지.
1: 절대 타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리드도 해보는 거죠.
0: 자. 어떻게 저 음악이 맞아요?
1: 본인은 아니라고.
0: 아니 저 음악을 아시냐고요 PD님이요.
1: 본인 영크크라고 이거 우리한테 오늘 끝곡으로요. 젊게 삽시다라는 의미에서 김수철의 젊은 그대 띄워드리면서
0: 저희가 아는 그거 맞죠? 아 이거 맞죠?
1: 그 노래예요. 그 노래 들려드리면서 네?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0: 어메이징
1: I love you
0: so much.
1: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갑평!

오늘도 미라클 모닝 시작하고 있나요? 그런데요, 미라클 모닝보다 더더 중요한 건 바로 미라클 나잇이라고 하네요.

수면 전문가가 인생에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다라고 강조한 한마디입니다. 미라클 모닝보다 중요한 건 미라클 나잇이다. 적정 수면 시간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무작정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 떨다 보면 나이 들수록 몸이 곧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오프닝 들으며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려면 적어도 12시 전에 11시쯤 일단 잠자리에 누워야 몸의 균형, 뇌의 균형을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젊은 때는 잘 몰라요. 마흔 중반쯤 이제 넘어가면 내 몸이 왜 이러지?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아 꼭 새겨들어라. 자, 어제도 11시쯤 제가 아끼던 드라마 잠시 후 얘기할게요. 일찍 11시 잤죠. 자, 미라클 라잇을 보내고 저는 영 50 DJ 김영철의 파워 FM 김영철입니다.

칼리 레 잽슨의 Call Me Maybe로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김형철의 파워FM 시작했습니다. 이 호정님이 미라클 라인시 미라클 모닝으로 이어져요. 전 10시에 자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몸을 굴리면 저녁 때 기절하듯 잠든답니다. 호정님 저는 이 공식은 잘 알죠. 예, 제가 불면증 있는 분들 저처럼 하시면 되는데 어떡해요? 종일 시부리시면 됩니다. 계속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구가 아파지면서 아, 잠 안 죽겠네. 그런 것도 있고 어제는 한 6시 50분, 한 7시쯤 나와가지고 한강을 한 6km 정도 좀 더 뛰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뛰고 걷고 한 1시간 만에 그렇게 하고 왔더니 씻고 이것저것 이제 뭐 책 조금 읽고 조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저도 기절하듯이 거의 11시 때 저 뻗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라클 나이스 라면 또 미라클 모닝도 되고 하, 같이 이어지네요. 호정님 김두래님이 나이 드니까 11시 자도 4시 50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그죠? 아, 한두 번 깨는 거는 저도 이제 공감돼요. 여러분 이게 뭐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강박이다 뭐 이런 걸로 돌려서 얘기하긴 했는데 이제 호르몬들이 신진대사들이 좀 깨게 되죠. 그죠? 나이 들면 좀 일찍 깨게 됩니다. 아, 어쨌든 미라클 모닝 이전에 여러분 미라클 라이스 나름대로 잘 제가 시도를 좀 했네요. 그죠? 어쨌든 적정 수면 시간이 이제 7시간이라고 하는데 아, 제가 이게 6시에서 6시간 반 정도거든요. 조금만 어떻게 30분 한번 더 늘려볼게요. 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4부 오늘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김하영 씨, 박지원 씨와 오늘도 로맨틱 간가 싶다가 반전으로 뒤집어지는 쫄깃한 스토리 만나볼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철파입니다.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수분 보충음료 Zip 와이어 이용권 세정 롤티슈 있고요.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7월 1일

0: 19일 개봉하는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예매권인데요. 초대형 혜성 충돌로 인한 48시간의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그린랜드의 속편인데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황폐해진 지구를 배경으로 인류 최후의 희망을 찾아 나서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장르, 이런 영화 관심 있는 이런 장르, 이런 영화 관심 있는 철가루들은 문화선물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고릴라는 켜놨고요. 너튜브로는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이죠. 은하긴과 광고 쭉 듣고 와서 월요일 자,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8: 에?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7: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르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에서 만나요.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드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보통 일본 뇌염 경보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발령되는데 올해는 한 달 이상 빨라졌다고 하네요. 일본 뇌염 경보는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하루 평균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발령합니다. 그러나 올해 경보는 조금 다른데요. 매개 모기 수의 마리수나 밀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돼 발령됐습니다. 바이러스 검출로 경보가 발령된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뇌염에 걸리면 초기에는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이 되면서 고열이나 발작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고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기가 좋아하는 어두운 색 옷보다는 밝은 색의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등은 자제합시다. 요즘 제철인 가지는 볶음, 구이, 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지를 잘라보면 단면에 검거나 갈색의 작은 점들이 보일 때가 있죠. 이걸 보고 가지가 상했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 씨앗이 변색된 거라고 하네요. 가지는 수확 직후에 씨앗이 흰색에 가깝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주변 조직이 함께 어둡게 변한다고 합니다. 씨앗만 검게 변한 상태라면 먹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게 나왔나? 가지는 구매 후 3세 안에 야무지게 먹자고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어요. 자, 오늘 조오김님, 제가 에그타르트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철업디, 저는 부산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합니다. 오늘 에그타르트 100개 첫 게시하는데 완판되면 좋겠어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만들고 있거든요. 응원해주세요. 나의 이 이른 기상과 미라클 모닝이지만, 그리고 이 부지런함과 이 성실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날. 그게 오늘 딱 에그타르트 100개 그 스타트함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맛있게 잘 하셨나요? 라디오에서도 홍보를 하고 앞에 그 뭐 붙여놓을 수 있는 거 없을까? 에그타르트 지금 게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문을 살짝 열어놓고 조금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한번 해보세요. 오김님. 널리 알려야지. 부산은 어딥니까? 브런치 카페. 예. 아침에 지금 딱 라디오 할 때 이 시간대에 사람들 출근하면서도 몰리고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결과도 한번 또 살짝 알려주시고. 네, 오김씨. 자, 우리 또 박선영님은 대학생 딸이 은평 성모병원 실습 첫날이라 데려다 주러 가는 길입니다. 서둘렀더니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다고 뜨네요. 지금 옆에서 너무 떨린다는데 우리 딸 한 달간의 실습 잘 마치길 응원해주세요. 일단 실습이고, 실습도 물론 완벽하게 꼼꼼하게 더 잘하면 좋겠지만 조금은 막 정신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먼저 해놓는다든지 그게 서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다면 메모 같은 것도 잘 해놓고 동선 파악 같은 것도 미리 한번 해놓고 오늘은 조금 버벅거린다는 마음으로 하시고 계속 누워서도 그림을 그리세요. 4층이면 4층 돌면 화장실

0: 뒤쪽 옆에서 데스크가 있고 등등등을 계속 그리면서 연습하고 그러세요. 집에 와가도 연습하고.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예. 선배님, 선배님 이제 뭐 간호사님 부르겠지만 잘하고 알았죠? 밝게 웃으면서 선영 씨, 오김 씨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담면 세트 드리고요. 자, 7시 17분 17초가 딱 됐네요. 갈 곳이 있죠? 경화, 경화. 박경원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주말 잘 보내셨어요?
1: 잘 보냈습니다.
0: 네, 혹시 참교육 보고 있나요?
1: 아, 이미 다 봤습니다.
0: 나 8화까지 봤어. 아무 얘기하지 말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날씨 네네네. 얘기만, 날씨 얘기만 해줘요.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남부지방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까지 전라권과 경남권,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권, 서부 내륙에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가 25도, 대구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9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아이들 리브르입니다. 쾅까 아마

지만 연하 찰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분 보충 음료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냐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들 정말 대단해. 오늘 도전한 철가루는 김수연님인데요. 요즘 6개월 된 딸과 함께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육아동지 철업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제게 고마운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제 남편인데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도 집에 와서 육아를 또 도와준답니다. 육아도 만렙, 남편도 만렙, 김종선 씨 사랑합니다.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부르시면 됩니다. 김수현님.

0: 네, 안녕하세요, 철없지.
1: 오늘 지오디 노래 한번 가볼까요?
0: 아, 네.
1: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0: 떠날 때, 후회될 때.
1: 떠날 때가 아니라 떠난 게인데 뒤에
0: 아,
1: 그
0: 그래요?
1: 기교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너스으로 획득하셨고요. 수연님.
0: 네.
1: 아 그래도 저한테 고마우면서 남편을 뒤로 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거꾸로 도 되게 이상한 거 알죠? 아니 남편이 육아를 또 같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군요.
0: 네.
1: 아니 육아해보니까 어때요?
0: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막 너무 서툴러서 애가 울면 이게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기저귀 갈아도 울면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막 멘붕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1: 그래서 막 너튜브 찾아보고 책 뒤지고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0: 맞아요.
1: 뭐다?
0: 맞아요. 진짜 노트북 선생님이에요.
1: 그래요? 아니 남편이 원래 이렇게 좀 서윗한 편이에요? 우리 김종선 씨가?
0: 아, 네. 그래도 그전부터 이렇게 사귀기 때부터 친절하고 막 상냥하긴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더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1: 정말... 오히려 더. 나 제가 보통 연애할 땐 스윗하고 있는데 결혼하니까 조금 무뚝뚝함이 있더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게 아니고 원래 그 딱 처음 봤던 그게 맞구나.
0: 아, 네. 진짜 너무 도와주고 이제 퇴근하고 오면 힘들 텐데도 계속 가정에 이제 도와주고 하니까.
1: 아니 그러면 완전 종선 씨는 거의 베스트 프렌드네요 진짜.
0: 아 맞아요.
1: 야 근데 이름이 네. 김수연 김종선하니까 사실 좀 이렇게 헷갈릴 때 있죠.
0: 맞아요. 저를 이제 남자로 생각할 때도 있고 이름을.
1: 종선 씨를 여자로 생각하고.
0: 맞아요.
1: 맞아 우리 김종선 작가님 우리 작가님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웃겠지. 아니 우리 김수현, 김종선 씨 그냥 뭔가 반가운데 아니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하고 싶은 것도 많지 않아요 지금?
0: 맞아요. 저는 영화를
1: 되게
0: 너무
1: 많이 친다. 영화 보고 싶다고요?
0: 네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임신했을 때 초기에는 입덕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만삭 때는 또 너무 몸이 무거우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봐줄 사람이 없어서
1: 보고 싶은 영화가 뭔데요?
0: 지금 이제 7월달에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한대요.
1: 한대요.
0: 네,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1: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지. 자, 할 것도 많은 우리 수연 씨의 종선 씨도 듣길 바라면서 전화 연결됐으니 수분 보충 음료는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힐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은 3초 모르면 바로 패스. 상체는 사람이지만 하체는 물고기. 땡땡 공주는 목소리와 사다성어 몇 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함께 일을 하는 모양 삼삼
0: 패스
1: 산수께서 사자 다리수 더하기 호랑이 다리수는
0: 8
1: 속담 땡땡에서 용난다
0: 개천에서 용난다
1: 줄임말 개취는 개인
0: 취향
1: 넌센스 이집트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하는 말은 나 일하러 가는 거니까 나 일강 잘했어 8만 원 받게 되셨고 아까 3355 자 여기서 철가루 퀴즈 요거 맞추지 마요 머리카락이 뱀인 사람 눈을 쳐다보면 몸이 돌로 변하죠 페르세우스에게 목이 베이는 이 괴물은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끝으로 우리 수연님
0: 네
1: 수연님에게 남편 종선님이란
0: 든든한 버팀목 같아요.
1: 그 든든한 버팀목에 한마디 해준다면?
0: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1: 아니요. 시간이 30분밖에 없어.
0: 우리가 부모가 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낯설었는데 옆에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집에 왔을 텐데도 쉬지도 못하고 육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린이에게도 가장 든든한 아빠고 나에게도 가장 미지근한 남편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써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셋이서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치복스 바겐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일어나! 안 일어나?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철파엠 틀어야지!

박수겸님의 사연입니다. 당첨 확률 100%를 자랑하는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당첨 확률 100%를 자랑하는 선물 뽑기 전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주 나이스를 같이 아주 나이스 해주겠지. 자 그럼 하나를 뽑아볼게요. 하나 나이스. 기름성 100개 100개 100개 뭐 하나 물어볼게. 박수경 씨가 분명히 오후까지 비가 온대서 장화를 신고 장화를 신었어 왔는데 비가 뚝 그치고 사무실 프린트기가 고장 난 것 같아서 기사님을 불렀더니 기사님이 오시자마자 정상 작동하고 주차장에서 정산하려고 나가려는데 지갑을 두고 오고 이런 날 있죠. 왜 안 풀리는 날은 꼭 이렇게 한꺼번에 안 풀릴까요? 오늘 안 풀린 거 두 명큼 내일은 잘 풀리길 바라봅니다. DJ Dios의 Murphy의 법칙. 아니 수경님 맞아 이게 1, 2, 3지 그지? 나 1, 2, 3 기법 이런 거 하나 말하고 싶어. 하나 되면 두 개가 쌓이고 세 번째 아 이거까지. 근데 뭔가 스토리상으로는 되게 완벽하지 않아요? 라디오 사연 보내고 채택되기는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운수가 오늘 언밸런스. 공감 문자 주제 한번 가볼게요. 아 진짜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겹치고 겹치는 언럭키 데이가 있죠. 철가루들의 최악의 언럭키 데이는 언제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고요. 안 좋은 게 후후 털어보자고요. 아니 수경님 저는 새벽까지는 아니고 저도 오늘 은행에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가는 통장 도장을 다 챙겨가지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나 한 번 지갑 한 번씩. 왜냐면 지갑에 신분증도 있고 거기 카드랑 돈도 있고 하는데 나 지금 어떡하지? 어떻게 해? 집에 다시 갔다가 은행을 가야지 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9일날은 무려 1000분의 1 없어. DJ Dios의 Murphy 법칙 뮤직 스타트.

아, DJ 뉴스 머피 법칙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 목욕탕을 찾은 날은 한 달에 두 번 있는 전기 휠이 왜 꼭 걸리는 거야? 그럴 때 있잖아.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이라도 가지. 옛날에 그냥 가요. 오늘이지. 진짜 그런 머피의 법칙이 있었어요. 우리 운수가 어떻게 언밸런스한지. 8216번님. 저 며칠 전에 대학원 석사 논문 제출한다고 기분 좋아서 직장 동료들 커피 샀다가 자회전 하지마! 자회전 하지마! 자회전! 하면서 커피 쏟아가지고 그거 닦다가 방향제 쏟고 정말 근데 향기로운 하루였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너무 축축했어요. 요요 커피향에 방향제라니 더블로 되어서 처음 보는 향이구나. 그래 이게 원, 투, 또 두 개도 되죠. 아 커피 쏟은 적 한 번이라 낸 사람 손 있잖아 그죠. 나도 딱 봐도 안 쏟게 생겼어요 제가. 아 나 커피 쏟는 거 너무 내가 한 줄 알았어. 김성림님 문자 오랜만에 주셨어요. 성림씨 지각할 것 같아서 택시를 잡았는데 신호등마다 걸리고 택시비는 두 배고 엘베 타면 만원이라 삑해서 내리고 결국 지각했네요. 진짜 이런 날 있잖아요. 아 택시 신호 걸리고 엘리베이터 층마다 내리고. 1032 두 달 기다린 대마도 여행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결항이라 두 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이런 너무 당연하게 그냥 갔었는데 그지 그 배로 여행하는 거는 여러분 기상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여기 대마도는 또 배 이거다 보니까 그지 파도 너무 출렁이면 안 되니까. 6895 매번 온라인으로 장 보다가 진짜 오랜만에 마트 가는데 마트 쉬는 날이래요. 인터넷이 더 잘 돼서 아까 그랬잖아요. 더 안 본다. 당연히 아유 진짜 미쳐버려. 5869 그저께 여행 가다가 보도블록을 못 보고 우회전하다가 우회전하지마 타이어 찢어졌어요. 유유 견인차 타고 수리업체에 들어갔는데 직원분이 차 앞부분을 부딪혔어요. 아 우째 이런 일. 아 근데 여행 가다 이런 일 있어요. 내 친구 성동이 구미에서 대구 공항 가다가 차 접촉사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거 수습하다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그래서 못 갔대. 아 그쵸 이게 진짜 웃을 일 아는데 어이없어가지고 그랬대. 아유 어떻게 여행 가다가. 허은지님이 수능 감독하러 갔다가 도장을 안 가져와서 집까지 뛰어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 코로나 걸려서 격리됐어요. 또 그 하나 하필 바지가 찢어져 있었던 걸 집에 와서 알았고요. 폭풍 같은 그날 루머스의 스톱 신청합니다.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그냥 은진 씨 위로한다고 이렇게 노래 따라해봤어요. 두 번의 트럼프 뮤직 스타트.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월요일은 클래식 사용법, 트럼펫 부는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쌤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나웅준입니다.
0: 이정숙님이 웅준쌤은 최근에 난감하네, 난감했던 일이 있었나요?
1: 저 이제 지방 갈 때 보통 기차 많이 타잖아요. 네. 근데 요즘 막 기차 예매하기 어려서 하나 가까스라고 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날 거를. 아이고.
0: 벌써 그런다고?
1: 아니, 예매 그 매진돼가지고 막 이렇게 날짜 옮겨가면서 자 녀석 막 찾다가 거기서 좀 스텝이 꼬여서 하나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1: 잡아서 어휴 다행이다 탔는데 뭔가 그 시간도 1, 2분 이상하고
0: 그 하루 차이로 그래. 네.
1: 그래서 탔는데 누가 이렇게 그 저기 티켓을 보여주더라고요.
0: 그래서
1: 제자리인데 하고 봤더니
0: 조심하셨어요.
1: 다음 날이더라고요. 네.
0: 저는 기차 이런 거는 딱 꼼꼼하게 했는데 비행기는 내 이름을 KIMYOUNG까지는 잘했는데 네. 영철을 철을 CHUL 했는데 CHIL 7 김영철이 없습니다. 나도 갑자기 기억나 에이 하다가 떠오르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이 실수를 살짝 덮은 채 클래식으로 한주 열어볼까요?
1: 네, 이번 주에 철업디 생일이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먼저 미리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요즘엔 보통 생일 선물로 기프티콘 많이 그렇죠. 보내잖아요. 이때 클래식을 한 곡 선곡해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생일 선물과 함께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0: 와, 약간 우리 선물하기 기능에 음악 선물하기 있으면은 뭐 예전에 우리 사실 뭐 싸 땡월드 시절 때 많이 해주고 했는데
1: 그렇죠, 네.
0: 어쨌든 그렇다며 저 말고도 생일 주간 들어가시는 분들 특별한 선물을 받는 기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0: 와 이거 처음에 딱 들으면서 여러분 음악은 반전으로 생각하세요. 좀 처지는데 쩍쩍 처지는 이 슬픈 기운이 감도는 건 뭐지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눈물 같은. 아 네가 태어났다니 네가 오늘 태어났다니 기쁨이 어떤 탄생이 된 눈물인가요? 자 누구의 어떤 음악이죠?
1: 네 이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2악장입니다.
0: 브람스면 뭔가 스트레스 같은데 성공기는요? 네.
1: 그러니까 이 음악은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생일 선물로 보낸 음악입니다. 그래서 당시 악보에 이런 편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맞아 조용히 기쁨을 드리고 싶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의 안단테를 피아노 곡으로 편곡해 보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단테는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전할 때 선물의 의미가 담긴 이 음악도 함께 전한다면 더 근사한 축하가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0: 와, 브람스가 클라라를 이제 연모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만든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구봐요 또. 막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당장은 못 만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겠어. 뭔가 좀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듣고 올까요?

0: 연주하는 느낌이에요.
1: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죠. 네. 지연님 그리고 우리 이명주 씨가
0: 6월 27일 생일, 저도 생일 주간이에요. 감격스러워요. 웅준쌤 탄생을 축하하는 느낌 고맙습니다.
1: 그렇죠. 저는 뭐 내일이긴 합니다만

0: 음악으로 젊은 브람스를 느껴볼 수 있는 음악입니다. 총 4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그중 음악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2악장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선물을 받은 클라라, 와 굉장히 좋아했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이 클라라는 이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평생 이 곡을 아끼고 자주 연주했다고 전해집니다.
1: 아, 본인도 연주도 하고.
0: 네.
1: 아니 그 웅준 쌤은 아내 생일 선물로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선물 전해본 적이 있나요?
0: 아니요, 그 음악은 안 준 것 같아요.
1: 음악은 안 주고.
0: 사실은 이 가족끼리는 그 현금 많은 게 없죠.
1: 갑자기 가족끼리는 음악 선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죠. 자, 보통 이제 현악 사중주를 더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0: 네.
1: 바이올린 두 대, 비올라 한 대, 첼로 한 대. 그래서 보통 이제 콰르텟.
0: 네.
1: 네. 오늘 소개하는 현악 육중주라고 해서 그런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구성이.
0: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현악 사중주가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편성인데요. 하지만 작곡가들이 조금 다른 사운드로 연출하고 싶을 때 악기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음을 강조하고 싶다면 첼로를 한 대 추가하고 혹은 중간 음역을 더 두텁게 하고 싶을 땐 비올라를 한 대 더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람스 현악 육중주 1번은 바이올린 두 대, 비올라 두 대, 첼로 두 대도 두 대로 이루어져 있고 비올라와 첼로가 각각 한 대씩 추가되면서 중저음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악이 조금 더 중후하고 어떤 이 따뜻한 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그 중저음이 보강되다 보니까 뭔가 좀 묵직하게 더더더 네 생일을 주거해. 그럼 브람스 이전에도 현악 육중주가 종종 있었나요?
0: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전통적인 실력 편성으로서는 브람스의 현악 육중주가 이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음악 이후로 뭐 드보르작, 차이콥스키 같은 음악가들이 현악 육중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브람스가 현악 육중주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조금 마무리하면 이 브람스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현악 육중주 1번으로 우리 철업디와 철가루들이 멋진 월요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김주환님이
0: 저 피아노 선생님 할 때 별명이 클라라였어요. 괜히 제 생일 선물 갖고 기분 좋네요.
1: 그러니까 클라라, 클라라. 자, 우리 김강수님이
0: 클래식하게 명품백 받고 싶어요.
1: 아유, 클라라, 김강수 씨. 자, 그리고 심유영님은
0: 네, 웅준 쌤 오늘따라 목소리가 행복하고 신나 보이세요.
1: 요럴 때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0: 네.
1: 아니 왜냐면 기분이 오늘 좋은 일 있나요?
0: 아니 항상 월요일 아침 또 클래식 할 때 기분 좋잖아요.
1: 맞아 맞아. 네. 유영님 그 아마 본인 또 기분 좋아서 그러실
0: 거예요. 아 맞아요. 아, 네. 오늘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1: 저 예전에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철업들은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 저 제가요. 본인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했던 적 있었는데 자 오늘 또 기분 안 좋을 이유가 있나요, 그죠?
0: 네.
1: 그럼 이제 마무리 복수 퀴즈 이어가 볼까요?
0: 오늘은 브람스의 현악 육중주 1번 2악장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곡은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이것 선물로 보냈던 음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생일 선물, 2번 졸업 선물. 뭔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아시겠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기본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지금까지 트럼펫 부는 트럼펫터 콘서트 가이드 나 웅준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부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인가요?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선미님이 1번 생일 선물 커피 한 잔과 듣다 보니 집안이 카페가 되네요. 와우. 4634번님 정답 1번 생선 줄이셨어. 우리 시간 많이 없다고 생선 줄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수진님 8423번님도 정답. 철가루 퀴즈 정답 1부는 메두사였고요. 임영란님이 정답 메두사. 뱀띠 중학생 첫째 딸 언제까지 사춘기일까요? 메두사보다 더 무서워요. 4574번님도 정답 메두사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30718 황금희님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선곡 확인하시고요. 영철 분석 준비할게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0: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오직 기술과 능력으로 성공한 우수숙련 기술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해왔는데요. 올해는 조리 분야 명장 안유성 홍보대사, 철도시설 유지보수 분야 명장 김성호 홍보대사, 제과제빵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강민호 홍보대사, 품질관리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김승국 홍보대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손끝 기술의 힘을 증명한 숙련기술인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해야 돼요. 100.7.
1: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0: 결코 가볍지 않은 월요일의 아침 단상 양철 본색
1: 행세우생

나는 책방을 차린 후 공공연히 말했다. 내 꿈은 신간 읽는 할머니라고. 지금도 내 꿈은 여전하다. 돋보기 쓰고 신간들을 검색하고 그중 읽고 싶은 책들을 주문에 잔뜩 쌓아놓고 그것들의 은근 중압감을 느끼며 읽다. 책방에 손님이 오면 느리게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려주며 최근 읽은 책들을 이야기하는. 문득 나는 70, 80이 된 나이에 이르러서도 지금처럼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싶어졌다. 샷 추가를 외치며 종일 몇 잔의 커피를 들이마시던 때를 지나 하루 한 잔의 커피도 밤잠을 걱정하며 마시는 지금처럼 어쩌면 10년 후 나는 책 한 권을 들고 쩔쩔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자 갑자기 우울해졌다. 점심을 먹고 나는 과감히 커피 한 잔을 내렸다. 아침에 먹었으니 또 한 잔을 마시면 밤잠을 설칠 수 있지만 까짓것 한 잔 더 마시고 영화 한 편 더 보자 생각했다. 아직은 그래도 되는 때,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나이 들면 지금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하고 싶어.

지지 않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때,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커피를 마시는데 책방에 햇살이 들어왔다. 늙어가는 일이야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나는 신간을 읽고 있는 때 나는 커버책을 다시 집어들었다. 임후남, 내 꿈은 신간 읽는 책방 할머니. 영철 본세, 꿈을 품고 살다 보면 그쪽을 향해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지.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지 꿈꾸다 보면 작은 습관들을 더 잘 키워갈 수 있을 거야.

8시엔 릉삼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본색. 오늘은 이한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퇴직 후 교회에서 책방지기를 하며 글도 쓰시는 작가님의 책이었어요. 책이에요. 어릴 때 저도 동네 책방에 신간이 들어오길 기다리던 소녀였습니다. 나중에 책방하고 싶다는 꿈은 못 이뤘지만 방 한 칸은 책으로 가득 채워놨답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부터 풀하우스 만화에 소설책까지 꽉 차 있어서 친구들이 놀러오면 북카페 갔다고 재밌어 한답니다. 작가님 글을 보니 책방지기가 엄청 바쁘더라고요. 북토크, 글쓰기 수업, 마을 연계 행사까지 열심히 소통하며 꾸려나가고 계시네요. 1일 책방지기 이벤트도 있던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한번 해보세요. 1일 책방지기. 이한미님. 사연에 있는데 이제 저의 얘기인 것 같아서 이문남 작가가 써 내 꿈은 신간 읽는 책방 할머니. 너무 막 뭉클해가지고 이게 그 이럴 때가 저는 제일 뭉클하거든요. 막 너무나도 짜놓은 슬픈 이런 각본보다 그 커피를 마시는데 책방에 햇살이 들어왔던데 이런 뭉클함. 날씨 흐려. 그리고 영철 본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인데 우리에게 슬픔이 허락된 시간은 한 45초에서 1분인 것 같아요. 딱 뭉클해서 잡으려고 그러면 음악이 나가는데 음악이 함께해서 막 하는데 갑자기 깜냥농 쇽냥링 근데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70, 80이 된 나이에 이르러서도 지금처럼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싶어졌다. 이 구절이 제가 진짜 요즘 느끼는 70, 80에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읽겠지? 아니면 들어야 되나? 그땐 오디오북으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책 스토너를 죽을 때까지 난 몇 번 더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사연처럼 책 얘기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우리가 최고의 고난은 기습적으로 다가오는 그 우울감입니다. 진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냥 커피 마시고 웃다가 갑자기 그 기습적으로 오는 거는 20, 30대 누릴 수 없는 우울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연 보면서 책 보면서 공감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참 그러다가 또 하루에 한 줄 문장이면 충분하잖아요. 어느 날 햇살로 기분이 확 바뀌면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늙어가는 일이야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그런 위안을 받으면서 하루를 버티는 것 같아요. 저는 막 그 머리가 벗겨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귀도 잘 안 들릴 텐데 그죠? 예, 그리고 뭔가 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말도 좀 느리고 어눌하겠지만 눈만큼은 제가 다초점 렌즈를 쓰는데 뭔가 글을 읽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시야만 시력만 준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신간 읽는 할머니에서 저는 꼭 고전 읽는 할아버지 닉네임을 꼭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미님께 백화점 상품을 챙겨드리고 영철본색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 두고 함께 나누고 푼 단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7분 14초 됐네요.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최태형님이 정블리는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혹시 고기 뜯는 그릴 할아버지? 다 갖다 놨어.
1: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얘기를 최태형님이 하셔가지고
0: 우리가 막 그랬거든요. 들어오면서 우리 들어올 때 인사할 때 이제 막 그 한 5초 아 10초가 우리 네, 인사인데 맞아요.

0: 어때요? 어때요? 고기 굽는 할아버지?
1: 고기 먹는 할아버지.
0: 네. 그렇죠.
1: 갈비 뜯는 할아버지. 네.
0: 그릴을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
1: 아, 그거를 들고 다닐 순 없죠. 아, 네.
0: 지원이 시켜야죠.
1: 네네.
0: 고기를 그릴 들어. 네. 자, 이제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첫 소식은 청와대가 참모진 일부를 개편했다고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급 참모진 11명 중 5명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의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선임됐습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은 인사는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한찬식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한찬식 민정수석에 대해 법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감 있게 축적해온 법조인으로 평가하며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이요.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1: 네, 어제 낮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77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빠른 속도로 인도로 넘어와 지하철 환기구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차에 치인 4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3명이 다쳤는데요. 숨진 40대 여성과 함께 걷던 10대 딸이 다쳤고요. 운전자도 복부 출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이 페달 오조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식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공모전에서 해킹이 발생했다고요?
1: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인 모두의 창업 참가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가자 5천여 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창업 아이디어 요약 정보와 심사평 등이 유출됐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출 사고 발생 6시간 뒤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 문의를 통해 인지했으며 해킹 접근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자들에게 해킹 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해킹 주체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부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 참가자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계약한 업체가 내부망을 통해서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라는 건데요. 중기부는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고요.
1: 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에서 종전 합의에 따른 실무 회담을 엽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양측이 서명한 이 종전 MOU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협상이 다시 어려워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재공습이었습니다. 이란은 이 행위가 종전 MOU 위반이라며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은 합의가 불발되면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거둘 수도 있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는 제한이 없으며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할 생각도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달 초에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상당히 격한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1: 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소속의 이정호 선수가 어제 마이애미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2루타 2개를 추가하면서 타율을 3할 4푼 1리까지 끌어올렸었습니다.

0: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였는데요. 전 타격 1위는 어제 맞대결을 펼친 로페즈 선수인데 어제 5타수 1안타에 그치면서 두 선수의 타율 차이가 1, 2로 좁혀서 썼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로 이정호 선수가 그치며 네. 타율 차이가 다시 5위로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경기를 놓고 보면 그 이정호 선수가 로페즈 선수보다 타율이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호 선수는 특히 마이애미 팀을 상대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현지 해설진은 마이애미 팀에게 이정호 선수가 이치로 갔다라고 또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상승 기운이 있으니까 또 모르죠. 1위를 또 네. 할지.
0: 며칠 뒤에 또 이 뉴스를 전해드릴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산이 레이나가 부릅니다. 한여름밤의 꿀꿀꿀꿀꿀 꿀 듣고요. 비트랑.

0: 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2: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0: 철가루 김땡땡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이 몇 번의 실패 끝에 금연에 성공한 지 벌써 3개월째입니다. 문제는 수시로 간식거리를 찾느라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아주 불이 나네요.
3: 쩝쩝쩝쩝. 아이고 입이 심심해라. 이 과자 맛있다. 쩝쩝쩝. 아이고 뭐 또 먹을 거 없나?
0: 그렇게 아들 주려고 사는 과자, 아이스크림, 빵, 온갖 간식거리를 싹 쓰리해서 제가 냉장고 채워놓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표현, 피터, 싹쓸이하다 알려주실 거죠? 5982번님이 피터 영국 소도시로 허니문을 계획하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어, British Peter, good morning.
1: Good morning.
0: Hola, mate. Hola, mate는 호주죠.
1: No. 그 accent은 조금 호주였어요. 근데 문구는 영국 맞아요.
0: All right, mate. 아, 거기는 good night. Good night, mate.
1: Good night, mate. 더 호주스럽죠. 어, 근데 소도시를 꼽는 거, 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예쁜 아름다운 소도시 많아요.
0: 딱 런던 말고 두 번째 도시가 어디죠?
1: 두 번째 도시 그 인구로 버밍엄.
0: 버밍엄.
1: 솔직히 볼 거 크게 없어요. 버밍엄. 미안해요. 버밍엄. 근데 그거 외에 매력적인
0: 한번 영국 문화는 뭐 불려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 아니요. 저 솔직하게 한국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아니,

0: 시간 낭비까지는 아니지만
1: 영국 본국으로 한번 불려갈 것 같은데.
0: 아니요. 욕 같은 도시는 훨씬 더 아름답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얘기합시다.
1: 네, 사실 이거 다 빼고 바로 들어가면 됐을 텐데 뭐 버밍엄은 어떡해요?
0: 혹시 사람들이 갈까봐. 그래. 가도 돼요. 근데 어떻게 수습하죠?
1: 와, 나 이거 진짜 찝찝해서.
0: 버밍엄 최고. 버밍엄 갑시다.
1: 나 지금 누가 버밍엄 예약했던 사람 누를 것 같아. 야, 우리도 취소하자.
0: 미안해요. 버밍엄 가보세요. 네, 버밍엄 추천하자.
1: 버밍엄 시장한테 막 한번 혼나야 돼 진짜.
0: 네, 근데 아니 영국 사람들도 오케이. 버밍엄은 그 리스트 위쪽에 있지 않고 Bath 가보셨죠?
1: 갔죠. 오케이.
0: 제인 오스틴의
1: 저도 my recommendations.
0: 그러니까 너무 작은 도시면 금방 질릴 수 있으니까 Bath은 딱 적당해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근데 그 집들 다 통일하게 그 노란색 그 벽돌 있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버밍엄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본인들도 인정하죠. 아니 진짜 원래 관광 도시는 아니에요. 네.
1: 자연스럽게 확 넘겨버려야지 그냥.
0: 빨리 가요.
1: 피터랑 함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으로 넘어왔어요.
0: 네.
1: 자, 피터. 네. 싹쓸이하다인데 이게 제품을 싹쓸이하고.
0: 그렇죠.
1: 다 사간 거죠.
0: 그렇죠.
1: All clean it.
0: All clean it? Cleaned 보다 clear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1: 그렇지. 나도 all clear.
0: 조금, 네. All clear. All clear it out. Clear everything. 그러면 다 치우는 거죠.
1: 그쵸, 청소할 때도 clear 쓸 수 있으니까.
0: 네, clear.
1: 내가 clean 청소랑 좀 헷갈렸는데.
0: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재밌는 표현 하나 가져왔는데.
1: 재밌는 거라면 이런 거 아닐까요?
0: 오.
1: 냉전을 봤더니 오. 싹쓸이 했다.
0: 오케이.
1: 없어졌다.
0: 네.
1: Disappear.
0: Disappeared.
1: 사라졌어.
0: The snacks disappeared. The food disappeared. 이런 식으로 네, 재밌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싹쓸이 했다. 그러면 그 표현 조금 어렵잖아요. My husband disappeared the snacks. 조금 어색했잖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거보다 영국 영어로 하고 미국도 좀 쓰는 것 같은데 신발 이렇게 마무리 단계를 닦을 때 윤? 아니면
1: 윤기.
0: 광을 내잖아요.
1: 윤기. 광.
0: 그거 뭐라고 하죠? 그 행동.
1: 윤기하고 광 내는 행동을
0: 영어로 혹시 뭔지 알아요? P로 시작해요.
1: P.
0: 네.
1: Pure.
0: P-O.
1: 마지막. 포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0: 폴란드 사람.
1: Polish.
0: 오,
1: P-O-L-I-S-H. 네, 네, 네, 네. Polish가 제거하다잖아.
0: Polish.
1: Polish.
0: 네.
1: Polish. Polish.
0: 네.
1: Polish out.
0: Oh, nearly. O로 시작해요. Polish.
1: You polish off.
0: Oh, yes. Yes. 어?
1: You polish off it out. You polish off.
0: No, no, polish off이 구동사 맞아요. 어. 하고 간식을.
1: Polish off of snack.
0: 아, nearly. Nearly 잘 왔어요.
1: Biscuit.
0: No, 그, 여기까지 갑시다.
1: 아니면 네. 간식. 나 간식을 옥스퍼드 사전에 꼭 등재시킬 거야. 피트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0: He polished off all the snacks.
1: One more time.
0: He polished off all the snacks.
1: He polished off. All the snack. 모든 간식 스낵을 제거했다?
0: 싹쓸이했다.
1: 싹쓸이했다.
0: Polish off은 뭐 두 가지 약간 어원이 있는데 하나는 뭐 마무리 단계를 뭘 닦을 때 광내는 거.
1: 광내다, 마지막 마무리하다.
0: 그러니까 마무리했다.
1: 마무리
0: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접시에서 다 먹으면 광나게 그냥 이렇게 진짜 혀를 이렇게 핥고 그러면 완전 다 먹었다.
1: 아,
0: 음식에 있어서
1: You polished
0: 싹쓸이.
1: off 이렇게 쓰겠네요.
0: Yeah, he polished off his dinner. He polished off the snacks. 이런 식으로 다 먹었다. 끝까지.
1: Don't need to wash the dish. He polished off. 설거지할 필요가 없겠어. 다 먹어서.
0: 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무조건 다 먹었어야 돼요. 그 접시에.
1: 영국도
0: 네.
1: 그때 그랬어요?
0: 네네네.
1: 야, 오늘 polished off 네. 스펠링이?
0: 네. P-O-L-I-S-H-E-D. Polished off.
1: 과거니까 polished off까지 기억하시고 스낵 요 단어도 중요하죠. 아. 스낵, 그쵸. 스낵 스펠링은요?
0: 간식 위미 S-N-A-C-K-S까지 붙여서
1: S를 붙여서 스낵스라고 하나요? 발음을
0: 스낵스.
1: 스낵스. 스낵스까지 꼭꼭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땡땡님이 우리 주신 표현 오, 싹쓸이하다. 어떻게 한다고요?
0: He polished off all the 땡.
1: 땡에 들어갈 단어 S를 반드시 붙여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Have a lovely lovely jubbly day.

0: 않길 바싸.
1: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보리 인어엔!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8: 김영철의 포 FM 3부입니다. 오늘 진영영에서 애들인 영단어 퀴즈 간식을 싹쓸이하다. He polished off all the snacks. He polished off all the snacks. 민영아님이 SNACKS까지 snacks. 우리 강아지도 싹쓸이. 황태 삶아주면 밥그릇에 광이 나요. 김민영님도 snacks. S를 꼭 붙여야 하네요. 그렇죠. Of course. 고종필님도 snacks. 싹싹 먹어야 속이 후련합니다. 제 별명 인간 음식물 처리기. 9834번님도 스낵스. 철없이 출근하기 너무 싫어요. 가지마 가지마 하지마. 자, 한번 웃고 이렇게 출근하실게요. 집 와이어 챙겨드리고요. 노노랜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에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도두고 번열을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쌀을 갈아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 쌀은 주식을 넘어 그 자체로 보약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1: 사연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사연 없죠.
2: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3: 죄송한데 세상의 모든 뒤통수 이야기 아닌가요? 아무튼 월요일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현입니다.
3: 6772번님이 아침부터 치킨에 맥주 마시면서 노노랜드 듣고 싶어요. 배우 김아영, 박지현씨 어서오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3: 월요일 아침부터 치맥. 와, 아침 이 시간이면.
1: 와, 너무 괜찮은데요?
3: 지난주 금요일날 혹시 축구 보셨나요? 축구 보면서 혹시 치킨 맥주 드셨나요?
4: 아니요.
3: 저는 했거든요. 우리 매니저랑.

0: 그래서 아. 두 명이서 집에서 네네. 라디오 끝나고 가서 10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치킨 네. 식 와 배달 밀려가지고 처음에
1: 어, 장난 아니라면서요. 아침부터도
0: 낮에 11시 막 보면서 먹는데 아 괜찮더라고요. 아. 오전인데도
1: 저는 배 위에서 낚시하면서 아. 보고 있었습니다.
0: 뭘 자꾸 이렇게 해도 못 이겨. 오전에 탁 치킨이랑 맥주인데 배 위에서
1: 낚시하면서
0: 드셨어요?
1: 아 못 먹었죠. 보기만 하고 네 낚으면서 이제 봤습니다.
0: 어떻게 재현 씨 맥주는 좋아하시죠?
2: 네 좋아요. 매일 먹고 있어요. 아.
0: 매일. 네네. 0185님이 토요일 고성 하모하모 축제에서 하영 누나 봤어요.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너무 예뻐서 떨렸네요.
1: 아. 네.
0: 하모 하모 축제 하모, 기억납니까? 하모. 고성.
1: 당연하죠. 하모 하모 고성에 이제 또 두포리라는 곳에서 이제 하모 하모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모를 진짜 배 터지게 이틀 동안
0: 많이 드셨군요.
1: 네, 엄청 잘 먹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0: 잘하셨어요. 네. 어, 김영희님, 재현님 오늘 패션이 교관 같아요.
1: 어, 그러네.
0: 교관 룩이네요.
2: 무서워 보이나요?
0: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주 그리스
1: 어, 있어. 맞아 맞아 있어.
0: 우리 잘못 알아 칭찬하는데 왜 늙어 보여요? 아니요 모자하고 뭔가 느낌이 약간 교관 같다고. 아, 네. 늙어 보여요?
2: 아유 무서워 보이나요?
1: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네.
0: 안 들려요? 아 무서워 보여요? 그랬어요? 어머 나 미쳤나 봐. 나 늙어 보여요? 여러분 지금 1m에 앉아 있는데. 네.
1: 지난주까지만 도관 얘기했는데.
0: 안 들려요? 네,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리얼 스토리를 올해 아침 드라마로 재현해드리는 노노랜드 오늘도 여련 기대해보면서 재현 씨 어떤 분이 사연 주셨죠?
2: 네, 오늘은 김땡땡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0: 김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보내드리면서 찐 리얼 스토리를 두 분의 맛깔난 연기로 만나볼게요. 올해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시작할까요?
2: 김하영 씨, 이 보고서 지금 거래처에 넘겨요.
3: 네, 알겠습니다.
2: 김영순 씨, 여기 오타 지금 바로 수정해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아, 여기 있었어.
3: 어, 커피 한잔 하려고. 영순이, 너도 내려줄까?
0: 어, 나도 한잔 부탁해. 하영아, 근데 박재현 대리 있잖아. 말투가 좀 뭐랄까 너무 싹퉁 바가지 같지 않아?
3: 아, 그런가?
0: 응, 그냥 좀 부드럽게 말해도 될걸. 말투가 너무 딱딱해. 그리고 솔직히 뭐 물어봐도 맨날 예, 아니요. 단답으로만 대답하고 너무 까칠하지 않아?
3: 아, 좀 그렇긴 하지. 아이 그래도 일은 잘하시잖아.
0: 그거야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난 별로야.
3: 저 대리님 아까 자리 비우신 사이에 거래처에서 남긴 메모입니다. 여기요.
2: 네.
3: 어머 그러네. 영순이 말처럼 또 단답이네. 어휴 고맙다고 한마디 더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아 됐다. 나도 이제는 똑 똑같이 까칠하게 굴 거야. 같은 사무실의 박지현 대리.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사이에 서로 살갑게 굴면 좋을 텐데 성격도 참 별나다 싶었죠. 아 뭐야 탕비실 이따가 들어올걸. 아 박지현 대리 있었네.
2: 커피 줘요?
3: 어머 웬일이래.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마실게요.
2: 그래요. 먼저 갑니다.
3: 뭐야 왜 테이블에 쓰레기를 올려놓고 가. 어 뭐야 쓰레기가 아니고 레몬사탕이네. 아니 이걸 왜. 아니 설마 나 먹으라고. 맛은 좋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 뭐야? 또 레몬사탕이?
2: 저 바로 외근 다녀오겠습니다.
3: 책상 위에 올려진 레몬사탕과 재현 대리님을 번갈아 바라보던 순간 대리님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외근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매일 아침마다 제 책상 위에는 사탕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4: 드디어 끝이다. 퇴근하자 영아.
3: 어, 안 돼.

0: 나 오늘 야근 당첨. 조금 전에 거래처에서 작년도 매출 파일 다 뽑아달라고 연락 왔어.
1: 아우 불쌍한 김아영. 그럼 언니는 먼저 간다. 수고해.
0: 아 잘 가. 내일 봐. 아 아우 내 어깨. 아우 목이야. 아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자.
2: 저 김아영 씨.
0: 어머 재현 대리님 아직 안 가셨었어요?
2: 네, 저도 야근하고 있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아, 몰랐네요.
2: 일은 거의 끝나가요? 혹시 괜찮으면 저랑 야식 먹고 갈래요?

0: 정종의 어묵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식 메뉴인데 하영 씨 입맛에도 맞았으면 좋겠네요. 왜 웃어요?
1: 아 대리님 이렇게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아 맨날 예 아니요 하세요 주세요. 아 이러기만 하니까 무뚝뚝한 분인 줄만 알았어요. 아 근데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0: 아, 미안해요. 그게 절대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사정이 있어서.
1: 무슨 사정이요?
0: 아 그게 사정이란 게 하영 씨 앞에 서면 너무 떨려서 제 입이 얼어붙어서 그런 거예요.

0: 하영아 왔어?
1: 아 영순아 잘 잤어?
0: 아니 나 너무 피곤해. 어제 밤새 영화 봤더니 하영아 그래서 말인데 네 책상 위에 있는 레몬 사탕 그거 나 먹어도 돼? 잠 좀 깨려고.
1: 어? 사탕?
0: 응 싱거 먹으면 잠이 깨겠지? 나 먹는다.
1: 안 돼. 아, 그 사탕은 안 돼.
0: 어머 집에 사탕 하나 가지고 되게 치사하게 구네.
1: 아 영순아 내가 커피 사다 줄게. 아우 고작 사탕 같은 걸로 무슨 잠이 깨겠어.
0: 커피? 그래 고마워.
1: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곱게 놓여있는 레몬 사탕 그건 우리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오빠 안 피곤해? 매일 아침마다 나 데리러 오고 퇴근도 시켜주고 나 때문에 오빠 맨날 삥 돌아서 가야 하잖아.
2: 피곤은 무슨. 하영이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나한테는 필요해 복지야. 너 몰랐지? 내가 일부러 막히는 길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5분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잖아.
1: 진짜?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어갔습니다. 거창한 고백도 없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제 옆에 있어줬어요.
2: 하영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가고 싶은 곳은? 갖고 싶은 건? 오빠가 다 해줄게. 우리 하영이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마.
1: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뭔지 오빠를 만나면서 평생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가 안 계셔서 마음속에 항상 커다란 외로움을 품고 살았는데 오빠가 그 구멍을 가득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2: 저기 있잖아 영아, 나 오늘이 너 집에 데려다주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
1: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2: 하영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1: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만하자고? 아 설마 지금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2: 어 맞아. 나 이제 예전처럼 너한테 잘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1: 뭐야? 왜? 아, 왜 그러는 거야?
2: 우리 엄마...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
1: 뭐? 암이라고?
2: 당장 수술하고 항암까지 하면서 꽤 오래 입원하셔야 될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를 보살필 사람 나밖에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하영이 너까지 붙잡고 있는 건 내 욕심인 것 같아.
1: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나를 끊어내려고만 해.
2: 고생은 나 하나로 좋게. 네가 왜 멀쩡한데 남의 집 내가 왜 멀쩡한 남의 집 딸내미 데려다가 힘들게 하겠어. 나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1: 그날 이후 오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병원으로 달려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밤새 병간호를 하다가 출근을 하는 게 당연했죠. 통통했던 볼살은 점점 홀쭉해지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오빠 나왔어.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빠 올 때까지 안 가고 여기서 기다릴 거야.
2: 뭘 왔어?
1: 오빠 저녁도 못 먹었지? 여기 도시락 싸갖고 오빠 내일 갈아입을 속옷 새 거 사서 빨아 왔어.
2: 이러지 말랬잖아. 우리 이제 이런 거 챙겨줄 사이 아니야.
1: 오빠 왜 그래 진짜.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왜 오빠 혼자만 계속 힘들려고 해? 어? 아프면 나누면 반이 되는 거 몰라?
2: 몰라 그런 거. 병원에 오래 있어봤자 너만 힘들어. 어서 가. 그리고 이제 오지 마.
1: 오빠 왜 그래 진짜. 나 오빠 없으면 못 사는 거 오빠도 알잖아.
2: 우리 이제 암사에도 아니잖아. 근데 네가 매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1: 그래? 그럼 아무 사이가 되면 되겠네. 우리 결혼해. 결혼하자고.
2: 안 돼. 너 분명히 후회해.
1: 후회는 내가 하는 거야. 내 인생 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난 오빠가 너무 좋은데 왜 자꾸 날 밀어내.
2: 하영아, 그러지 마, 제발. 네가 나 때문에 우는 거 싫어.
1: 그럼 결혼하자니까. 아, 그럼 나 웃을 수 있어. 병원 복도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제가 한 청혼에 오빠도 결국 함께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주 큰 산이 남아있었어요. 저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어머니 주무시는 거예요?
0: 잡니다.
1: 예, 저 과일 조금 두고 갈게요.
0: 이젠 오지 마세요.
1: 죄송해요. 또 오겠습니다. 쉬세요. 내가 그렇게 싫으신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실까? 혹시 내가 엄마가 없어서 가정 환경 때문에 싫어하시는 걸까? 병실에 찾아가도 일부러 주무시는 척하시고 제가 뭘 챙겨드려도 모른 척하시고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어머니. 그 냉정함 속에 속으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2: 엄마, 하영이 왔어. 엄마 괜찮으신지 또 보러 왔다네.
0: 일 없어. 푹 쉬어도 모자랄 판인 토요일에 뭐하러 노인네 보러 꼬박꼬박 찾아와.
1: 저 어머니 핸드크림 사왔어요. 어머니 손등이 거칠어 보여서 마음이 쓰여서요.
0: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1: 아니요, 저 안 가요. 제가 오늘 어머니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오빠가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대서 오늘은 제가 있을게요.
0: 엄만 잔다.
1: 피곤했던 오빠는 간이 침대에서 곤히 잠들었고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무릎 위로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0: 또 약하게 생겨가지고. 아휴, 왜 사서 고생을 해. 이렇게 예쁜 처녀가.
1: 아주 작은 어머니의 혼잣말에 저는 일부러 계속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0: 아이고 나 때문에 깼나 보네. 미안해요.
1: 아닙니다 어머니. 저 근데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 몸 힘든 것도 무섭고 고생하는 것도 무서워요. 근데 저는요 이 사람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무서워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제 손을 잡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0: 그러면 끝까지 옆에 있어줘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거라.
1: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 후 함께 살고 있는데요. 웨딩드레스도 반짝이는 식장도 없는 조용한 시작이었지만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화려한 하루가 아니라 보통 날에도 힘든 날에도 제 손을 놓지 않을 단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출근을 하며 함께 철파임을 듣습니다. 재밌는 사연은 같이 웃고 노래가 나오면 함께 따라 부르고 가끔은 신호 걸린 차 안에서 조용히 커피를 나눠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도 감사한 요즘이네요.
2: 와, 오늘은 오랜만에 눈물 나는 해피엔딩입니다.
3: 맞아요.
2: 중간에 재현이 어머니 아프신 거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반전이 있나 했는데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할까? 백장미님이
3: 네, 어휴 눈물이 나네요.
2: 김은영 씨도
4: 사연을 들으면서 재현이를 의심해서 미안하네요. 재현이 어머니도 아양이를 아끼는 마음에 모질게 굴었던 거예요. 어머니 꼭 암도 극복하시고 셋이 함께 행복하시길.
2: 그래요. 아, 항암치료가 잘 되어서 그 결과도 왠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3: 네,
2: 진짜 진결말도.
3: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2: 네, 권지선님이
3: 철가루뜨에 그동안 너무 막장반전에 길들여졌었네요.
2: 아, 우리도 먼저 보잖아요.
3: 네, 맞아요.
2: 이렇게 끝나네. 오늘은 그죠?
3: 맞아요.
2: 아, 우리도 반전에 길들여져 있어서. 5211번님도
4: 네, 엄마가 에서 마마 보인다 했다가
3: 맞아요.
4: 암에 걸리셨다니 반성합니다. 오늘은 해피엔딩이네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2: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우리 더브랜드는.
3: 네, 맞아요.
2: 0577번님
3: 아 지각해서 헐레벌떡 챙겨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운전 중에 울리면 어떡합니까.
2: 또 하영씨의 또 명연기에 또 저도 어머니 연기하는데
3: 그러니까 그
2: 주말에 참교육 드라마 보고 있거든요. 8화까지
3: 아 저도요.
2: 보고 있어요.
3: 네.
2: 여러분 연기 연습 제가 참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울 구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너 노래인데 집중 퀴즈 나갈까요 혹시?
3: 네. 극중 재현이가 매일 아침 하영이의 책상 위에 놓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사탕, 2번 사자.
4: 라이언 브라이언.
2: 화대전화 빨리 되고 좋죠? 샤리0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자 오늘 모든 철가루들 문자 소개되면 세정 뒤집어 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복잡한 이사를

0: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5: 자, 정답 사탕들이 쭉쭉 오고 있나요? 허 마리아 님이.
6: 네, 1번 사탕. 서로 이익 따지지 않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게 부부죠. 행복하세요.
5: 9575번 님이.
7: 1번 사탕. 반전 예상했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이라니 오랜만에 힐링되는 기분이 드네요.
5: 여러분이 왔던 사연을 그대로 바탕으로 한 거니까. 네, 그렇게 맞아요. 됐고요. 6329번 님도.
6: 정답 1번 사탕. 어머니 정 안 붙이시려고 하시는 거 정말 아침부터 눈물바람이에요. 앞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래요.
5: 끝까지 절반 들어라. 박성훈 님이.
7: 정답은 1번 사탕.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집중해서 듣고 났더니 힘겨운 월요병 이자 부서요. 맞아요?
5: 연습시켰잖아. 허경환 톤. 이자 부서요. 이렇게 하라고. 연습시키잖아. 모든 세정으로 티슈 챙겨드리고요. 철가루들 내일 제 생일이에요. 생일 맞아 내일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홀케이크 한 번씩 쏠게요. 끝 오늘.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은요, 그만큼 더 애틋하게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달콤하고 아삭한 초당 옥수수와 신비복숭아도, 신비로운 보라색의 라벤더도 아끼지 말고 마음껏 눈으로 입으로 즐겨야 할 시즌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꽤 오랜 시간을 또 아쉬워만 해야 하니까요. 사실은 뭐 계절이 선물해주는 것들만 한정판이 아니죠. 우리의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도 지금이 가장 반짝일 때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아침이 왠지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